0: 확보를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상고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잠정 조치입니다. 공사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거쳐야 나올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진 소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 30만 톤의 다진 소고기를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만 대상 국가와 약속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내 소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약 8,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육 두수가 줄면서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아르헨티나 등에서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5월에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국 농가 피해를 우려한 공화당 일부 의원과 농가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불만이 높아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 사육 규모를 회복하고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대대적인 의회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카타르로부터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받은 경위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을 통한 수익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따낸 연방정부 계약과 집권 2기 초반에 단행한 사면 조치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과 메릴랜드 출신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각각 하원 감독위원장과 사법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스킨 의원은 탄핵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 시도가 실제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를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주요 선거 메시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앞세워 민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북한이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이 올해 초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규신 국방부 장관도 오늘 배치가 앞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무기체계는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전술핵 탑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4년 이후 중단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북한은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5: 현대적인 핵 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4: 이후 전술 유도무기인 KN-23과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로 남한 전역을 겨냥했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6: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4: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특히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탄두에 전술핵인 화산 31을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관련 시험을 지속해온 만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의 경우 2024년 이후 시험 발사에 숨을 고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7: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무력시위의 성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NG 시험을 완성하더라도 지금 뭐 중거리급 이상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론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적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무시 전략,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보수 야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30여 년간 지켜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라며 자체 핵무장이 대한민국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틀 전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핵 공유와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핵무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자체 핵능력 확보를 목표로 일본, 대만과 연합전선 구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 개혁신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 억제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장과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서울 국회에서 만나 양국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조 의장은 한반도 대화재개와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또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 연맹에 상응하는 파트너 그룹이 없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며 미한의원 연맹 같은 조직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 의원단도 한국을 찾아 동맹 발전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회 차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자신이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3년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에서 의회 간 교류를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공식 석상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국 검찰이 오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300억 원을 둘러싼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관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에도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5.18 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범죄 수익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며 이 돈이 SK그룹 경영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의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30년 넘은 자료까지 들여다봐야 하며 김옥숙 여사는 91세 고령이어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자금 국고 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2: 이스라엘군이 지난 디에초초일 시리아 북서부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튀르키예가 해당 기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려 한다는 이유였으며 튀르키예는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사력에서 이란을 능가하는 튀르키예를 상대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우방이어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제한적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단순한 말싸움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부러 상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스라엘군은 지난 18일 시리아 북서부의 공군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공습한 건 지난 3월 이후 거의 반년 만입니다. 그런데 공격 이유가 좀 가관입니다. 시리아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려 해 미리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put it right on the table, he threatens to destroy my country, the one and only Jewish state.
13: 시리아와 튀르키예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부러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이스라엘은 Suriye'nin egemenliğini ve toprak bütünlüğünü hedef alan saldırıları ülkenin istikrarına yönelik en ciddi tehditlerden biridir.
13: 전문가들도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군사력만 놓고 봐도 튀르키예는 이란보다도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과 가까워 언제든 지상전도 가능합니다.
16: Turkey has a very fast expanding defense industry capacity and also a major geopolitical player in multiple theaters.
13: 물론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나빠진 관계를 고려하면 제한적인 수준의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중동 패권을 노리는 데다 국내적으로 지지율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긴장 상황이 딱히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19: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패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치안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치안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안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5: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오늘 의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란이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전쟁을 끝낼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학교와 병원 기반 시설을 공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가 이란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압박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군 참모총장은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 전반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에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경제전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과 이라크가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해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압박 예고 직후에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협상 국면에서 양측의 언어는 여전히 강경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장직을 걸고 법정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늘 한국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한정 씨가 명 씨를 달래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며 오 시장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자료와 조작 정황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선고는 10월 23일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8: 인공지능 기업 OpenAI가 내년 중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OpenAI의 최고 재무책임자 세럽 프라이어가 사내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내년에 상장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방송 CNBC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어 최고 재무책임자는 경쟁사 엔트로픽이 오는 9월에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면 된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기업 공개는 결승선이 아니라 이정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올해 3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를 8,520억 달러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업 성장세가 가속된다면 상장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배경에는 최근 오픈AI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오픈AI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후발주자였던 엔트로픽에 매출이 역전됐고 영업 손실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같은 기간 창사 이후 첫 분기 조정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나란히 증권당국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12: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과 가뭄으로 오늘 현재 각국의 원전 가동이 감축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은 가동 40Y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중단됐으며 프랑스와 불가리아도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물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냉각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곡물용 옥수수 생산량이 약 900만 톤으로 40Y 6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과 대두 선물 가격은 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헝가리 유일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원전 냉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프랑스와 불가리아는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을 덮친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곡물용 옥수수 생산량이 약 900만 톤으로 46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토의 60%가 가뭄 영향권에 든 이탈리아는 옥수수와 쌀의 수확량이 30% 이상 줄었고 라인강의 수위가 떨어진 독일 농가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15: Aber dass da zwei Monate eigentlich auch kein Niederschlag bei uns in der Region war, das war katastrophal, vor allem fürs Getreide. Wir haben mit die schlechtesten Getreideerträge seit Aufzeichnung.
14: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과 대두 선물 가격은 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곡물과 채소뿐 아니라 낙농가들은 저수가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었고 양계장에서는 닭 폐사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과 낙농품 가격 급등이 하반기에 더 심각해져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백악관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일수록 금리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세우기 위한 클래러티법의 의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물론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한 뒤부터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대사들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달러 가치가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선 중반대까지 밀렸고 이후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치솟는 국채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 전략이 달러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라는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금리만 억제하면 그 부담이 달러 약세로 옮겨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표시 채권의 수익률 매력이 떨어져 달러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빨라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어제 7만 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달러 단기 전망을 약세로 전환했고 에버코어 ISI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약달러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통화가치 하락으로 향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유가 상승이 달러를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달러의 구조적 약세 여부는 재정정책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월급은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 3.2%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3.4% 상승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상황도 임금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오히려 2만 3천 개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직장을 옮기기도 어려워지고 기업 역시 임금을 크게 올릴 유인이 낮아집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 이미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조사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18%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소득 기대가 약해지면 외식과 여행 같은 재량 소비부터 줄어들고 소비가 국내 총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성장률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904억 비자금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소연 관장이 재판 증거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순 여사의 메모에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목록과 수령 의심자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트레인타와이 15년 전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5: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역사적 공원인 맥아더 파크에 23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 공원 레크리에이션 국과 이사회는 노숙인 텐트촌과 마약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11피트 높이의 녹색 철제 울타리를 공원 둘레에 두르고 8곳의 출입구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 문화유산위원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원회는 100년 넘게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온 역사적 공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치안 문제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거대한 철제 울타리 대신 시각적 영향이 적은 임시 울타리나 대안적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공원 호수 안분수대 근처에서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투입해 구조했습니다. 여성은 무사히 구조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맥아더 파크는 5월부터 LA 경찰국과 연방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펼치는 맥아더 파크 자유화 작전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울타리 설치가 범죄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아니면 역사적 공간의 성격을 훼손하는 데 그칠지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7: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전국 500여 개 도시와 타운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 11곳에서만 드론 배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계획에는 뉴욕주 시러큐스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드론은 하나의 배송 허브에서 반경 약 7.5마일 이내 지역으로 물건을 나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송 요금은 건당 4달러 99센트이며 프라임 회원은 2달러 99센트입니다. 50달러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발표는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드론 배송 구상을 처음 공개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베조스는 4년에서 5년 안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방항공청의 드론 운항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지역으로 배송망을 넓히려면 지방의회 청문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별도의 지역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높은 모기지 금리와 집값이라는 두 가지 악재 속에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주택구매 여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간가격대 주택의 월 상환액이 일반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올라 3년 만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0: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최근 6.6%대까지 올라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주택 중간 가격도 이 분기에 약 2% 오르면서 구매자의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락인 효과입니다. 팬데믹 시기 3%에서 4%대 초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기존 보유자들은 집을 팔면 6%대 세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은 높은 집값과 금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해 시장 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건수가 470만 건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조사에서도 투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험이 2008년과 같은 급격한 붕괴보다는 높은 금리와 낮은 거래량이 장기간 이어지는 거래 절벽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단체의 협약 협상 난항 속에 디해지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 등 국내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20% 성과급 지급에 더해 상여금 50% 인상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65살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4: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3: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5: 세 가지 승계 조건 그리고 정당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빨리 가고 반드시 정치 내겠습니다. 진!
3: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 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7: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로드 1900번지 인근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났고 가해 차량은 현장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현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뺑소니는 부상자가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상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타페 스프링스 플러턴 로드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현장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4분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테이트 루트 170 북쪽 방향과 셸던 스트리트 인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순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수나 차량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루트 170은 로스앤젤레스 북부를 남북으로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이 시간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8분쯤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에 따르면 사고 위치는 I-45 남행밸리 비스타 블러바드 인근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교통위험 요소가 보고된 상태로 당국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I-45 남행을 이용하실 운전자분들께서는 밸리 비스타 블러바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시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쯤 로스앤젤레스 소방대원들이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 사우스 롱비치 에비뉴 2122번지 상업용 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화재로 시작됐는데 불길이 인근 단층 상업 건물로 번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이 완전히 불에 휩싸인 채 건물 안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크기는 가로 약 45m에 세로 약 30m 규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처음에는 건물 안으로 직접 진입해 내부에서 불을 잡는 공격적 진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진화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현재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인명피해 여부도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소방당국의 현장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스웨덴 남부 소도시 파게르스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쯤 브리넬 고등학교에 침입한 18세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이 다리에 총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사건 직후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주변 학교 8곳의 학생들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사건의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022년 말몰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흉기에 숨진 데 이어 지난해 올해부로 교육시설에서 총격으로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학교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반복되면서 스웨덴 사회의 학교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동맹을 약화시켰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김정은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더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독재자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패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한미훈련 축소를 심각한 실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한미훈련 축소라는 충동적 결정이 낳은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즉흥적 발언이 아닌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 회담을 추진한다면 그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며 핵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스위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토요일 오후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해 스위스로 향했고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무부가 확인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로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발 전 기자들에게 하루 이틀 머물 예정이며 이후에는 실무팀이 남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가 이번 협상의 두 가지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직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예상됩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지면서 협상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3: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값,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11월이면 괜히 공기가 달라지죠, 지수씨. 한낮 무더위는 아직 남아있는데 마음은 벌써 투표함 쪽으로 가있어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도 김재현이고요. 저는 밤엔 자작곡이나 만지고 낮엔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입니다. 제 옆에는 한인타운 소식 제일 빠른 박지수씨 나와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한인타운은 요즘 코리아타운 플라자며 윌셔랑 웨스턴 주변이며 투표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더 바빠지는 분위기예요. 오늘은 중간선거 무조건 투표하자는 이야기로 가볼 건데요. 듣다가 아, 나도 사연 있다, 이 골목 기억난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0: 맞아요.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동네가 참 진지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인단체들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유권자 등록 도우면서 투표 방법까지 챙겨줬잖아요. 그런 발걸음이 결국 한 표로 이어지는 거죠. 잠시 뒤에는 코리아타운 밤공기 같은 분위기로 귀도 살짝 풀어드릴 테니 기대하시고요.
1: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도,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듣는 분도 오늘은 딱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한 표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동네를 움직이는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주말 오후인데도 바람은 하나도 안 시원하고 무더위는 계속 기승이네요. 이런 날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하나 풀어야죠. 제가 오늘은 한인타운 밤공기 생각하면서 만든 자작곡 코리아타운 밤공기 준비했습니다.

0: 그때는 윌셔랑 웨스턴 지나 한 바퀴 도는 그 기분, 그걸 그냥 멜로디로 눌러봤어요. UFO도 좀 지나가고 제 마음도 좀 식고요.
1: 선배 밤공기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다른 별로 가세요? 그래도 한인타운 밤공기 그 특유의 열기랑 사람 냄새는 선배만의 감성이 맞아요. 답답한 오후에 딱 어울리는 곡이고요.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11월 N 중간선거 무조건 투표합시다 하는 본편으로 바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0: 라디오 서울 AM 1650 청취자 여러분,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인타운 골목골목 다시 탐험 중인 박지수입니다. radioseoul165.com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시죠.
0: 지수씨, 오늘 LA 오시면서 하늘 보셨나요? 안개도 살짝 거치고 햇빛이 쨍하면서도 공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아침에 윌셔랑 버몬트 쪽 걸어오는데요. 하늘은 맑은데 그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약간 뿌얀 느낌이 있더라고요.
0: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애매하게 더운 날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덥다 추웠다였는데 이제는 동네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특히 한인타운은요. 낮에는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 저녁 되면 또 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길가 카페마다 사람들 꽉 차 있더라고요.
0: 지수 씨는 요즘도 집에서 한인타운 여기까지 걸어 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차로 쓰고 오나요? 요즘 주차가 장난 아니죠?
1: 선배, 오늘은 솔직히 차 가져왔어요. 주차 스트레스 감수하고요. 그런데요, 윌셔 선상에 투표 안내 플래카드들 쫙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스튜디오 오는 길에 버몬트 모서리에서 무슨 선거 홍보 테이블을 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1: 저도 비슷한 장면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유권자 등록 도와준다고 서 있던데요. 한인 어르신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고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장 보는 마켓 애들 다니는 학교 버스 노선 같은 거 다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은 그냥 배달 전단지처럼 보이는 거죠.
1: 선배, 요즘 친구들은요. 자기 일상에 바로 닿는 얘기가 아니면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렌트 올라가고 나서야 왜 이러냐고 하시잖아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한인타운이 이렇게 북적거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동네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져야 하잖아요.
1: 맞아요. 한인타운이 그냥 음식점 많은 동네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의 도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만큼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요.
0: 근데 요즘 보면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데 정작 표는 안 던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래도 요즘 2세대, 3세대들은 예전보단 관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SNS에서도 선거 얘기 자주 보이거든요.
0: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은 많은데 표는 적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그냥 조용한 손님 되는 거죠.
1: 선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줄 서서 투표하냐.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요.
0: 그 마음 이해는 해요. 저도 가게 할 때는요. 하루 종일 카운터 지키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신문 제목만 보고 넘길 때가 많았거든요.
1: 저는 정반대였어요. 부모님이 항상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정치 얘기는 어른들 일이다 그러셔서요. 오히려 관심을 일부러 갖게 되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인 이름 가진 정치인들 거의 없을 때는요. 시청인
1: 한인타운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여기 다시 이사와서 보니까 이 동네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집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애들이 나와서 설 자리 말 한마디 할 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 선배 말 들으니까 투표가 거창한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버스 타고 다니고 공립학교 다니고 월세 내는 그 환경 만드는 일 같네요.
0: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하는 말이요. 투표 안 하면 우리 동네가 호구된다는 겁니다. 회의만 하고 카톡방에서만 떠들다가 끝나면 아무도 우리를 안 봐요.
1: 선배 표현이 좀 세긴 한데요. 솔직해서 좋아요. 요즘 젊은 세대도 호구되지 말자. 이런 말 많이 쓰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0: 다가오는 중간선거 지수 씨는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죠. 누구 찍을지는 각자 다르지만 나는 안 간다. 이 말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저는 미리 투표 일정 캘린더에 다 적어놨어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선배, 오늘 방송 들으시고 같이 약속하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0: 오늘 한 시간 동안은요. 누구 편들기보다 왜 우리가 표를 던져야 하는지 한인타운 살림살이 기준으로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도요. 지금 운전 중이시든 마켓에서 장 보시는 중이든 나는 왜 투표를 안 했지 또는 했지 한번 같이 떠올려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0: 그때는 말이죠. 제가 한인타운에서 가게 보던 어른들한테 항상 들은 말이 있어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도통 모르겠다는 한숨이었어요.
1: 선배,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사업하실 때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 사람들 모임 가보면 세금 얘기보다 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시청이나 카운티홀에 한인 이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송 같은 분이 아주 예전부터 길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열어놓으신 거죠.
1: 맞아요. 선배 그분 얘기 요즘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연장자분들이 그분이 미국 본토에서 한인으로 처음 공직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야 느껴져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만 해도요. 몬터레이 파크 쪽 이야기 들으면 거기 한인 시의원 있다더라 하고 수군거리는 정도였어요. 직접 얼굴 보러 가야 하나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죠.
1: 그게 그때는 정말 특별한 사례였다면요. 지금은 그래도 남가주 여기저기에 한인 이름 가진 정치인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어바인의 숙희 강시장 얘기도 그렇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수씨 그게 참 묘한 게요. 이름 몇 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갑자기 대접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표가 숫자로 누적이 돼야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제대로 된 집단으로 보더라고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러니까 결국 요즘 말로 하면요. 네임드 몇 명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 풀 전체가 얼마나 꾸준히 투표하느냐, 그게 진짜 파워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쵸. 제가 그때 폭동 지나고 나서 동네 교회들 협회들 모임 다녀보면요. 다들 분노에 차서 다시는 이런 만들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투표장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얘기 기억나요. 폭동 지나고 한동안은 유권자 등록운동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장사자녀 교육에 바빠져서 투표는 다음에 하면서 또 미루게 됐다고요?
0: 요즘 나온 자료 보니까요. LA 카운티에서 한국분들 중에 등록은 해놓고 실제로 표를 던지는 비율이 동네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1: 저도 숫자를 딱딱 외우지 못하는데요. 한인 유권자들 중에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는 비율이 꽤 되는 것으로 나와요. 특히 LA 쪽은 주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한두 걸음 정도 뒤에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0: 지수 씨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늘었고 가게도 많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다 생겼는데 표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이 간격이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선배, 제 또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내 한 표로 뭐가 바뀌냐는 허탈감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투표용지 긴 설명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제가 1세대, 1.5세대 분들 만나면요. 영어가 부담된다, 이름이 너무 낯설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친구나 목사님 말 듣고 대충 찍거나 아예 안 나가시죠.
1: 반대로 2세대, 3세대들은요. 영어는 괜찮은데 한인 커뮤니티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표는 하는데 정작 우리 동네 문제보다 전국적인 이슈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0: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동네 골목 치안 가게 앞 주차장 쓰레기 수거 이런 게 삶의 전부였어요.

0: 그런데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인종정의 이런 큰 단어들에 더 익숙하니까 서로 시선이 조금씩 다르죠.
1: 그래서 저는요, 이두 시선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네 골목 가로등 설치나 버스 노선 바꾸는 것도 결국 공공안전이나 환경 문제잖아요. 세대별로 말은 달라도 표가 모이면 같은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0: LA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 나온 것도 꽤 오래 안 됐어요. 데이비드류 얘기만 해도 그게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표를 조금씩 쌓아온 결과로 그나마 하나 나온 거라고 봐야 되죠.
1: 맞아요. 선배 그 선거 때 자료 보면요. 한인 유권자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유권자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연대도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하나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를 비교해 보면요. 오렌지 쪽은 한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투표율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1: 네, 제가 보고서 보니까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은 동네 전체 평균에 거의 비슷하거나 좀 뒤처지는 정도인데, LA 한인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더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0: LA 한인타운은요, 렌트 문제, 개발 문제, 홈리스 교통 정책까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체념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일수록 투표가 더 절실한 거죠.
1: 선배, 저 요즘 한인타운 회의 가서 흥미로웠던 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매달 렌트 체크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투표용지는 자꾸 서랍에 넣어둔다고요. 그게 딱 현실을 보여주는 말 같았어요.
0: 맞아요. 그 서랍에 들어간 봉투가 쌓이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향력 빠져나가는 숫자예요. 신화 카운티 입장에서는 투표 안 하는 주민은 그냥 조용한 사람 예산회의에서 굳이 챙길 필요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투표 안 하면 호구된다는 말이 과한 표현 같으면서도 되게 직관적이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모은 동네 이야기들이 표로 안 모이면 남들이 대신 나눠 가지는 구조잖아요.
0: 우리 동네 학교만 봐도 그래요.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 선거를 챙겨야 교실수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이 살아나는데 그 선거는 참여율이 특히 낮아요. 안 나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몫이 되는 거죠.
1: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나 카운티에서 영업시간 파킹 규정, 간판 규정 바꾸는 회의할 때그 배경에는 다 선거가 있잖아요. 오래 문 여는 식당일수록 투표도 오래 해줘야 자기 목소리가 쌓이는 것 같아요.
0: 노년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연금 메디칼 노인센터 프로그램 이런 건다 예산 싸움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가 빠지면 다음 세대까지 흔들려요.
1: 저는 또 하나 영주권자분들이 시민권 따는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배 요즘 상담 나가보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영주권으로 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0: 그분들 마음 이해는 가요 서류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결국 시민권을 따야 동네에서 진짜 주민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교육도 치안도 재개발도 입을 열수 있죠.
1: 특히 자녀들한테는요. 부모가 시민권 준비하고 첫 투표하는 모습이 엄청 큰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 동네에 자리 잡고 같이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0: 지수 씨 말대로 그게 결국 세대 이어주는 다리죠. 저희 세대는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면 됐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들이 커서 돌아보니 동네에서 설 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1: 저도 그게 실감돼요. 어릴 때는 한인타운 촌스럽다고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여기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후배 세대들이 어떤 동네에서 살게 될지가 달라지는구나 싶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누구를 찍느냐 이전에 일단 투표장에 나가는 습관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우리 동네 출신 누군가가 시의회 주위에 더큰 자리까지 가는 길도 열리거든요.
1: 그리고 요즘은요, 예전처럼 줄 서서 한참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편 투표도 있고, 사전 투표소도 있고, 모바일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핑계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이기도 해요.
0: 저는 선거철만 되면요, 늘 청취자 여러분께 아무리 바쁘셔도 투표날 하루는 본인과 자녀를 위해 투자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게 문 조금 일찍 닫고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는요, 선거날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같이 투표소 가서 사진 찍고 브런치 먹으러 가는 걸 가족 행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작은 루틴이 동네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결국 LA에서 한인으로 산다는 건요,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투표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투표 안 하면 호구된다는 말 그냥 농담으로만 안 들으셨으면 해요.
1: 맞아요. 선배 우리 동네 골목 아이들이 다닐 학교 부모님이 다닐 병원까지 다 투표랑 연결돼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는 몸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각도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0: 제가 80년대에 처음 한인타운 쪽 가게들을 돌 때 말이죠. 위셔 따라 내려가다 보면 늘 같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커피 한 잔 놓고 신문 접어두고 누가 어디 후보 나온다 하면 다들 고개만 끄덕였죠.
1: 선배 그때는 그냥 동네 소식 듣는 자리였군요. 요즘은 카페에서 그런 얘기보다 휴대폰만 보게 되는데 그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버몬트 쪽 작은 식당 안에서 아저씨들이 우리가 뭘 알아야 찍지 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막상 투표소 얘기 나오면 다들 잠깐 조용해지셨어요.
1: 아,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말은 많은데 막상 표를 내는 일은 뒤로 미뤄졌다는 거죠. 선배는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뭘 제일 먼저 느끼셨어요?
0: 제가 처음엔 그냥 장사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손님이 이 거리 주차 단속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화를 내시고 또 어떤 날은 학교 배정이 이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 이건 멀리 있는 얘기 아니구나 싶었죠.
1: 와, 그건 진짜 생활이랑 바로 붙어있네요. 저는 솔직히 예전엔 정치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선배 말씀 들으면 동네 가게 문턱에서 이미 시작된 얘기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절에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아버지 가게 심부름도 자주 했는데 가게 앞에 서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늘 표 찍는 사람들만 동네를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주문처럼 들렸어요.
1: 어머,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좀 세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선배는 그때 그 문장을 그냥 툭 들은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들으셨겠어요.
0: 그렇죠. 갈비집 앞에서, 세탁소 앞에서, 마켓 계산대 옆에서 다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 손도 필요하다 는 식이었죠.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어요.
1: 선배,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냥 불평만 하는 동네가 아니라 손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때는 말이죠. 제가 한인사회에서 선거 얘기 나오면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표가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작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선배, 그런데 인구로 보면요, LA 카운티에 한국 사람 꽤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정말 적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LA 쪽만 해도 등록해둔 한인 유권자는 제법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투표까지 하는 비율은 동네 평균보다 좀 못 미친다는 통계를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선배, LA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들 중에 나가서 찍는 비율이 동네 전체 평균보다 살짝 낮고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에 비해 더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등록은 해놨는데 바쁘다, 피곤하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안 나가버리면 숫자로는 많이 보여도 실제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죠.
1: 반대로요. 아시아계 전체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투표가 진짜 많이 늘었대요.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예전보다 꽤 올라가서 한인들도 그 안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 편이라고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0: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큰 선거 때는 나라 걱정하면서 한인들도 표를 꽤 던지는데 우리 동네 치안학교 도로 재개발 결정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발걸음이 확 줄어들거든요.
1: 맞아요. 선배, 특히 LA 시의회나 카운티 쪽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름이 낯설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0: 제가 예전에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가게 보던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요,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동네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들을 창구가 없었다고 많이들 하셨어요.
1: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게 80년대 후반 지나서 LA 동네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몬터레이 파크 쪽에 알프레드 송 같은 분이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주의회로까지 올라가고요.
0: 그렇죠. 그분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한인 출신으로 시의회 가고 캘리포니아 주의회까지 간 사례라 나중에 들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기운을 주는 이름이었어요.
1: 그 라인이 이어져서 남가주에서는 어바인의 수키강 시장도 나오고 LA에서는 데이비드 류가 시의회 들어가면서 한인사회 정치력이 넓어진 상징 같은 순간들이 쭉 생긴 거잖아요.
0: 데이비드 류가 LA 시의회에 들어갔을 때를 제가 또렷이 기억해요. 코리아타운 주변에서 다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죠.
1: 그런데 선배, 그런 상징적인 승리들이 있었는데도 실제 우리 체감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크게 영향 주고 있다는 느낌이 아직은 부족하다고들 하시잖아요.
0: 그게 바로 투표율 문제죠. 몇몇 열심히 하는 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모금도 하고 뛰어다니는데 막상 선거날 표박스 앞에 가면 한인 이름은 생각보다 많이 안 쌓이는 거예요.
1: LA 카운티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동네 전체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고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난다는 통계가 말해주는 게 살기는 많이 살고 등록도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표는 적다는 거더라고요.
0: 지수씨 말처럼 인구나 가계수나 우리 존재감은 크잖아요. 주말에 윌셔랑 웨스턴만 가도 한국말 들리는 비율이 어마어마한데 선거 때는 그 소리가 숫자로 잘 안 담기는 거죠.
1: 그리고 세대차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 1세대분들은 정치에 너무 깊이 끼고 싶지 않다는 정서가 아직 남아있고 2세대, 3세대들은 시스템을 잘 아는데도 바쁘거나 한국, 미국 두 나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거 공부를 미루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느끼기엔요, LA폭동 이후에 분노는 엄청났는데 그게 꾸준한 투표 습관까지 다 이어지지는 못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은 확 모였다가 그 다음 선거에는 또 조용해지고요.
1: 반면 요즘 20대, 30대 아시아계 전체를 보면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우리 세대가 숫자로 보여주자는 움직임이 커서 예전보다 투표 참여가 많이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어요.
0: 지수 씨가 사는 요즘 한인타운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나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나 주차 얘기였는데 요즘은 선거철 되면 우편으로 오는 그 두꺼운 안내 책자 들고 다니는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1: 네, 제가 사는 빌딩에서도 선거 앞두고 우편함에 안내 책자 쌓이면 젊은 입주자들끼리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어떻다, 여긴 치안 예산이 어떻다 이런 얘기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데 한인분들끼리 모였을 땐 아직 그런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0: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가게 유지하는 것도 벅찬데 투표까지 신경 써야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가게 앞 도로공사 파킹 규제 홈리스 정책도 다 표에서 나오잖아요.
1: 맞아요. 선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카드 수수료나 렌트만큼이나 중요한 게 C카운티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인데 그걸 바꾸려면 결국 누구를 뽑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뽑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0: 노년층은 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해서 투표장에 가는 게 부담되니까 우편 투표 신청 돕고 번역 도와드리고 이게 당신 연금과 병원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1: 2세대, 3세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너희가 영어도 잘하고 시스템도 아니까 가족 대표로 공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주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0: 영주권자분들도요, 난 아직 시민이 아니라 투표를 못한다 해서 멈출 게 아니라 귀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힘든 절차지만 한번 시민권을 따면 그 이후엔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1: 그리고 선배 요즘은 온라인으로 후보 토론도 보고 공약 비교 사이트도 많아서 예전처럼 정보가 아예 없어서 못 찍겠다는 말은 조금씩 설득력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느껴져요.
0: 그렇죠. 옛날엔 윌셔 한복판 신문가게 가서 종이신문 뒤져야 했는데 이젠 휴대폰으로 몇 번만 눌러도 공약 비교가 쫙 나오잖아요. 그만큼 몰라서 못한다는 핑계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1: 다만 선배 제가 느끼기엔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난다는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선거 얘기를 최대한 피하다 보니까 표 얘기도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0: 그 지적은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었냐 보다는 투표를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참여 그 자체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오늘 회차 제목처럼 결국 투표를 하지 않으면 후보가 된다는 게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구조적인 이야기잖아요.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도 결정하는 자리엔 안 앉겠다는 거니까요.
0: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2세대, 3세대가 나중에 서 있을 자리가 줄어들어요. 학교 자리 안전한 동네 문화 공간 그런 것들이 다 표가 모여야 생기거든요.
1: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는요. 완벽한 후보를 찾겠다보다 우리 동네 한인 유권자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인 목표 아닐까 싶어요.
0: 지수 씨 말대로 누가 당선되느냐보다도 우리 숫자가 보이느냐가 먼저예요. LA카운티든 오렌지카운티든 한인 유권자들이 조금씩만 더 나가주면 정치인들이 한인사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1: 그리고 선배의 그 변화는 딱 한 번의 선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투표하고 끝이 아니라 시의회 카운티 학교 위원회까지 꾸준히 관심 갖는 장기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LA에 사는 이야기가 결국 LA에서 표를 내는 이야기랑 연결돼야 합니다. 주말마다 윌셔를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선거 때는 투표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1: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요. 가족 단위로 우리 집에서 몇 표가 나가는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 작은 대화부터가 정치 참여의 시작일 테니까요.
0: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인 유권자 숫자만 놓고 보면 LA 카운티 안에서도 이제 꽤 큰 축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커진 것과 실제로 표를 끝까지 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본 자료에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LA 카운티 한인 등록 유권자는 대략 9만 5천 명 규모였고 실제 투표 참여는 4명 중 1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같은 카운티 평균보다도 낮았고요.
0: 그게 참 아쉬운 게 예전엔 한인 사회가 우리 목소리 작다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숫자 자체가 작지 않아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투표함까지 가느냐죠.
1: AI가 또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주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 투표율이 LA보다 조금 나았지만 거기 평균 투표율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역시 뒤처졌어요. 같은 한인 사회인데도 동네 정치 문화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0: 아, 그건 의외네요. 저는 늘 한인타운 쪽이 더 뜨겁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결국 선거는 기세보다도 습관이더라고요. 한번 마음먹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분들이 남는 거예요.
1: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랑 비교해도요. 2020년 미국 대선 때 아시아계 전체 투표율은 거의 6할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한인계도 그 흐름 안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LA 로컬 선거에서는 아직 체감이 약해요. 대통령 선거와 시의원 선거 사이에 온도차가 큰 거죠.
0: 맞아요. 큰 선거엔 다들 관심이 있는데 동네 학교 구역이나 버스 노선 재개발 같은 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손해를 봐요. 그건 제가 자영업하던 때부터 늘 느낀 건데 표가 없으면 민원도 힘이 약해져요.
1: AI한테 더 물어봤더니요. 다른 도시 한인사회는 전략이 좀 달랐어요. 뉴욕 쪽은 지역 밀도가 높아서 커뮤니티 조직이 선거 때 빨리 묶이고 토론토는 시의회 학군 단위 참여가 생활정치처럼 굴러가더라고요. LA는 넓어서 연락망을 못 만들면 금방 흩어져요.
0: 그건 진짜 LA답네요. 동네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다 차 타고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선거 때만큼은 누가 나오나 보다, 누가 움직이나 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1: 또 하나 재미있는 건 LA 한인 정치력은 2015년 첫 한인 시의원 같은 상징도 생겼지만 다음 단계는 상징보다 별표 참여의 일상화 별표예요. AI는 앞으로 5년 안에 한인 타깃 선거 홍보가 문자 짧은 영상 자동 번역 안내로 더 촘촘해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0: 그건 좀 반갑네요. 예전에 누가 전단지 들고 와서 설명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동네 후보 비교가 쉬워질 테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버튼은 사람이 눌러야 합니다. 그건 아직도 변함없죠?
1: 선배 말씀이 딱이에요. AI가 정보는 빨리 정리해도 결국 투표장까지 가는 건 각자 발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어느 편이냐보다 나가느냐 마느냐가 더 큰 질문이라고 봤어요.
0: 지수씨 오늘 반발하면 참 좋네요. 이런 날일수록 한인타운 골목 걷다가 창문마다 불 켜진 집들 보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 그럼 더더욱 표를 내야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우리 동네가 자동으로 챙겨지지 않으니까요.
1: 맞아요. 누가 더 큰 소리 치느냐보다 누가 꾸준히 가서 자기 이름을 남기느냐가 오래 가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엔 꼭 투표 일정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시면 좋겠어요.
0: 선배들끼리 흘려듣는 말 같아도 투표는 결국 우리 아이들 자리, 우리 가게 앞 골목, 우리 동네 치안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한인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지 더 가까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지금까지 본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로 우리 동네 살림도 결국 투표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오후엔 더더욱 한 표가 소중하죠. 잠시 후엔 방송 뒤시하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맞아요, 선배. 윌셔와 웨스턴 올림픽과 그 일대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한 표가 진짜 생활이니까요. 주말 오후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투표 준비

0: 끝났다. 휴, 오늘 무더위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더덥네. 마이크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1: 선배가 중간에 한숨 쉬는 거저 들었어요. 아, 맞다. 그때 물 한번 드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0: 아니, 그걸 또 들었어? 지수 씨귀 진짜 좋다. 나 사실 아까 목 한번 확 잠겨서, 이거 큰일 났네 했어요.
1: 맞아, 맞아. 그 순간 선배 표정이 딱, 아, 지금 말더 하면 안 되는데 그 얼굴이었어요.
0: 에이, 그런 거 방송에서 다 티나요? 나 혼자만 모르는 줄 알았지.
1: 티스 나죠. 선배는 약간 힘들면 말더 길어져요. 신기하게. 보통은 짧아져야 되는데 왜더 길어져요?
0: 그게 그러니까, 긴장하면 입이 더 풀려. 말이 자꾸 나와. 나도 내 입이 좀 무서워요.
1: 아이고, 선배 오늘 또 입이 먼저 이랬네. 근데 오늘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긴 해요.
0: 그치. 아까 끝나자마자 후, 이 소리 둘다 똑같이 냈잖아. 완전 노년부부처럼.
1: 아니, 무슨 노년부부예요. 선배 넘어갔어요. 저 아직 젊어요.
0: 지수 씨는 젊지. 나는 그냥 지친 중년? 하하.
1: 아, 진짜 선배 그런 말 하면 더 늙어 보여요. 배고픈 중년 같아요.
0: 아, 배고프다. 맞다. 나 방송 끝나니까 갑자기 배고파. 오늘 뭐 먹지?
1: 이 타이밍에요. 선배는 진짜 천상 한인타운 사람이네. 끝나자마자 먹는 얘기.
0: 사람이 원래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근데 오늘은 진짜 주말 분위기 나지 않았어?
1: 그쵸, 그쵸. 오후라 그런지 다들 좀 늘어지고 무더위까지 있으니까 더 그랬어요.
0: 주말에 원래 다들 좀 퍼져 있어야 돼. 근데 투표는 안 퍼져야 하고. 그건 또 별개고.
1: 아, 선배 그말 하려고 또 돌아오네요. 결국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0: 아니, 근데 방송할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싶기도 하고.
1: 세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선배가 참을 만큼 참은 느낌이었어요.
0: 참았다니 내가? 아이고, 지수 씨,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1: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정 많은 사람? 그건 맞죠.
0: 그건 인정. 나 정 하나는 있어. 괜히 한인들 걱정도 되고 애들 생각도 나고 그렇지.
1: 맞아요. 그래서 더 투표 얘기 나온 거죠. 선배가 괜히 오늘 좀 진심이었어요.
0: 진심이었지. 근데 진심일수록 말은 더 꼬여. 아까도 이말 맞나? 하면서 나갔거든.
1: 들켰어요. 저도 옆에서 선배 지금 한번더 돌아가겠는데? 했어요.
0: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수 씨 옆에 있으면 안심이 안 돼. 계속 들켜.
1: 아니에요. 선배가 솔직해서 재밌는 거예요. 너무 각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0: 그건 그렇네. 근데 지금 나 오늘 끝났다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의자 너무 오래 앉았어.
1: 선배 이제 일어나.

0: 좀 걸으세요. 아니면 커피라도 마시던가. 근데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죠?
1: 못 자지. 그래도 마시고 싶네. 이 늦은 오후에 커피가 딱인데.
0: 아, 진짜 생활 리듬 엉망이네.
1: 엉망이어도 방송은 했잖아. 그럼 됐지 뭐.
0: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주말에 한 번씩은 진짜 꼭 해야 돼요. 투표도 수다도.
1: 오, 그 말 좋다. 투표도 수다도. 근데 수단 우리가 더 잘하지.
0: 그건 인정입니다. 선배 수단은 약간 오래된 미주 알고 주알 맛이 있어요.
1: 야, 그건 칭찬이냐 뭐냐. 하하.
0: 칭찬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갈게요. 오늘은 우리 PD가 직접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1: 맞아. 제목이 별표별표 LA. 주말 남자 별표별표 래. 이름부터 좀 딱 오지 않냐?
0: 그러게요.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제목이 너무 LA 냄새나요.
1: 그치? 우리 주말 무드랑도 딱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0: 아이고, 오늘 무더위인데 선거 얘기까지 하니까 더 숨차네요.
1: 선배가 제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까 목소리 갑자기 불붙었어요.
0: 아, 맞다. 나 오늘 좀 과했지? 근데 진짜 투표는 해야 돼요, 지수 씨.
1: 그쵸, 그쵸. 안 하면 나중에 괜히 동네에서 왜 그랬어요 소리 듣는다니까요.
0: 아, 근데 다 끝나니까 배고프다. 방송 끝나고 뭐좀 먹을까요?
1: 또 배고프대 선배는 진짜 오늘 수다 에너지 너무 썼어요.
0: 그래도 주말이잖아. 주말엔 좀 풀어야지.
1: 맞아요. 그럼 다음 주엔 뭐 해요? 오늘처럼 또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벼운 거요.
0: 오, 좋다. 한인타운 맛집 얘기 어때요? 옛날 단골집 수문집 이런 거.
1: 오, 그거 좋다. 근데 선배 또 옛날 얘기 나오면 20분 갑니다.
0: 아, 그게 재밌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그집 있잖아.
1: 아, 맞아, 그런 거. 그리고 그때 거기 왜 없어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0: 하하, 그럼 다음 주는 맛집 하자. 한인타운 추억까지 묻어나는 걸로.
1: 좋아요. 아니면 학창시절 얘기 살짝 섞어도 재밌고요. 선배는 별명 많았을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쪽 아니야.
1: 아니, 근데 선배 얼굴에 딱써 있어요. 장난 많이 치는 형이었다고.
0: 지수 씨가 더 장난꾸러기지? 방송 끝나자마자 사람 놀리잖아.
1: 아까도 제가 계속 받쳐드렸잖아요. 오늘은 투표 독려 제대로 했죠?
0: 제대로 했지. 이런 건좀 해야 돼요, 진짜로.
1: 그럼 다음 주는 맛집이랑 학창시절 중에 골라서 투표로 정할까요? PD님 투표합시다.
0: 오, 좋다. 청취자 투표 받아가지고 맛집이냐, 학창시절이냐.
1: 그럼 우리도 결과 따라가는 거예요?
0: 그렇지! 청취자 의견이 제일 무섭다니까?
1: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더위 조심하시고요.
0: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0: 오늘같이 무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주말 오후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그건 정말 무조건 투표해야죠. 윌셔랑 웨스턴 올림픽 골목 지나가다 보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게 바뀌는지 결국 한 표가 다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도 올림픽을 중심으로 오래 자리 잡아온 동네잖아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처럼 다음 주에도 LA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 또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시고요.
0: 저는 김재현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1: 박지수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1: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2: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3: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2: 경찰은 A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 실종자의 가족이 최근 다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의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5: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인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7: 센터에 비자금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6: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전국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9: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8: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0: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8: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 대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11: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8: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농래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 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13: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12: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14: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2: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이 집권 여당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16: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15: 단순한 노선 변경에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코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17: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15: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17: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15: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코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최근 부동산이나 증시 등의 여당의 악재 이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며 대안정당으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8: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장관을 향해서 기어서 다니란 이 대통령의 농담 섞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19: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18: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미국 쪽 움직임엔 국방과 외교장관 모두 자신들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21: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8: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책이나 끊이질 않는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최근 정부 여당 악재 이슈가 계속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를 오갔습니다. 여느 때보다 대여 공세와 대안 제시로 국민 마음을 살 법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은커녕 20% 중반의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징계나 당 조직 정비를 둘러싼 충돌 등 내부 갈등에 여념이 없는 모습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멱살이나 무소속 지원, 각종 실언에 일부 총선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징계가 떨어지자 사냥개다 단두대냐란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2: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18: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격인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다시 뽑아보려는 시도엔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며 쪼개진 내부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3: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18: 이제 중진들로 무게추가 옮겨간 장동혁 대표 퇴진 충돌은 어느새 공개 말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22: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23: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틀림없이 필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18: 당 지도부에선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이른바 개혁 시도를 막으며 내용이 불거진 거란 불만도 감지됩니다. 다만 징계의 타당성이나 정책 추진 방향을 떠나 장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외연 확장 동력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43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진도는 4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2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인데 최근 이 지역에는 규모 2.0대의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를 맞았지만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태풍 소식까지 들려와서 걱정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4: 네.
0: 네. 일단 지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발생 근처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3.1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24: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지금 8월인데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이번 3.1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치 않은 지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올해 발생한 게 44차례인데 그중에 3.0이 이제 네 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 저기 칠레 이런 쪽처럼 판과 판 사이에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데 그래서 지진이 그 나라들처럼 그렇게 자주 또 강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내부에도 그런 그 땅속에 응력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해소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땅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곧 큰 뭐 우리나라의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늘 발생하는 수준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그래도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진동이 느껴질 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지진동을 느꼈을 때 대처 요령을 좀 알려주시죠.
24: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건 인간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1: 네.
24: 자, 그 내진 설계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신속히 대피하는 요령, 금방 말씀했듯이 하셨듯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는 요령,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 추가로 다시 또 더 본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땅이 갈라지고 이 정도의 지진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네. 흔들림이 있을 때 2차 피해, 뭐가 무너져서 떨어져서 그런 2차 피해가 없도록 식탁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대피가 필요합니다.
1: 네, 만약에 건물 안에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책상 밑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24: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떨어져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뭐 경주 그리고 포항 지역에서 꽤나 규모가 컸던 지진의 기억도 있고 뭐 말씀대로 3.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2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을 감지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거든요. 지진을 탐지하는 기계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더 많이 과거보다 관측이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추이가 똑같습니다. 전 그 환태평양대 그 지진대도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원인을 미국 지질연구소 USGS도 지진 장비가 좋아져서 그렇다.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 다음에 7.0 이상의 그런 비교적 강진이 발생하는 건 어떤 자연적인 변화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그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금방 큰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 네.
24: 제가 그거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는 늘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판에서 판 사이 벗어나 있어서 그나마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는 아까 말한 내진 설계와 사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평가이신데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말씀하셨던 그 불의고리 주변의 지진 네.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새벽에도 일본 지바현 주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이어서 최근 페루까지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24: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 지진 강 그 어떤 횟수의 빈번함 그런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4: 이런 그 아까 언급한 그런 지역들이 그것 때문에 곧 어디에선가 큰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1: 네.
24: 그래서 미국 지질 연구소의 아까 말씀처럼 그런 탐지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냥 자연의 한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진 관계 당국들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4: 분명한 건 지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요. 그러한 면에서의 인간의 한계들이 이 땅이 갈라졌을 때 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1: 네. 일각에서는 그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그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이것과는 네. 거리가 멀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24: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라고는 네. 과학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는다거나 땅이 녹아서 또는 지하수의 변화가 생겨서 지하수가 누르는 어떤 지면의 하중 또는 이런 그 빙하가 땅 속에 얼어있던 게 이제 녹아되거나 이래서 지각의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원인들 아까 땅이 이제 뭐 녹는다거나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하중의 변화 때문에 약간의 연관은 있지만 다 기후변화와 지진과 이런 연관을 지어서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예, 뭐 지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무엇보다 안전 요령 대표령을 네.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날씨 이야기로 네.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처서, 절기상 처서고 원래 처서 지나면 무더위가 좀 시원하게 사라진다고 네. 해서 뭐 처서 마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24: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과거보다 따뜻해졌거든요. 우리말에 그 처서엔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니까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그 정도 공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 처서에도 더웠고 네. 올해 처서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폭염증 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런 처서에 관련되는 그런 말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처서쯤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광복절이라는 그 국경일이 지나면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어떤 그 선선함을 느낄 수가 없는 네. 그런 날씨 변화인데 한정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나의 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인데 그 더위가 빨리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그러니까 여름의 폭이 더 늘어난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 정도로 늘었는데 올해도 9월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 네, 이런 더위의 양상이 이제 정말 뉴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어젯밤에도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 네. 계속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시기가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24: 지구 온난화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 안에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마치 비닐을 쳐놓은 것처럼 비닐하우스처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00이면 100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이 돌았는데 99만 내보내고 1%는 가둬두는 역할을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인데 그러기 때문에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그 영향으로 대기 중으로 많은 수증기가 방출이 되고 이 수증기들이 어딘가는 폭염, 어딘가는 가뭄, 어딘가에는 폭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상이변이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도 뭐 8월 초에 막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던 그런 좀 극한 더위는 이제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언제쯤이면 폭염과 열대야 없는 날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24: 그렇습니다. 그 1년 중 가장 더운 극한 그 혹서기가 이제 8월 2일 우리 그 경남에서 42.5도, 서울은 8월 8일 38도가 올 여름 가장 높았는데 그런 값을 다시 나타내지는 않을 겁니다.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극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는 과정인데
0: 네.
24: 그런데 금방 식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을 꽉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쳐서 지나면 대개 과거에는 누그러졌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 이게 9월까지 가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0월까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8월 하순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열대야주의보가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24: 그래서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진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구름 없이 맑은 날을 보이면 해가 뜨면 이제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게 되고 그게 밤에 식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름 날씨가 더 더워진 건 뭐 여러 번 말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탄소 제로, 탄소를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지금 태풍도 앞으로 날씨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데 태풍 두 개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4: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또 21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네 개인데 사실 우리나라와 다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18호 사우델이 오키나와 부근까지 26일 접근할 겁니다. 오키나와를 그냥 관통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쯤에 오키나와로 갈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28일경에 그게 오키나와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쳐들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염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여름에 이 고기압 때문에 태풍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접근을 못했는데 오키나와까지 와서 이게 이번에 19, 20호 태풍이 어제 생겼는데 베트남 부근에서 하나는 필리핀 대만 부근에서 생겼는데 이 두 개 태풍이 이 18호 태풍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쪽을 향해서 갈 겁니다. 또 대만에 여행할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태풍의 일생을 대만 부근 또는 중국 대륙으로 가서 약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그 강한 비구름, 강한 바람이 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1호가 생기면 뭐 동시에 그 네 개가 있는 그런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더위도 정말 정말 더웠는데 뭐 내년이 벌써 걱정이고 뭐 올해 여름이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정말 많이 덥겠죠?
24: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연의 변동성이 좀 한 해 높았다가 낮아졌다 할 겁니다. 특히 그 적도 태평양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이제 시작이 4월 달에 됐는데 5개월 연속 평년보다 높으면 그 4월에 엘니뇨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엘니뇨는 올여름보다는 내년 날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엘니뇨 바닷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여름이 이제 더 더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 꼭 엘니뇨가 아니래도 지구가 나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올여름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아주 극한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더 더워질 건 분명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테고 또 엘니뇨가 그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에 더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책에도 새롭게 보완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0: 네, 지난달엔 일본 구마모토에 지진이 강타했었죠. 바다 건너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까지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1: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지진을 경험한 일본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초고층 빌딩에 다녀왔습니다.
2: 창고 선반 위에 쌓아둔 물건들이 위에서 비 오듯 떨어집니다. 쇼핑하던 시민들은 너무 놀라 피하지도 못합니다. 주택가는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내부는 온갖 물건이 깨지고 뒤엉키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 뭐全然動けないぐらい入れて、もうあとはもう家具が 食器棚に テレビ、冷蔵庫がもうぐるんぐるんその部屋の中で
2: 지난달 구마모토에 규모 7.1의 강진이 닥쳤을 때 모습입니다. 낮은 주택도 이런데 초고층 빌딩은 안전할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모리 JP 타워에 가봤습니다. 높이 330m, 지상 64층인데 역설적이게도 지진에 강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건물 중심에 설치된 오일 댐퍼라는 장치입니다. 철근 기둥 양쪽을 피스톤 형태로 지지하면서 지진이 나면 좌우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흡수합니다. 벽 모양 댐퍼도 있는데 내부에 끈적한 액체가 있어 흔들림을 억제합니다. 이런 장치가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각각 300개씩 모두 600개가 뼈대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4: 오일 댐퍼는 마치 안에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지진이 끝났을 때 オイルダンパーもし触ったとしたらちょっと暖かくなってます。 振動の エネルギーを熱のエネルギーに変換すると。
2: 수많은 센서는 실시간으로 흔들림을 측정하고 현재 건물 상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지하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체 발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스를 빠르게 태워 전기를 만드는데 20분 만에 비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는 이 같은 넓은 장소들은 임시 대피소로 활용이 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

0: 업무를 멈추고 재난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건물 반경 3.5km 안에는 방재 전문 임직원 300명이 거주하면서 지진 초기 대응 업무를 도맡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과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 역시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의 대응 조치 발언은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미국이 추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1: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에 나서겠다고 쓴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간 고수하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 만약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미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CVID 원칙 아래 6자회담을 거듭 시도했지만 검증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다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끝으로 6자회담은 최종 좌초됐습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북한의 반발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미국이 비핵화는 단칼에 끝낸다는 CVID란 실제 목표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에 놓고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한 배경입니다.
4: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3: 하지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확인되자 워싱턴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마저 비핵화보다는 군축과 비확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 동안 지켜오던 미국의 대북 정책 원칙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6: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7: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3: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건 이란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달 열린 미국 유타주의 공청회 현장에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주변 환경까지 다 파괴될 것이라고

0: 걱정합니다.
1: So I'm looking you in the face with all the mama bear fury that I can muster and demand that you deny this proposal.
0: 유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 My two children are actually thinking about moving to the Fort Worth area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 rent here.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데이터 센터 옹호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3: Because the jobs are enormous and the money paid, the taxes paid are just enormous. And if you don't take it, you're going to be left behind because there are plenty of places that want it.
0: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데이터 센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4: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jacking up our utility bills.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using up all our water.
0: 특히 보수층 분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중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이란 전쟁이 아닌 인공지능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5: 한국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어젯밤 9시 반 부산 신항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 약 6,400km를 통과해 영국 펠릭스토우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란스크를 거쳐 10월 5일 부산 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편도로만 약 13,000km,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6: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문래 기자입니다.
7: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8: 뭐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7: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9: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0: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7: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11: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청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7: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안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 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13: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6: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지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 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무엇이 더 필요할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4: 46년 전 5월 광주를 지켰던 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가 학술행사의 외피를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는 5.18 왜곡에 악용됐다며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5: 46년 전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했던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습니다.
14: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6: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4: 이 같은 이진숙 의원의 이른바 정면 돌파에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허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학문, 연구 목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파고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17: 사법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규정했던 그 학술은 이런 식의 학술은 아닌데
14: 학문이나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망언으로 관심을 끌어 돈이 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18: 데미지가 엄청나게
19: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 이지오입니다. 오늘은 놀이공원과 AI가 함께 여는 감성 콘텐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무엇을 탔는지는 잊혀져도 누구와 웃었는지는 기억에 남습니다. 놀이공원은 단순한 오락공간이 아니고 가족과 친구, 연인과의 웃음, 설렘, 두근거림이 오롯이 담기는 감정의 캡슐이자 시간을 저장하는 기억의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억을 구매하기에 놀이공원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개인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놀이공원이라면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서울랜드는 시대와 함께 걸어온 추억의 공원이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조성된 서울대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장했었죠.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로서 세계의 광장, 모험의 나라, 미래의 나라, 삼천리 동산 등 다섯 개 테마 구역을 기반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선보였었죠. 서울 근교 과천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1990년대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었죠. 이러한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테마파크 서울랜드는 단지 놀이기구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추억이 축적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놀이공원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의 진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놀이공원은 이제 문화예술과 공연, 미디어 아트를 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그 중심에는 AI 기술이 있겠지요. 최근 이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들은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랜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캐릭터 인터랙션, 라이트쇼, 몰입형 공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의 팀랩은 전시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몸으로 기억하는 예술을 실현해냈습니다. 이렇게 놀이공원은 이미 빛, 음악, 움직임, 공간이라는 예술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지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스토리를 바꾸는 뮤지컬인 AI 창작 공연, 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결말을 결정하는 체험형 연극인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또 개인 감정에 따라 빛과 음악이 변화하는 몰입형 라이트 쇼인 AI 조명 사운드 쇼, 또 얼굴 표정이나 음성 톤을 분석해서 예술 작품이 반응하는 전시 컨텐츠인 감정 기반 미디어 아트 전시, 이처럼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복합 공연 공간으로의 확장은 놀이공원이 단순한 레저 공간이 아닌 감각 예술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또 놀이공원이 기억을 파는 곳이라면 AI는 그 기억을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기억 설계자가 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의 취향, 감정,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공연, 전시, 경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요, 동화 속 이야기 기반 스토리 투어, 또 연인에게는 AI가 설계한 2인 전용 감성 조명 산책길, 또 이 아동에게는요, 말하는 캐릭터 인형극과 대화형 AI 아바타, 예술 애호가에게는 AI와 인간 예술가가 협업한 실험적 인터랙티브 전시, 이처럼 AI는 각자의 감정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추억의 흐름을 설계하는 기술로 작용하면서 기억의 소비 경험을 한층 깊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이 AI 기술은요, 놀이공원을 야외 공연장, 미디어 예술제, 감정 인터랙션 실험실로 변모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융합 콘텐츠는 국내 테마파크 산업의 새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오케스트라 야간 콘서트 관객이 리듬, 표정, 움직임으로 음악을 지휘하고요. 또 AI 스토리텔링 라이트쇼로 매일 다른 줄거리로 감정을 자극하는 빛의 서사, 또 캐릭터 기반 AR 연극으로 실제 공간 위에 펼쳐지는 증강현실형 동화극, 또 이 AI 아바타 드로잉 전시 관객의 스타일로 함께 창작하는 라이브 예술. 이처럼 놀이공원은 AI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야외 미디어 시어터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테마파크 산업을 문화예술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발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랜드처럼 대중적 정서를 지닌 공공 놀이공원은요, 추억과 감성을 기반으로 기술, 예술, 실험을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놀이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AI 기술 기반 공연 전시 체험 중심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확장성이 예상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접점을 넓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랜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세대 간의 감정을 공유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AI를 더해서 디지털 감성 유사안을 만드는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감정을 정교화하고 추억을 조형하는 도구입니다. 놀이공원이 기술을 통해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감정의 여운을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놀았다고 말하지 않고 기억했다고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놀이공원은 기억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억을 공연하고 기억을 전시하고 기억을 함께 창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AI와 문화예술이 함께 만드는 미래의 놀이공원은 우리들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저장하는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가 처서죠. 보통 양력 8월 23일경이 됩니다. 태양의 환경이 150도에 있을 때이고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처서라 불렀죠.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하기도 했고,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세도 이 무렵에 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죠.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발이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된다고 하네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1992년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 연출하고 알파치노에게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주었던 영화 여인의 향기에 브루의 탱고 명곡 카를로스 가르델의 For Una Cabeza 뭐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치노가 시각장애인 프랭크 슐레이드 중령 역을 맡았고요. 그를 따라다니는 소년이 바로 크리스 오도넬 그리고 멋진 춤을 추었던 가브리엘 안워 이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고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색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1935년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거장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하고 알프레도 르페라가 작사했던 정통 탱고 스탠다드 바로 이 곡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중령이 수줍어하는 동라에 손을 잡고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라고 하는 명대사와 함께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올리는 탱고 씬이 세계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댄스 시퀀스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연출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쥐었던 아시아의 거장 루이지 사카모토가 작곡한 1987년작 대서사시 영화 마지막 황제의 삽입곡 레인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이 음악은 개그맨들이 많이 사용하시더군요. 뭔가 남녀관계에서 위기가 올때꼭이 음악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같은 경우는 주요 수상 부문을 보면은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 9개 부문 노미네이트 그리고 부문에 대해서 전 석권을 한 그런 기억도 있고요. 중요한 게 중국 정부가 그 당시 중공이었죠. 지금도 중공이지만 정부가 서양 영화 제작진에게 자금성 내부 실제 촬영을 최초로 전면 허가한 역사적인 명작이기도 합니다. 전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차갑고 격정적인 현악 피치카토, 즉 줄을 튕기는 연주와 그 위를 쓸쓸하게 쓸어내리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긴장감 넘치는 선율이 일품인데 푸이의 두 번째 후궁인 문수, 즉 비비안 우가 비 내리는 날 억압적이고 허울 뿐인 황실의 삶을 뒤로하고 우산을 쓴채 이혼을 원한다며 자금성 밖 폭우 속으로 자유를 찾아 달려나가는 명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했던 불후의 명작 오페라 라보엠 제2막에 등장하는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아리아 무제타의 왈츠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이 정말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987년작 로만 제이슨 감독의 문스트럭이었죠. 시어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명작인데 영화 전체가 오페라 라보헴을 거대한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보헴을 관람하는 클라이맥스 씬. 여기에서 역시 이 낭만과 달빛 미장센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영화사의 거장 찰리 채플린이 감독, 주연, 음악을 모두 맡았던 1952년작 영원의 명작 영화 라임라이트의 테마곡. 이 테마곡을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앙드레 클라보가 부릅니다. 두 개를 함께 들으실게요.

미국 정식 개봉이 지연된 관계로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죠. 테러리스트 테마, 여기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작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플린의 영화 중에서 라임라이트는 정말 그 언제 봐도 멋진 영화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져가는 늙은 희극인 칼베로, 즉 찰리 채플린이 절망에 빠진 젊은 발레리나 테리, 즉 클레어 블룸을 구하고 그녀가 다시 비단 발레 슈즈를 신고 무대 위로 비상하도록 용기를 주는 숭고하고 아련한 사랑과 희생의 미장센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노담의 칸타벨리에서 호평을 받았던 곡이죠. 요한 스트라우스의 특히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니노미야 토모 고원작의 우에노 주리와 타마키 히로시 주연의 대표 클래식 작품 노담의 칸타빌레죠.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영웅 라데츠키 장군의 승전을 기념해 작곡된 행진곡. 관객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박수로 연주에 직접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신나고 활기찬 클래식 행진곡. 뭐 청중의 열띤 박수를 유도할 때 흐르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과 영화 음악의 전설 엔니오 모리코네가 탄생했던 이탈리아 대하서사시 영화 1900년 원제목은 노벤센도 여기에 메인 오프닝 테마곡 로망소 들으시겠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즉 지주 가문의 알프레도 역을 맡았었고, 소작농 가문의 올모 역을 맡았던 게 제라르 드 파르디, 그리고 버트랜 카스타, 그리고 도널드 서덜랜드 같은 당대 최고의 배우진들이 등장하죠. 20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이탈리아의 격동기 역사를 두 청년의 대립과 우정을 통해 그린 5시간이 넘는 장대하고 웅장한 서사극의 삶의 서사시를 엔니오 모리꼬네가 완벽한 선율 하나로 담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사의 금字塔이자 클로드 베리 감독의 대작 영화였죠. 마농의 샘에 등장하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임서곡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히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했던 곡을 들려드립니다.

영화 만홍의 샘에 등장했던 메인 테마곡이자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편곡한 불후의 오케스트라 명곡이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눈부신 햇살 아래 곱추장, 즉 제라드 드 파르디웨의 샘물을 구하기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헤치던 모습과 훗날 그의 땅 만홍 엠마뉘엘 베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탐욕을 향해 냉혹

강력한 복수를 시작할 때 바로 이 곡이 장엄하게 흐르곤 했었죠. 프랑스 최고 대작 중에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프렌치 아날로그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곡입니다. 르데르니의 황데부, 우리에겐 마지막 약속 혹은 마지막 재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바로 카라바이 악단의 곡입니다.

어스름한 노을빛이 길게 들이온 찻집 창가 너머로 소중했던 인형과의 마지막 안녕을 건네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죠. 현악선율이 어우러지는 이 아련한 멜로디가 매우 인상 깊었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멜로 영화의 금자탑이라고 할수 있는 번지점프를 하다에 나왔던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암스테르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찰스 랜돌프 글렌 사운드가 불렀던 쿠엔틴 스테마를 김태환, 윤영주 씨가 못다한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영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1977년 프랑스의 디스코 그룹 산타 에스메랄다가 발표했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였습니다. 스페인 플라멩고 기타 리듬과 디스코 비트를 결합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리메이크 명곡이기도 하고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 첫 번째 편에서 눈밭 결투 장면에 삽입돼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사실 이 곡의 원곡은 1964년 재즈 뮤지션이었던 니나 시몬이 발표했던 곡인데, 중요한 건 자신의 실수나 격정적인 성격 뒤에 숨겨진 진심과 인간적인 약점을 이해해달라는 애절한 고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 놈놈놈에도 삽입이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전국에서, 한국 전국이죠, 695만 관객을 동원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장철수 감독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주제곡 청춘예찬 들으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현우가 불렀고 아련하고 서정적이었던 주제가 청춘 예찬이죠. 달동네 슈퍼마켓집의 바보, 동구로 위장했던 난파 공작원, 그것도 특수공작원 원유한과 그의 동료들이 평범한 이웃들 속에서 누렸던 작고 소중했던 일상, 그리고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야 했던 피 끓는 청춘들의 아련한 서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고 배우 김수현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간첩영화가 나와도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한때는 한국영화가 간첩영화를 참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트남 명작 영화 풀 메탈 재킷의 강렬한 엔딩을 수놓았던 불멸의 락그룹 The Rolling Stones의 Pain in Black 들으시겠습니다.

1966년 발표됐던 락 클래식입니다. 영미 차트 1위를 휩쓴 곡이죠. 인도 악기 시타리의 중독성 있고 독특한 리프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의 불길과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베트남의 고도 후에 시가지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미키마우스 클럽송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행진한 뒤에 붉게 타오르는 화염과 검게 물든 스크립 위로 엔딩 크레딧과 함께 터져나오던 곡이었죠. 전쟁이라는 지옥이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어떻게 검게 패어 물들이는지, Pain in Black이 그런 뜻이거든요. 락의 거친 에너지와 믹 재거의 광기 어린 보컬로 고스란히 뿜어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케빈 맥다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트니 휴스턴의 전기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했죠. Greatest Love of All 들으시겠습니다.

팝의 여왕 위트니 휴스턴이 전 세계에 남겼던 영원한 불후의 클래식 명곡이죠. 마이클 마서 감독과 린다 크리드가 작곡했던 이 노래인데, 원래 1977년 조지 벤슨이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주연의 1961년 이탈리아 청춘 멜로 명작 영화 가방을 든 여인에 수록돼서 1960년대 유럽 전역을 매료시켰던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불후의 클래식 팝 인파르지보 페르테 너 때문에 미쳐버렸어 들으시겠습니다.

왜 제목이 너 때문에 미쳐버렸어인가 하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자크 페랭, 즉 로렌초 역을 맡았던 그 자크 페랭이 이 호텔에다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를 묵게 했는데 자기는 뭐 어머니가 주신 돈을 빙땅 쳐서라도 이 여자에게 최고의 삶을 부여해 줍니다. 불과 며칠 만이지만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보자 자크 페랭이 굉장히 질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당대 젊은이들의 청춘과 방황이 뒤섞였던 해변 클럽 씬 등에서 흘러나와서 1960년대 이탈리아의 낭만과 와련함을 완벽히 그려냈던 노래라고 합니다. 너에게 빠져 미쳐버렸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다음은 송혜산 감독이 연출하고 송승헌, 김희선, 강성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1999년 한국 멜로 영화 카라의 OST에 사용돼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의 가수 겸 배우 일렌 로제의 영원한 향송 명곡 주마페 일렌, 내 이름은 일렌 들으시겠습니다.

1993년 발표돼서 유럽 전역 및 아시아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샹송곡. 뭐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꽃집으로 배달되는 카라꽃 한 송이. 그 꽃을 보내온 이름 모를 여인 지희, 즉 김희선을 향한 선호, 즉 송승헌의 안타깝고도 순수한 사랑의 기억 위에 흐르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원한 스포츠 영화 명작 로키의 주제가 빌 콘티의 Gonna Fly Now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76년 영화였지만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지금은 사라진 서울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던 영화죠. 제4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편집상 3관왕을 달성했던 빌보드 핫 102위의 기록을 갖고 있던 그런 곡이죠. 정말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승리의 찬가. 1970년대에 필라델피아

로맨틱한 순간을 장식했던 재즈 표준 명곡이죠. 장국영이 영어로 감미롭게 불렀던 A Thousand Dreams of You, 너를 향한 천 개의 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이 알터가 1934년에 작곡했고 폴 프랜시스 웹스터가 작사했던 클래식 스윙 재즈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1995년 장국영이 모션 픽처 및 재즈 히트곡들을 모아 발표해 대히트를 기록했던 명반이 있습니다. 중요 뭐 Most Loved라는 그런 앨범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록곡이었죠. 1930년대 상하이의 대표적이면서도 화려한 노을빛 배경과 클래식한 레스토랑 창가에서 장국영 특유의 나지막하고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흐르던 감성 재즈 트랙이기도 했죠. 다음은 영화 음악의 마에스트로였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숨겨진 최고 걸작이죠. 보컬리스트 에다 델리오르소의 천상적인 스캣 가창이 독보했던 이탈리아 명작 영화 어느 날 밤의 만찬의 동명배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숨겨진 최고 걸작이자 보컬리스트 에다 델리 오르소의 가창이 돋보였었죠. 이 영화는 사실 뭐 정말 에로티시즘과 탐미적인 관능미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거고요. 붉은 노을빛과 은은한 조명이 내리쬐는 고풍스러운 저택의 식탁, 그리고 만찬에 모인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묘한 심리적 긴장감, 상류층의 방황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영화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애플 레코드를 대표하던 영국의 포크싱어 메리 호킨의 아련한 포크 명곡 Fields of Saint Etienne, 그리고 대한민국 통기타 포크의 거장 윤년선의 꽃피는 마을,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5: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4: 아니,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5: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신고요? 주민이 문제 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3: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5: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4: 아, 에이, 됐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요.
5: 어디 가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5: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4: 다 비켜!
5: 아이고, 살려주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3: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6: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한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3: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6: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3: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6: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 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6: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신호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3: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6: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6: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6: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6: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에 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6: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 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 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 사람 경찰이랑 연락을 꽤 많이 했네.
7: 그러게. 그리고 통화 내용이 자기 부인 사건 이야기야.
5: 부인 사건을 왜 담당 경찰이랑 이야기하지? 그것도 그 사건에 맡았던 경찰이랑.
3: 시작은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을 두고 특정 경찰관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확인해보니 단순한 연락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유흥주점 접대와 선물이 오갔고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두고 다소 수상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죠.
5: 잠깐만, 이 말 경찰이 한 거라고?
7: 어.
5: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이게?
7: 그저 사교자리였단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3: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흘린 건 아닌지,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죠. 하지만 최근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5: 이번에 구속된 경찰이 당시 수사 1과 팀장인 거지?
7: 맞아. 그런데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배당된 게 1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당시 수사 2과도 이걸 맡았어.
5: 그러면...
7: 지금 검찰이 그쪽 경찰관들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3: 현재 검찰은 수사 1과만이 아닌 수사 2과 사건 처리 과정에도 외부 청탁이나 경찰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사 무마가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실제 수사에 개입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전망,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 수사 1과 수사 2과 뭐 다 엮이면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사건들은 뒤로 밀어두고요. 수사 무마 의혹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무마해달라 했다는 그런 의혹인 겁니까?
6: 네, 보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 양정원 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 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사건을 맡고 있던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경감을 소개받았고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로 공개된 통화를 보면 송경감이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드러난 경위도 특이합니다. 검찰이 남편 이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아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수상한 접촉이 걸려나온 거죠. 다만 이 과정에 양정원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사건을 보다 보면 뭐 수사 1과 2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왜 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배당이 됐던 건가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둬야 뒤에 나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6: 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여러 차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인 별개의 사건들이다 보니 강남서 수사 1과와 수사 2과에 각각 배당된 거죠. 그런데 두 사건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송경감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 1과는 2024년 12월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반면 수사 2과 사건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중지됐다가 올해 초에 재개됐고 양정원 씨도 지난 4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건의 무혐의로 전체가 끝난 게 아니었고 문제의 접대 시점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수사 2과에는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3: 일단 수사 1과부터 보면 최근에 당시 1과 팀장이었던 송경감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기억하기로는 검찰이 지난 4월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었단 말이죠. 넉 달 사이에 뭐가 바뀌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6: 우선 송경감이 받는 의혹부터 정리하면 이 씨에게서 접대와 선물을 받고 수사 진행상을 알려주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보도된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51만 원 상당의 향응, 7월에는 명품 스카프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그 향응과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 자체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분명치 않다고 본 거죠. 그런데 넉 달 사이 검찰이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송경감이 접대 직후 이 씨에게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결과로 말해줄게 라고 하고 양정원 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죠.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자료가 쌓이자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3: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을 보면 이야기가 양정원 씨 사건 하나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송경감이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나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준 정황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뭐 상품권이 수천만 원 상당 발견됐다는 의혹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송경감을 상대로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양정원 씨 사건 말고도 이른바 사건 장사 정황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자신 맡은 사건의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 뒤에 다시 찾아가 또 금품을 받은 정황,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에 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3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과 상품권 3천만 원 상당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여기에 검찰 조사를 앞둔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아니라 친분에 따른 돈 거래라고 말하라며 이른바 진술 코칭을 하고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까지 확보됐다고 하죠. 첫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건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됐다는 정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장에 적힌 혐의 의혹 단계라는 점은 전제하고 봐야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다, 뭐 사건 무마가 있었다 이 뜻은 아니라는 점 꼭 구분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사 2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 2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또 이 다른 의혹 이건 뭔가요? 이 핵심 뭡니까?
6: 핵심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손을 대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2과 팀장이 지난해 7월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들 혐의는 명확한데 양 씨 혐의는 애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실제 취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경찰청 소속 비경정이 남편 이 씨에게 수사 2과 팀장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통화한 지 2, 3일 만에 그 권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공교롭죠. 수사 1과 건이 이미 끝난 사건을 둘러싼 접대가 문제라면 수사 2과 건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 개입 시도가 있었냐는 문제라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자, 수사 무마 의혹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법에 수사 무마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또는 뭐 어디까지 사실로 드러나야 해당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6: 맞습니다. 형법 어디에도 수사무마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 갈래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첫째, 뇌물죄입니다. 경찰관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느냐.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부탁이 노골적이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 대가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교 자리에 불과했는지 만난 시점과 액수, 반복성, 대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둘째,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리 방향은 직무상 비밀인데 이걸 사건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경감의 구속 제명이기도 하고요. 셋째, 실제로 사건 처리를 비틀었다면 직권남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도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마가 성공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3: 특히 내가 담당 수사관한테 이 얘기했다라는 말과 실제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넣어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말 그대로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실제 수사에 손을 댄 건지 이걸 가려내려면 어떤 증거들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6: 네, 맞습니다. 얘기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개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과시하려던 허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얘기를 한 경우에도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담당 수사관의 진술입니다. 팀장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게 지시나 압박으로 느껴졌는지입니다. 둘, 사건 기록 자체입니다. 조사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든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이례적인 흔적이 있는지. 셋, 시점의 맞물림입니다. 접대나 통화 직후에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면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내부 보고와 결제 기록입니다. 결국 말과 기록을 대조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설령 허세였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개입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 해도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입까지 확인되면 죄책은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자,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경찰 한 명이 개인의 일탈로 끝날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 수사를 통해서 외부 청탁이나 압력 때문에 수사가 왜곡됐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미 내려졌던 혐의 협상 같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사건 자체를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까?
6: 네.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라서 한 번 내려줬다고 해도 사건이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재수사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소인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직접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없어도 불송치 기록은 일단 검찰로 보내 검토받게 되는데 검사가 보기에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도 숨은 물증이나 새 진술 같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다시 사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고요.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차이죠. 그래서 수사 과정이 청탁으로 왜곡됐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수사 1가 사건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2가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장혜진의 꿈의 대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요, 집 한 채라는 말의 무게가 예전의 집 한 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까지 바뀌면서 집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5: 그때 너 아빠한테 받아간 그 집, 그거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아?
7: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5: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잖아. 넌 집 한 채를 통째로 받고 우린 한 푼도 못 받고.
7: 아 이제 와서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3: 첫 번째는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줬는데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네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가 생전에 이미 준 재산인데도 다른 가족들이 다시 나눠달라 한다면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5: 너한테 넘겼던 그 땅 다시 내놔.
7: 예? 아니 7년 전 일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5: 그건 네가 나 모시고 살 거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해준 거지. 그런데 지금 나 병원 다니는 것도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네 동생들이 하고 있잖아.
7: 이미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증여세도 냈고 취득세도 제가 다 냈어요.
3: 나를 모시기로 해서 재산을 넘겼는데 정작 재산을 받고 나니 그러질 않았다. 실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7: 아버지 유산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아.
5: 아니 왜?
7: 아버지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 나한테 더 준다고. 너도 봤잖아.
5: 그건 부동산 이야기지.
3: 근데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막내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27억 원쯤 되는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순이 넘는 어머니와 내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인이 생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 최소한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누나 4명에게 각각 8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그런데 법원은 어머니와 내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증여가 끝난 집인데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본 이유, 그리고 1억 2천, 8천이란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매겨진 건가요?
1: 네, 핵심은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전 증여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 이른바 특별수익을 계산에 다시 넣습니다. 몇 년 전 끝난 증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도 이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고 미리 나눠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 구조는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해서 전체 파일을 만들고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구한 뒤에 그 절반으로 유류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으로 딸들에 비해 1.5배를 받게 된 것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1.5배 많기 때문입니다.
0: 네, 유류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상속법이 크게 바뀌면서 법도 꽤 크게 달라졌잖아요.
1: 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속법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자격 없는 가족은 못 받게, 애쓴 가족은 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류분 상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조차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을 끊었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걸 막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연장선이죠. 둘째, 기여분 반영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반영이 방금 본 사건 같은 유형에서는 승부를 가릴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0: 그러면 방금 본 사건에서 만약 막내 아들이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여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모님 모신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유류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만큼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무 효도나 기여로 쳐주진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수십 년 동안 동거나 간병 전담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실제 이 사건에서 막내 아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바뀐 법 아래서의 가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결국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액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부모 부양 약속 자체가 재산 분쟁의 불씨가 된 그런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89세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7년 전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주장은 이겁니다. 증여한 게 아니라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름만 맡겨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받고 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비도 집안일도 다른 자식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간 겁니다.
0: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1: 법원이 본 건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등기는 장남 앞으로 넘어가 있고 증여세와 취득세도 장남이 직접 냈습니다. 세금까지 내가며 받았다는 건 진짜 증여였다는 정황이죠. 반면 모시는 조건이라는 약속은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족 간 소송일수록 법원은 서류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마음속 약속은 법정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0: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대신에 나를 끝까지 제대로 모셔라 말로만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건가요?
1: 네, 위험합니다. 문쟁이 생기면 남는 건 등기와 세금 기록뿐이거든요.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 조건으로 걸려면 이른바 효도 계약, 정확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떤 부양을 하는지, 잘 모신다가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 얼마, 병원비 부담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기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서면 약정을 어긴 아들에게서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도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한 장 차이로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큰 방향을 보면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 살아라의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상속 분쟁이 늘어난다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속 증여를 둘러싼 가족들의 셈법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1: 네, 상속 증여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기준이 몇 채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에 실제 사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덜고 살지 않는 집은 보유 혜택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감면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고요. 둘째, 그래서 물려주는 쪽도 받는 쪽도 거주가 변수가 됐습니다. 물려받아도 실제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 넘길지보다 누가 거기 살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한시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생전에 집을 팔아 정리하는 선택지가 넓어진 건데 바로 이 생전 처분이 유언 문제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세금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써놓은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었죠?
1: 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본 자녀에게 부동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분쟁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유언 대상을 팔았으니 유언은 철회됐고 매매 대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 그리고 유언의 뜻은 살아있으니 그 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하급심은 유언의 철회로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팔았다고 곧바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 대금이 그 부동산에 옷만 갈아입은 돈이다. 유언자가 그 돈에도 유언의 뜻을 미치게 하려 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아버지는 사망 19일 전 암투병 중에 판 것이라 그 돈을 달리 쓸 사정도 아니었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진짜 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0: 방금 본 판결이 앞으로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령층이 세금이나 노후 생활을 고려해서 살던 집을 생전에 팔아버리는 경우 유언을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결론은 뜻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쓰는 게 맞다입니다.
0: 아, 네.
1: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매매 대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그건 소송을 거쳐 입증해서 얻는 결론입니다.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면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남은 돈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다툼이 되겠죠. 특히 집을 팔고 이주하는 고령층은 판 돈이 노후 생활비와 섞이기 쉬워서 유언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훨씬 애매해집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는 건 반나절이면 되지만 소송은 몇 년이 걸립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면 유언장도 고쳐두는 것, 이게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0: 또 하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죠. 무주택자인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지분의 10%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1주택자로 잡혀서 2억 원을 상환하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집 전체도 아니고 지분 조금 받은 건데 유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을 때는 생각보다 못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마다 유주택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조금 너그럽습니다. 양도세는 공동상속주택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수에 넣고 종부세와 취득세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일정 지분까지 빼줍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심사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에겐 규제가 없지만 1주택자는 한도가 2억 원이라 4억을 빌려 쓰던 분이 지분 10%를

0: 마스의 Just Migh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김 식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오빠 나 할 말 있어.
2: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1: 결혼 자금 있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 5,500.
2: 어.
1: 없어.
2: 어? 갑자기?
1: 주식으로 다 잃었어. 어떻게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마저 다.
0: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 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빚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대출받아 주식 안 한다고.
2: 맞아, 그러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벌었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벌었다고.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했단 거잖아. 신뢰의 문제지.
0: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였죠.
1: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빚이 생겼다고? 그때 3억! 이래서 같이 갚았잖아! 당신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지금까지 4억 5천이야!
2: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1: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이혼하자.
0: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무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3: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서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0: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손실액이나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3: 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할 정도로 깨졌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보다는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0: 약혼은 실제 결혼까지 간 건 아니라서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식장, 계약금, 뭐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이 신혼집까지 미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복잡한 문제입니다. 항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입니다. 칼렌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걸 전제로

0: 주고받는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버린 돈, 이건 파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1: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0: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속 예비 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천만 원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 신부 몰래 8천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가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0: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 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안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자,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한 뒤 주식 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빚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한쪽의 책임으로 뭐 기속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죠?
0: 어떤 분에게는 안심하실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근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 베이스로 나눠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1: 자,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 오프닝에서 본 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천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 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별거 할 때는 1억이었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때는 3억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요즘에 사실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0: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주 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의 시점 예컨대 별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에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 기준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한 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한 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한 개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파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0: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입니다.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 위약금, 예물 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플레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굿 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주변에 보면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겁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임플란트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 예정됐던 75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3: 뭐?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11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4: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개를 한 번에 한다고 했대.
3: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와, 내가 해보니까 한 개도 만만치 않던데. 심지어 그분 70세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
1: 결국 수술은 시작됐고 의료진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아티카인을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던 중
3: 환자가 손을 들었네.
1: 유가족들이 수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취제가 계속 투여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었고 이후 의료진은 A씨의 손목을 고정했다고 하죠.
3: 아니 환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았지 괜히 들었겠어?
4: 병원에선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본 것 같은데?
3: 에?
1: 치과 측은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다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6분 뒤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3: 그 이야기 들었어?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숨졌다던데? 이번에도 임플란트 받다가
4: 진짜야? 같은 병원에서?
1: 물론 두 사건의 사망 원인이 같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숨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가려야겠죠.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계획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과연 환자가 숨진데 의료진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자, 정확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치과를 찾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5: 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날 예정된 시술이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었는데요. 치과 측에서는 수술 전에 오늘 수면 마취로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실밥 빼고 임시 틀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국소 마취제인 아티카인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16분 만에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A씨는 숨졌습니다.
1: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한두 개도 아니고요. 11개, 11개예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거고.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의학적인 처치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없겠습니까?
5: 네, 임플란트 개수 자체를 법으로 딱 몇 개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거든요. 75세 고령 환자에게 한 번에 11개의 의치를 심는 게 과연 적절한 시술 계획이었는지, 결국 11개라는 숫자보다는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국소마취제의 투여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권고량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 투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만약 권고량을 한참 넘어선 마취제가 투여됐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의료거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5: 네, A씨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 16회분 총 1088mg이었다고 합니다. 아티카인은 체중 1kg당 7mg을 넘기면 안 되는 약물인데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여량은 그 약 3배에 달했던 거죠. 국과수도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의료과실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원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추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이라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1: 만약에 이 사망 원인이 뭐 다른 뭐 기왕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 네.
1: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내용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의료진은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고 수술을 이어갔다 뭐 이 말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계속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면 결과는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들으셨죠?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생방송에 이렇게 사고가 나요.
1: 아, 네. 갑자기, 우리 언젠가 한번 해야죠.
0: 갑자기 뭐, 그, 내 노래가 달라져, 달라지기.
1: 제가, 저 모르게 지금, 띵송이 그, 바뀌었나?
0: 우리가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네. 그, 우리 할머니가.
1: 네네.
0: 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제가 지금. 갑자기
1: 근데
0: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어요.
1: 새로운데요? 신선한데요?
0: 아, 그냥 갑자기.
1: 우리 한번 저거 해야죠, 다시.
0: 아, 그래, 하자고요. 네, 예. 네. 자, 우리 통계님, 대구에서
1: 네.
0: 운동회 때 점심 먹기 전에 박 터지게 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던져서 선생님이 버님이 찬다고 열받았다고. 이거 생각하니까
1: 네.
0: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 오재미라는 네, 게임이
1: 오재미
0: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죠.
1: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0: 네. 그걸 이렇게 그 안에다가 뭘 넣어 쌀인가 견과 아니, 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1: 네.
0: 그렇게 던지잖아요.
1: 아니 어쩌다 선생님을 맞히셨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오재미했던 기억이
1: 재밌네요.
0: 나고
1: 네네.
0: 운동회 이전에 지금
1: 네.
0: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하니까
1: 맞아요. 네.
0: 남자들은 놀이가 뭐 그 공놀이가 좀 있었고,
1: 네.
0: 그다음 남자들은 닭싸움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리
1: 말뚝박기도 하잖아요.
0: 말뚝박기는 하는데
1: 여자들이 많이 하나.
0: 네. 다리를 꼬아가지고
1: 그쵸 알죠.
0: 부딪히는데
1: 네.
0: 이 다리가 풀릴까봐
1: 네네
0: 손수건을 팔하고 다리하고 묶습니다.
1: 어머머머머머머.
0: 같이 안 떨어지게
1: 신박하다네.
0: 오래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1: 네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가서 부딪히고.
1: 네.
0: 그런데 옆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줄넘 아저 그 뭐죠 그 고무줄. 그거 많이 하잖아요.
1: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하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 맨날 가서 끊어트리고 땡겨서 울리고.
1: 닭싸움이나 하세요 그냥.
0: 그때 기억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네. 가슴팍 갔다가 귀에 갔다가 이렇게 단을 올리더라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마 이렇게 확 안으로 넣어가지고.
0: 그리고 뭐 이렇게
1: 잡아떼리면서 하죠.
0: 다리로 이렇게 꽈다 하면서 뭐
1: 네.
0: 그런 노래도 있고. 그때 기억에
1: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 그 운동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초등학교 때만 얘기만 해도
0: 그럼요.
1: 너무 많은 거예요.
0: 얘기거리가 너무 많잖아.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1: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더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저학년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국민체조 시작 빰빠밤빠밤 그거를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1: 대려동 시작 야.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가면 선생님이 무슨 쿠폰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쯤에 이제 가서 국민체조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다시 등교를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예. 이것까지 개근상에 저희는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전부 개근상을 받은 아이는
0: 네.
1: 정말 보통 우등상보다 더 잘한 아이.
0: 아~
1: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0: 네네네.
1: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매일 꼬박꼬박 가서 내가 이거 개근상 받았다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장하다.
0: 혹시 국민학교는 서울서 나오셨어요?
1: 저는 그러면? 그때는 또 대구에 살았어요.
0: 아, 대구에 살았어요?
1: 네, 대구에서도 잠깐 살고 부산에서도 이제 잠깐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잘 가재 그러고 제가 나랑 또 어디 가재나 보다. 그래서 어디 또 가냐 그랬더니 잘 가재 그랬던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어린 애가 일어나기는 싫었겠지만 일단 가면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흰 체육복 위아래 입고 가서 이제 선생님 단상 위에 올라가 있으시고 그 구령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0: 우리 저 비니시 때는 급식 없었죠?
1: 급식 저희는 없어 밥 안 주고 빵 줬던 것 같아요.
0: 저희도 빵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우유.
1: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서울우유 저희 줘가지고 그 다 먹고 그 우유깍 씻어가지고 납작하게 딱 해서 주번이 확 걸어가면 거기까지.
0: 그 제가 어렸을 때는
1: 네.
0: 이렇게 조그만 병에 있는
1: 네.
0: 그 서울우유 전에 목장우유라고 있었어요. 그 브랜드가.
1: 네.
0: 그럼 이제 집 앞에다가 배달을 하면
1: 네네.
0: 그거 훔쳐 먹느라고.
1: 아유.
0: 애들하고.
1: 나빠.
0: 네. 그리고
1: 네.
0: 이제 초코우유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1: 너무
0: 비닐.
1: 너무 맛있어요.
0: 그게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그 초코우유는. 그때 딸기우유는 많이 못 마셨는데.
0: 많이 못 먹었는데.
1: 근데 초코우유.
0: 그 초코우유는 굉장히 열심히
1: 맞아요.
0: 먹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
1: 그거하고
0: 기억이.
1: 바나나우유 진짜 맛있게 네. 먹었는데.
0: 바나나우유 또 좋았죠.
1: 네. 네. 그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뭐 이렇게
0: 그렇지.
1: 하잖아요. 네. 그래서 9월쯤 뭐 이제 장마 끝나고 9월 때쯤 이제 그 운동회를 하는데 날씨가 이제 더위가 조금 네. 이제 수그러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운동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땐 그랬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0: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아, 왜요? 없었어요?
0: 뭐 여담인데 저는 부모님 잘 둔 덕분에 좋은
1: 사립은 초등 그 운동이
0: 그게
1: 없어요?
0: 그게 아니고 리라국민학교를 갔는데 네. 리라국민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1: 오~
0: 자체적으로.
1: 아, 그래요?
0: 예, 앞에 조금 아까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 같이 농구장을 파놓은 게 다예요.
1: 아, 그럼 운동회 안 해보셨어요?
0: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회는 해본 적 있고, 소풍만 갔어요.
1: 아, 안타깝다.
0: 운동회는 이제 중학교 가면서 처음.
1: 아유, 그 중학교 운동회는 운동회 아니죠. 그건 체력장.
0: 네. 나는 운동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1: 초등학교 때 네. 운동회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한 5교시, 6교시 거의 이제 학교 끝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반끼리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림이라든가 뭐 꽃 같은 그림 만들어서
0: 마스코트 하고,
1: 만들기도 마스코트 하고 뭐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홀라 룰라룰라 뭐 이런 것도 추고 거 얼마나 그리고 그 총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0: 마스 게임
1: 이거 안 해봤어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요?
0: 못 해봤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0: 그런 기억이 운동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 그러셨어요.
0: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소풍만 그냥 갔어요. 맨날.
1: 그러면은 천군 백군 뭐 이런 거 하나도 줄다리기 뭐 이런 거
0: 중학교 가면서부터 했죠.
1: 아, 여러분 빨리 카톡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니 씨께서 그런 기억이 없으셔서 저희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대신 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그 학교가 그 축구하는 학교라서 네. 축구 응원은 많이 갔어요.
1: 아,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또 제가 그때도 이제 대구에서 그 운동회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커다란 이제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은 전교생이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쓰고 둥둥둥둥둥둥 선생님 북소를 듣고서 쭉쭉쭉쭉쭉 쫓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가는데 딱 한 애가 다른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할머니가 아유 저 집 보면 너무 속타겠다. 애가 왜 저러냐 좀 떨어지나 보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보자기를 딱 벗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0: 근데
1: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이게 잘 소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쫓아가면 될 텐데 왜 너 혼자 절로 갔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저기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갔는데 딱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엄청 혼나서 운동회 하면 저는 그때 기억이 진짜 제일 먼저 나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0: 뭐,
1: 있나?
0: 그냥 뭐 철따구니가 없었지 뭐.
1: 아니 어린애가
0: 무슨 생각 있어?
1: 어린애가 센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맞다나 옆에 인기척을 느끼고 같이 사사사사사 갔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0: 그리고 저는 기억에 네. 사실 뭐 저는 특수성인데 네. 어렸을 때 소풍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부모님하고 가본 적이 없어서.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엄마나 아버지 얼굴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잘 때 들어오시고
1: 네. 뭐 깨기 전에
0: 학교 갈 때는 없고
1: 네.
0: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없어서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있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1: 네.
0: 친구들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자 그러고 그럴 네. 때는 제가 밥 안 먹고 온 적도 있어요.
1: 왜요? 불편해서요?
0: 아니 거기는 다 가족들이랑 먹잖아.
1: 근데
0: 저는
1: 어린애가
0: 가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1: 어떡하면 좋아.
0: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가
1: 네.
0: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호를 다니시는 오셨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1: 네.
0: 저는 4살부터 네. 제 남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갈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 이모.
1: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0: 아, 다 알죠.
1: 네. 네,
0: 아는데 네. 아는데도 저 자신만큼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살면서 글쎄 엄마 아빠랑 외식한 게 3번 정도 같이 그냥 가족 외식이라는 걸 한 게 딱 세 번. 그것도 세 번 다 어린이날. 우리 때는 어린이날 있어서.
1: 큰 날이죠.
0: 그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 네. 그것도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이 엄마 아버지를 초대한 거야.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오라고.
1: 네.
0: 그래서 대접은 잘 받았죠.
1: 네.
0: 근데 그런 그 기억들은.
1: 그런 그러니까
0: 남들이
1: 없으시구나.
0: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근데 네. 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1: 리라는 뭐 아무나 다니나요?
0: 그러니까요. 네. 어, 리라도 네. 그 들어간 얘기를 잠깐 하면 네. 그 당시에 추첨을 했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추첨이 끝났어요.
1: 네. 백으로 들어가셨구나.
0: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항의를 한 거지.
1: 네.
0: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좀 네. 하자 그랬더니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리라도 있고 은석도 있고 그런 사립이 있어.
1: 네.
0: 글로 가자 그런데 마침.
1: 네.
0: 옥상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1: 네.
0: 어 이분이 그분이네 올라오시라고 그래
1: 아.
0: 무슨 일이십니까?
1: 네.
0: 아유 당연히 저희가 입교시켜드려 저 백으로 들어갔어요.
1: 특혜를 받으셨네요.
0: 네, 굉장한 아. 특혜를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리라 안 가고 다른 학교 갈 뻔했어요.
1: 그래서 운동했을 텐데.
0: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다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운동회를
1: 네.
0: 하는데.
1: 네.
0: 저희 중학교는 고맙게도 효창 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1: 중학교 운동회는 어떻게 하죠? 저희 때는 중학교 운동회 안 한 것 같은데요.
0: 운동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 같이
1: 네, 네, 네.
0: 운동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올라가니까 사이클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1: 네.
0: 제 중학교 때가 굉장히 자전거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두발 자전거.
0: 네.
1: 네.
0: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네, 밖에
1: 네.
0: 얇은
1: 네,
0: 거.
1: 네, 네, 네.
0: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1: 네.
0: 저희 집이 그때 집에서 공사를 해서 유리 가게 아저씨가 유리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1: 배달 자전거를
0: 자전거.
1: 네.
0: 유리 고치는 동안에 그 자전거를 그 유리하는 그 사람의 보좌
1: 네.
0: 그 보좌하는 일꾼 형한테
1: 네.
0: 자전거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자전거로
1: 오.
0: 유리 일하시는 동안 배운 거야.
1: 고세.
0: 네.
1: 네.
0: 그래서 보니까
1: 네.
0: 어디 가면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1: 네네네.
0: 그래서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기 시작해서
1: 네.
0: 그 자전거를 빌려서 사이클 대회를 이제 나가는 거죠.
1: 대회를. 네.
0: 그래서 1등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죠.
1: 네.
0: 그 당시에는 선물이 이제 노트를 주더라고. 노트 10권, 뭐
1: 네,
0: 20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멋지시네요.
0: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굉장히 그 사이클 자전거가 유행일 시기라서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 많죠.
0: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 부의 상징?
0: 그의 상징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그 뭐 안타깝지만
0: 예.
1: 이제 운동회 가면은 다 이제 같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0: 예.
1: 엄마가 이제 김밥 싸주시면은 김밥이랑 그리고 킨사이다 저희 할머니는 칠성구가
0: 킨사이다 초록색 병에 네. 들어가 있는 거 알지 킨사이다
1: 킨사이다를 좋아하셨고 저는 환타를 좋아했고 네.
0: 아 환타는 뭐 누구나다
1: 네.
0: 저는 유난히 포도 맛을 좋아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운동 신경이 그렇게 없어요. 뛴다고 뛰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저가 진짜 못하는 애는 중간에 뛰는 거죠. 이게. 처음에
0: 그렇구나.
1: 잘하는 애가 뛰고
0: 예,
1: 낮
0: 예.
1: 마지막에 잘하는 애가 뛰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뛰고 오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풍만큼이나 운동에도 엄청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추억
0: 근데
1: 같아요.
0: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통기님은 운동회 하면
1: 네.
0: 냉차와 번데기 사먹는 재미도 있었다고 이제
1: 그 학교 앞에서.
0: 그렇죠.
1: 그렇죠. 더우니까.
0: 그런데 사실 네. 한국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그런 정서가 있고
1: 네.
0: 추억이 남아있고.
1: 네.
0: 사실 미국에서는 뭐 운동회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네. 그런 게 아예 없고.
1: 네.
0: 뭐 운동은 그 초등학교 저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걸 이렇게 가보고
1: 없죠.
0: 그러면 완전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완전. 없어요. 그냥 뭐 필출입이나 갈까.
0: 네, 그러니까 필출입하고는
1: 네.
0: 필출입은 그냥 구경 가는 거고.
1: 네.
0: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뭘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저도 참여해본 적도 없고 그런. 소식을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았냐면은 그럼요. 학생들을 하나로 쭉 모아주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약간 그 반과 반과의 그 경쟁도 있잖아요.
0: 그럼 있지.
1: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0: 선생님들의 또 그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1: 막 이악 물고 막 오재미 아까 얘기하셨지만 속 더 막 칠지게 넣어가지고 그쪽 그래갖고 막 박 터뜨리면 쫙 떨어지면서 뭐 무슨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운동회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오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네. 그리고 일단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연습하라고 그렇죠. 나가니까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서 그냥 뭐 연습한다고 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다 그러면 선생님 호루라기 계속 부는 거죠.
0: 제 기억으로 2009년도 제가 이제 데뷔하고 이제 무명 시절 때는
1: 네.
0: 뭐 돈을 떠나서 행사만 되면 쫓아가야 돼요.
1: 네.
0: 그런데
1: 알려야 되니까. 네. 네.
0: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운동회를 몇 번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회인데 그 동네 잔치야.
1: 아.
0: 거기 뭐 제일 큰 데 모여서
1: 네.
0: 그러니까 오전에는 운동회하고 오후에는 이제 쇼 같은 것도 해서 뒤풀이 네. 같은 것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애들 끝나가면 어른들도 달리게 하고
1: 그쵸.
0: 뭐 이렇게 발 묶어서
1: 맞아요,
0: 달리다가
1: 맞아요.
0: 자빠지고 넘어지고
1: 둘이 같이 발 묶어가지고
0: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조회하는 그 단상
1: 네 있어
0: 거기가
1: 네.
0: 무대인 거야.
1: 네. 아.
0: 그래서 거기 딸랑 올라가서 반주 틀어놓고 노래하고 저희야 뭐 그냥 근데
1: 네.
0: 사람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와요.
1: 맞아요.
0: 동네 잔치다
1: 상상이
0: 보니까.
1: 되네요, 막.
0: 아, 그리고 네. 저쪽 편에 보면 이미 그 곤드레 만드레 된 아저씨들이
1: 네.
0: 주로 막걸리하고
1: 네.
0: 파전 뭐 이런 거 한쪽엔 막 잔치 완전 난리예요, 난리.
1: 근데 잔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놀고
0: 그럼 아이들끼리
1: 있고.
0: 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동네 잔치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는 보기가 좋았던 게
1: 네.
0: 그렇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여자분들은 음식 만들고
1: 네.
0: 거들고 그저 못 갖다 줘서 날리고
1: 네.
0: 뭐 먹으라 그러고
1: 다 정이죠, 뭐.
0: 그리고 그 우리 좋아하는 그 돼지 머리 같은 거 막 썰어 가지고 뭐 주고
1: 머릿고기
0: 잘 얻어 먹고
1: 네.
0: 또 갈 때는 또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
1: 맞아요.
0: 뭐 어떤 땐 사과, 어떤 네. 땐 배 이렇게 또 싸서 주시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굉장히 그게 운동회를 떠나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1: 지금 막 생각들 많이 나실걸요.
0: 네,
1: 그때 운동회.
0: 순철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세대인데 돈이 귀해서 칡뿌리 사 먹었던 기억도 있다고. 그러니까
1: 아.
0: 저희 어렸을 때는
1: 네네.
0: 이렇게 좌판에
1: 네.
0: 칡뿌리를 갖다가 집 짜는 거 넣고 그 자리에서 집 쪄주고 짜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근데 그게 좀 씹다 보면 좀 단맛이 나나요?
0: 근데 써요.
1: 쓰죠.
0: 기본적으로
1: 근데 그 몸에 좋은 거잖아요.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좌판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 동네에도 니어카 끌고 다니면서
1: 네.
0: 뭐 뻥튀기 네. 뻥이요 하는
1: 네.
0: 게 있었고
1: 네.
0: 뭐 뽑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아, 그럼요.
0: 예, 그거 먹은 적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뭐 번데기 장소 아저씨가
1: 그 하면 신문지에 싸주잖아요.
0: 네, 그 봉투에 네. 그 국물 좀 더 달라고.
1: 그걸 또 이렇게 먹겠다고.
0: 그 동그란 판 돌려서 조금 더 먹겠다고
1: 네.
0: 그랬던 기억도 나고.
1: 짭짤한 국물.
0: 좀 날 추워지면 그 핫도그 장사가 또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핫도그가
1: 네.
0: 소세지가 너무 얇은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더 먹고 싶고 그래서
1: 네.
0: 아저씨한테
1: 네.
0: 그 핫도그에다가 밀가루 한번 더 발라가지고 두툼하게
1: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면서 네.
0: 근데 소세지가 너무 작으니까
1: 맞아요, 너무 작아요.
0: 밀가루라도 먹으려고 그때는 잘 먹을 때니까
1: 그치.
0: 그랬던 추억도 있고
1: 네 학교 앞에는 진짜 먹을 것도 많고
0: 네.
1: 진짜 재밌는 추억도 많고
0: 그리고 뭐 우리 비니시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소독을 하러 소독차가 다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냄새가 좋아서 그
1: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0: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회춘했었다니까요, 다들.
0: 무지하게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네, 그랬던.
1: 그 열심히 따라다니고.
0: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만 느낄 수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1: 없네.
0: 그런 추억들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초등학교면 저도 벌써 50년 전 얘기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면 가물가물한 것 같지만
1: 생각이 나죠.
0: 바로 코앞에 있듯이
1: 맞아요.
0: 어떤 때는 눈앞에 선하고
1: 네.
0: 그렇지 않나
1: 네.
0: 싶어요.
1: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운동회 그리고 운동회 하면은 그 운동장에 만국기가 쫙쫙 걸려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어린 나이에 보는 그 운동장은 너무 넓고 크고 네네. 그리고 만국귀가 걸려 있는 걸 괜히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리고 그 반대항 할 때는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줄다리기 그렇죠. 하고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가 천군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백군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너무 진짜 지금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인 거예요.
0: 저는 뭐 안타까운 추억인데 이제 그 한국의 서울 운동장에서 네. 연예인 축구 대회라는 걸 했어요. 저 어렸을 때.
1: 네.
0: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허준호 씨 아버지 허장강이라는 네, 네, 네. 영화 배우가 네. 그날 축구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그날요?
0: 심장마비로. 저는 먼 발치에서 봤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따라서 네. 연예인 축구 대회 그때 대표가 이제 아버님하고 신성일 씨하고 이제 서로 대표로 그렇게 해서 그 축제였었죠. 서울농장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날 뛰시다가 좀 무리하셔서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제 기억에 있었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다치신 분도 계셨고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운동장에서 하면 옛날에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다 찢어지고
1: 다 넘어지면
0: 넘어지고 깨지고
1: 무릎 진짜 많이 깨지잖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그런 데 가면 꼭 양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응급치료 해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그런 거 뭐 좀 쓰라린 추억도 가지고
1: 네.
0: 있고
1: 그래서 양말을 그냥 발목 양말이 아니라 그 무릎까지 올라오는
0: 그렇지,
1: 긴
0: 그렇지.
1: 양말 에, 신으라고 에. 그리고 애들이 이제 실내화를 신고 이제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실내가 좀 미끄럽고
0: 그럼요.
1: 엄청 많이 넘어지고 그랬죠.
0: 그때만 해도 다 실내화 신을
1: 실내화,
0: 때니까
1: 그 신발 주머니 가지고 다닐 때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실내화 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에 들어가선 더 신 같은 거 비슷한 거 실내화 같은 거
1: 네.
0: 그런 건 항상 신었던 것 같아요.
1: 예. 네.
0: 바닥이 마룻바닥이 그러니까.
1: 네.
0: 혹시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주판 배워본 적
1: 주판
0: 없죠?
1: 주판 저 배웠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0: 저도 5학년 때
1: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0: 1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274원이요
1: 네.
0: 210
1: 네.
0: 근데 주판이 보면 네 알짜리가 있고 5알짜리가 있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근데 옛날엔 5알짜리 썼는데
1: 네.
0: 요새는 4알짜리 그 당시에는
1: 밑에
0: 썼었어요.
1: 밑에 4개 위에 하나
0: 네. 그래서
1: 네.
0: 그 곱, 네. 더하기 곱하기 했던
1: 그러니까
0: 그
1: 한번 쫙 털고 또 막
0: 네.
1: 하잖아요.
0: 쫙
1: 네.
0: 올리고 볼펜 옆에 끼고
1: 맞아 이렇게 끼고
0: 네. 근데 네. 그 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1: 네.
0: 주판은 안 보고 이 그리 종이만 보고
1: 다 알죠.
0: 그냥 하는데
1: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0: 전자계산기하고 했는데 안 틀리더라고요.
1: 그거 그래서 대회도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주산 부기 그래서
1: 있었,
0: 그,
1: 학원 있었어요.
0: 네, 학원
1: 저도
0: 있어,
1: 다녔어요.
0: 경리과에 가고 일하고
1: 네.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야, 그 진짜, 진짜 주판이란 건 추억이다.
1: 끝이 없네요. 네, 그땐 그랬지 토크는. 거.
0: 근데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
1: 네네.
0: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 산수를 못해요.
1: 이렇게 이렇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네.
0: 우리는
1: 네.
0: 100불에서 28불어치를 샀으면 72불 주잖아요. 그냥.
1: 네, 네.
0: 걔네는 그걸 몰라요.
1: 저도 지금 조금.
0: 그래서
1: 네.
0: 일단 28불 샀으니까
1: 네.
0: 28하고 나머지 가지고 29, 30,
1: 거꾸로 세죠.
0: 거꾸로 하더라고.
1: 근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돈을 거꾸로 완벽하게 맞춰주니까.
0: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그 가스테이션을 가서
1: 네.
0: 쉽게 해서 100불을 내고
1: 네.
0: 뭘 샀어요.
1: 네.
0: 15불어치를.
1: 네, 네, 네.
0: 그리고 35불 나머지를 가스를 넣으려다가
1: 네.
0: 20불만 넣으려고
1: 네.
0: 그랬으면 15불 산 거에다가 20불 넣었으니까 35불이니까 65불 주면 되는데
1: 네. 헷갈려 이제 그때부터.
0: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1: 네.
0: 왜 시간이 많이 걸린대. 왜 그러냐니까
1: 네, 네.
0: 계산기에
1: 네.
0: 일단 100불에서 15불을 빼고
1: 네.
0: 나머지를 줬다가
1: 네. 또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0: 내가 35불이니까 거기 35불을 뺐다가
1: 네.
0: 안 하니까 다시 100불로 갔다가
1: 이 레지스터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0: 15불에다가 네. 20불을 다시 하면
1: 아이고야
0: 그러니까
1: 생각만
0: 뒤에서
1: 복잡하네요.
0: 막 난리가 난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자꾸 늘어지니까 길어지니까
0: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0: 빨리
1: 가라고.
0: 빠지라고. 아주 그런 일도 있어요.
1: 당황스러우셨겠어요.
0: 저 말고도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분들 그런 경험들이
1: 그런
0: 간혹
1: 한두 번 있을 거예요.
0: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답답함도 느꼈고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1: 빠릿빠릿하잖아요.
0: 그 암산 기본적으로
1: 네.
0: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다 알고
1: 그럼요.
0: 누구나 다
1: 네.
0: 덧셈 뺄셈까지는 쉽게
1: 네.
0: 다 파악이 되잖아요.
1: 네.
0: 연령과 관계없이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재밌네요.
0: 뭐 이렇게 참 그 추억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너무 머리에 남는 좋은 추억도 있고
1: 네.
0: 또 안타까운 추억들도 있고
1: 네.
0: 사실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살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우리 그 오승근 씨가 이제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1: 네.
0: 몰래 옵니다예요 제목이 떠나간 김자옥 씨를 그리워서 만든
1: 네.
0: 노래인데
1: 네.
0: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1: 네.
0: 참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아마 우리 비니 씨도 포함됐지만
1: 네. 네.
0: 다들 몰래 울고 살았을 거예요.
1: 그쵸.
0: 네. 그 뭐 특히 여성분들은
1: 네.
0: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
1: 네.
0: 미국까지 와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남자가 조금 더 편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는 일만 열심히
1: 밖에
0: 하면 되는데
1: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0: 여자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1: 아이도 키워야 되고
0: 아이도 키워야 되고 물론 남자가 도와주지만
1: 남편도 챙겨야 되고
0: 대다수의 네. 가정의 책임들이
1: 네.
0: 다 여자한테 있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여자들은 훨씬 더 몰래 울었던 적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언젠가 한번 또.
0: 근데 또 봐요. 우는 날이 있어야 또 웃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1: 근데 지나고 보면요.
0: 네.
1: 그때 내가 왜 울었지? 기억
0: 그러니까.
1: 안 나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을 텐데 딱히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잖아요.
1: 맞아요.
0: 느낌이 그런 거지.
1: 네. 네.
0: 자, 오늘은 우리 비니 씨와 함께 네. 물론 뭐 소풍이나 운동회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또 추억들을 끌어내서
1: 네, 살아온 이야기. 네,
0: 좋은 추억의 시간 됐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1: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0: 네.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2: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화. 엘리 우리 소리 연구가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학회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2: 그러게요.
0: 네.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2: 아, 요것이 처음껏 들어보시면은 네네. 아,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해금이 가장 우리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0: 어머, 그럴까요, 진짜? 아니,
2: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해금의 그 악기 연주 소리가 우리 사람의 소리하고 비슷하다고요?
2: 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예,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은 그 해금으로 연주하는 월량대표 아작심. 네.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2: 유명하죠.
0: 아, 근데 이 노래를 연주로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해금 연주로.
2: 네.
0: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천민밀이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주현미 씨도 불렀고요.
2: 네. 이렇게 싹 부스러지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0: 잘 모르겠어요.

0: 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해금의 이 소리가 어떤 면이 사람과 닮은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1: 일단 이제 그 파장이 아하. 파장이 이제 우리 이
0: 소리의 저기, 파장이
1: 예 소, 아. 소리가 싹 부서져 나오는 소리와 네. 우리 사람의 소리의 파장이 비슷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금 산조를 가장 잘 만드신 분의 산조가 네.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0: 아~
1: 판소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 조금 아하. 이따 만약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소리하고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톤이 제가 소리를 해서 그런지 저는 제 소리가 이렇게 그 부스러져 나가는 네. 그런 소리를 느끼거든요. 근데 해금이 그래요. 아닌가요?
0: 아니 사람마다 이제 듣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저희 일반인들은 이거 들어도 아, 이게 사람의 소리랑 뭐가 닮았다는 거지? 뭔가 이 소리의 파장이 닮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판소리와 이 해금의 콜라보로 들었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예.
0: 아, 그렇네요. 재밌네요.
1: 그리고 예. 다른 악기와 심지어 중국의 얼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0: 네.
1: 그것들은 굉장히 기계같이 깨끗한 소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해금은 울림통이 나무판이에요.
0: 아.
1: 그 거친 나무판의 소리가 그냥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그 우리도 지난번에 들었던 정가나 이런 거하고 달리
0: 네.
1: 판소리의 그 거친 맛이
0: 네.
1: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남들도 평가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해금 연주를 들으니까
1: 네.
0: 와 이걸로 그 CCM 찬양을 해도 너무 은혜롭고
1: 많이들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 연주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1: 그러니까.
0: 은혜롭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1: 그런데 그
0: 해금 연주로
1: 소리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네. 해금 많이 해요.
0: 그렇군요.
1: 해금이 왜 그렇게
0: 네.
1: 그 서양 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대금 같으면 구멍이 6개,
0: 네.
1: 뭐 가야금은 12줄, 거문고 6줄, 이게 줄에 다 높이가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해금은 줄이 2개밖에 없는데 높낮이를 아무데나 내가 잡는 데가 어떤 몸이에요.
0: 근데 진짜 신기해요. 줄이 2줄인데 어떻게 네. 이런 소리가 나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우리 지난번에 수군가에 제가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0: 네.
1: 여기 그 저기 수궁 풍류가 으뜸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음악을 이제 들려달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강의 해금이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해강이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해금인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 북부예요.
0: 아.
1: 그 중국 북부 소위 얘네들이 얘기하는
0: 네.
1: 오랑캐 민족 사이에서 쓰여졌던 그 두 개의 저기 뭐야 이 현악기가
0: 네.
1: 해금이고 중국의 어루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틀려요, 이건. 우리는 대나무 뿌리 통에 얇은 나무판을 이제 그 갈아 붙여가지고
0: 네.
1: 나무판이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데
0: 어허.
1: 중국은 그게 뱀 가죽을 써요.
0: 어머나.
1: 뱀 가죽을 써가지고
0: 네.
1: 근데 뱀 가죽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동물의 가죽처럼 그 두꺼운 게 아니라 뱀 가죽 그 얇은 거를
0: 땡겨. 혀피가 얇아서 그런 거야.
1: 예. 그 소리가 굉장히 나중에 혹시 얼후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운데 해금은 거칠거칠해요.
0: 네.
1: 거칠거칠한 게 오히려 우리를 좀 더 이렇게
0: 울림을 주잖아요.
1: 네. 저한테는 그래요.
0: 저도 울림을 주는 소리다. 너무 좋다.
1: 너무 깨끗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만지지도 네. 못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그 우리나라 해금은 만들어진 것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점점 됐는데 얼후는 또 쇠, 그 줄도 쇠로 만들어요. 어.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해. 아하. 근데 우리는 줄도 명주실이야. 명주실에 네. 그 밑에는 나무통 네. 이래가지고 소리가 지금 이 천밀밀 이 저기 뭐야 그
0: 권량 대표 아저씨
1: 예 요거를 들어보신 것 같이 거칠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 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예. 다독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1: 그런데 너무 좋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0: 뭐 야단을 쳤다가 그냥 뭐 그런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은 나도 그래봤어. 나도 그랬어.
0: 나도 그랬었어. 어.
1: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이렇게 맑고 청하게 뭐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슬퍼해주는 제 느낌은
0: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학예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네. 아니 대표님은 그 연세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연세대.
1: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0: 고려대 출신이세요?
1: 네.
0: 근데 연세대는 어디서 나온 거지?
1: 저희 집사람이 연세대예요.
0: 아니 고려대 나오셨는데 네. 전혀 이 국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공이.
1: 뭐 연세대도 국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대가 있지요 거기는. 네, 근데 우리는 음대가 없고.
0: 고대 음대 나오신 거예요?
1: 아니요 음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링 스쿨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엔지니어링 스쿨 엔지니어로 하셨 전공을 하셨는데 네.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1: 엔지니어의 그 이렇게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방식, 아, 그리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0: 예.
1: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파고 들면서 파악해내는 거
0: 아,
1: 그런 거는 거기서
0: 거죠?
1: 나온 것 같아요.
0: 아하. USC에서는 뭐 공부하셨어요?
1: 여기서도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면서 성악을 네. 같이 했어요. 아,
0: 성악을 같이 해서 성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 쪽으로 이렇게
1: 네.
0: 바뀌신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인생 하나만 네. 하고 살기에는 참 아깝다.
0: 아.
1: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0: 아, 자랑하시는 거네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0: 예, 예.
1: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니 이제 성악을 하셨는데 이제 네. 목소리 성대결절,
1: 네.
0: 성대결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국악적으로 이제 바꾸신 거라면서요.
1: 네.
0: 근데
1: 그런데
0: 예. 성대결절하고 국악은 상관이 없습니까?
1: 상관은 없어요.
0: 오히려 거친 소리를 내야 되고 굉장히 고음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1: 그런데는 거친 소리 내게 된 저는 그전에는요. 거친 소리를 내보고 싶어 하는 게 제 소원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 후에 이제 거친 소리가 나기는 났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어차피 제가 성악을 못 하니까 다른 뮤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제
0: 네.
1: 대금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0: 아.
1: 대금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0: 아.
1: 그때서부터 국악을 파고 들어갔어요.
0: 아 대금 연주?
1: 네.
0: 아 대금 연주를 하시면서 이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1: 들으면서 그때 제가 뭐 해보니 뭘 했겠어요.
0: 아. 들으시면서 이제 국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군요.
1: 네. 그래서 이거 This is something.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봤죠.
0: 아, 그러시군요.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1: 그때가 나이 한 마흔쯤 됐어요.
0: 어허.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70이 조금 있으면 70이니까 뭐
0: 네.
1: 이제 30년은 좀 안 된 그런 기간을
0: 그래도 꽤 오랫동안
1: 했죠.
0: 국악하셨네요.
1: 굉장히 제가 인생 2막이라고
0: 네.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해금이 참 매력 있는 악기는 악기인 것 같아요. 이
1: 네.
0: 소리를 들어보면

0: 모시고 왔는데 네, 한 분이 네. 그 가야금이고 한 분이 대금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대금도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뭐 E 플랫 소리가 난다 아니면 C 소리가 난다 정해져 있고 가야금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로 반주를 하면은 딱 그 높이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뭐 다른 서양 노래처럼
1: 네.
0: 그 뭐 E 플랫 메이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남자들은 참 고생할 정도로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그게 반주가 나온 게 전주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가 한 소절 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1: 네.
0: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 되면은 그 말씀 그 해 주시라 그러면 네네. 저기 음악을 빼겠다. 그 북으로만 해 드리겠다. 근데 이분이 아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북을 쳐 주면서 소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고거 한번 들이박혔다고 그 음을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1: 와.
0: 그래 가지고 이분이 너무 너무 망쳤어요. 그 경연대회를.
1: 망친 거예요?
0: 예.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높아서.
1: 아, 안 나오니까.
0: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걸 망쳐 가지고 결국 소리를 관뒀어요.
1: 아이고.
0: 그 저는 너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분이 소리도 잘하고 그러시는 분이.
1: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라고 권면해
0: 주시면
1: 되죠. 그러니까
0: 안만 그렇게 해도 너무 실망이 그건 내가 이거밖에 못 하나. 아, 그때 참 그랬는데 해금이 있었으면은 해금으로 만약에 했으면 음을 좀 낮춰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맘대로 낮췄다가 맘대로 올렸다가 하는 게 해금인데.
1: 그렇군요.
0: 예.
1: 예, 이 해금 연주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0: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재미국악원 원장님이신 김미자 선생님이
1: 네, 해금 연주하세요?
0: 해금 연주하세요.
1: 한번 모시고 오세요.
0: 아, 그럴까요?
1: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0: 여기 한국일보에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1: 아, 진짜요? 한번 모시고 또 해금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0: 그럼 또 황홀하죠.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LA 네. 지역에 이제 국악을 전하고 계십니다.
0: 네.
1: 사실 이런 방송을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 국악에 대해서. 그죠?
0: 예, 그리고
1: 유일하게
0: 저도
1: 저희 라디오
0: 다해서.
1: 서울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우리 김원일 선생님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0: 우리 고 선생님이 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런가요?
0: 이렇게 이런 거 저런 네. 거 하시면서 그 국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제 판소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국악이 해금이 줄이 두 개잖아요.
1: 네.
0: 근데 활을 쓰잖아요.
1: 네.
0: 활이 줄 두 개 있는데 줄 바깥으로 쓸까요? 안쪽으로 쓸까요? 줄 가운데로 쓸까요?
1: 가만히 헷갈리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0: 웃기죠. 그
1: 네,
0: 저기 바이올린은 다 위에서 이렇게 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예, 예, 예.
0: 뭐 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금은 이 두 줄 사이에 말총이 들어가 있어요.
1: 어머나 그렇군요.
0: 예,
1: 몰랐네요.
0: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바깥 줄을 쓰면은 높은 소리가 나고 안줄을 쓰면은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악기예요.
1: 특이하네요, 진짜.
0: 네.
1: 진짜 과학적이네요. 예. 공대 그래, 출신이시니까 그런 소리라던가
0: 네.
1: 그런 울림이라던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연구하고
1: 네.
0: 뭐 그 구멍 있는 악기들도 걸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해금이 저한테 훨씬 더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곡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간대요.
0: 예, 그 40초 정도쯤에서 나오면은 해금과 소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 그래도 참 이 심규선이라는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 잘하고.
0: 네, 맞아요.
1: 근데 이 가수가 판소리를 한다고요?
0: 아, 판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데 판소리 이제 요 노래에서는 약간 그런 풍으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1: 국악의 분위기로 네. 부르는 거군요.

0: 근데 해금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해금 연주를 밑에만 이렇게 하네요. 아랫부분을.
1: 예, 줄, 이 통이 있는 데를 대고 긁어요.
0: 제일 아랫부분, 네. 통을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거군요. 예,
1: 소리 높낮이는 이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고.
0: 기타처럼. 왼손, 이렇게.
1: 예.

0: 매력 있어요. 묘하네요. 그죠? 분위기가 네. 어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라리라는 노래네요. 아라리.
1: 네, 그렇습니다.
0: 아라리가 무슨 뜻이에요?
1: 아라리가 아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정선 아라리 그러면 정선 아리랑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말이에요.

0: 이렇게 함께 들으니까 이 콜라보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뭐 해금 소리도 뭐 특유의 애절함이 있지만 네. 이 심규섬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네. 노래를 하는데 뭔가 가수들의 일반 가수들의 노래하고는 또 다르네요. 이 국악의 그렇죠.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1: 역시
0: 굉장히 애절하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1: 그런,
0: 들어요.
1: 예, 그런 그런 귀가 역시 밝으세요.
0: 어, 저요?
1: 예.
0: 저 귀가 밝아요. 아, 좋네요.
1: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네. 우리 해금은 줄을 두 개를 손가락으로 1, 2, 3, 4지까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잡는데요.
0: 네, 네, 네, 네.
1: 이렇게.
0: 네.
1: 근데 똑같이 생긴 중국의 어루라는 거는 네.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기타나
0: 아.
1: 그 첼로 하듯이 네네.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0: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네. 가면서
1: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유럽에 어디를 갔더니 네. 버스킹을 하는데 네. 그 얼후를 가지고 어떤 그 중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0: 네. 오.
1: 아, 그 옆에서 그냥 우리 해금을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는데
0: 좋네요. 우리 악기 중에 이 해금 소리 진짜 네. 매력 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0: 오늘 아주
1: 감사합니다.
0: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많이 네, 배웠습니다.
1: 네, 몸 조심하세요.
0: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조금 이따 가세요. 끝나거든. 자, 지금까지 국악 속의 인문학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 웬 멋진 여자분들이 저렇게 계시나 그랬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JJ 라인 댄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니 씨 그리고 샤론 씨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3: 네, 안녕하세요. JJ 라인댄스 강사 제니 김입니다.
2: 아, 예, 또.
4: 네, JJ 라인댄스 조교 샤론 황입니다.
2: 아, 조교시구나.
4: 네네.
2: 어, 그러시구나. 자,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제가 기억하기로 수개월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저하고 나누신 적이 있고, 사실 라인댄스라고 그러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다 뭐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인 댄스란 하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3: 라인 댄스란?
2: 네.
3: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 그냥
3: 아니면
2: 뭐
3: 어떤
2: 그,
3: 거에 대해서?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라인 댄스라고 한다. 뭐 댄스도 종류가 많으니까.
3: 맞아요.
2: 예, 예.
3: 라인 댄스는 네. 파트너 없이 그 정해진 그 안무를 가지고 아.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기본적으로
2: 아,
3: 라인댄스라는
2: 네,
3: 의미는
2: 네,
3: 네.
2: 아,
3: 그런데
2: 그렇군요.
3: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2: 네, 네, 네.
3: 또 배워서 몸짓 탈출 가능하시고
2: 아.
3: 네,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운동이자 댄스이자
2: 아,
3: 네.
2: 그게 그 약속된 동작들이겠죠?
3: 그렇죠.
2: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아,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제가 좀 세대가 좀 더 돼서 저희가 클럽을 놀러 가면 저희 때는 이제 나이트라고 그랬는데
3: 네.
2: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허슬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3: 네.
2: 그래서
3: 맞아요.
2: 그것도 약속된 몇 개의 동작을
3: 맞아요.
2: 가지고
3: 네.
2: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줄 서면 그 동작이 맞아요. 맞는 거야. 그때는 그 디스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맞아요.
2: 그런 거하고 있었죠. 약간 비슷한 건가요?
3: 네, 비슷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면을 돈다는
2: 아.
3: 월을 이제 전체를 돈다.
2: 아, 전체를 이용해서
3: 그렇죠.
2: 돈다.
3: 네. 네.
2: 그러시구나.
3: 네.
2: 우리 조교님한테 여쭤볼게요. 돌발
4: 네.
2: 질문.
4: 네. 네. 저는 늘 돌발 질문의 대상자입니다.
2: 네. 왜냐하면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4: 네. 이게.
2: 자, 다름이 아니고 라인 댄스를 본인이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
4: 시작하는 계기나 동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구 지인 소개로 가서 처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2: 아,
4: 네, 동기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2: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4: 네.
2: 조교까지 되신
4: 네.
2: 거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돌발인데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LA에 굉장히 많아요.
3: 맞아요.
2: 특히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주로 노래가 조용한 노래도 있지만 좀 신나는 노래들을 요새 트로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들 부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작이 좀 안타까워. 자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멋쩍게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저한테 나는 몸치 같은데 이거 해결이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김에 그런 분들도 해결이 될까요?
3: 해결이 되죠.
2: 아, 그렇구나.
3: 왜냐하면 라인 댄스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신다 그러면 네네네. 춤을 출 때 내 느낌대로 춤이 나와야 되는 건데
2: 그렇죠.
3: 해보지 예. 않으신 분들은 힘들죠.
2: 아, 네. 그렇죠.
3: 네, 근데 라인 댄스는 안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내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하시면 음악 나와서 정해진 대로 돌아만 주면 되니까.
2: 아,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동작이 가미되면 훨씬 더 노래도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맞춰서.
3: 그렇죠.
2: 그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맞죠.
2: 아, 그랬구나. 자, 그나저나 이제 좋은 뭐 행사를 갖고 계시다고.
3: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저희 JJ 라인 댄스는 네. 조금 퍼포먼스 위주의 네. 라인 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2: 아.
3: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쇼케이스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도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2: 네, 그렇죠.
3: 더 발전
2: 계기도 네, 되고 네. 내가 좀 더 뭘 연습할
3: 그렇죠.
2: 수도 있고
3: 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과정들 서로 이제 또 합을 맞추면서 즐거운 네네. 일도 많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행사거든요.
2: 아.
3: 네, 지금 저희가 세 번째인데
2: 세 번째세요?
3: 네, 네, 세 번째인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9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 행사를 또 합니다.
2: 아, 9월 10일은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3: 네, 목요일 날.
2: 시간은 언제 하죠?
3: 저녁 6시에.
2: 장소는?
3: 이제 그 올림픽에 저희 네. 스튜디오
2: 네.
3: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 2층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2: 네, 그 박혜영 산부인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는 346 웨스트 올림픽인데
3: 네.
2: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에 그 윌튼 가기 전에 로텍스 호텔이라고 큰 거 있어요.
3: 네.
2: 바로 그 건너편에
3: 건너편.
2: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이 신축 건물로 알고 있는데
4: 네.
2: 뭐 리모델을 했나 하여간 뭐 네.
4: 지은지는 오래
2: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에
3: 네. 4-5년 됐다고 그랬나요? 그 건물이?
4: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2: 자, 중간에 판타스틱이라고 하셨는데
3: 네.
2: 어떤 그 좀 그 좀 입으로 자랑을 해주시면
3: 입으로 자랑이 안 될 만큼 너무 좋습니다.
2: 일단 와서 보셔야 좀 더 현장감을 느끼실
3: 네.
2: 수 있고
3: 오시면 압니다.
2: 자, 저는 이제 그 노래를 하고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이제 쇼케이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요.
3: 네.
2: 음반이 나오면 네. 누구한테 그 기자들 모셔놓고 다 하는데 사실 라인 댄스가 LA에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3: 많죠.
2: 봤는데 보통 뭐 무슨 쇼케이스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3: 네,
2: 사실 솔직히
3: 네,
2: 얘기하면
3: 네, 맞아요.
2: 저는 라인 댄스 쇼케이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3: 네.
2: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딴
3: 네.
2: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3: 네.
2: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뭐 연말에는 주로 이제 색소폰 동호회들 파티 같은 데도 가는데
3: 네, 네.
2: 거기도 쇼케이스라고 안 쓰고 근데 쇼케이스라고 그러셔서
3: 네.
2: 전 참 그 듣기가 좋았어요.
3: 네.
2: 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3: 저는 이제 이 쇼케이스라는 거는
2: 네.
3: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장르로 알고 계세요. 라인 댄스를.
2: 그렇죠. 컨트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더 다양한 폭이 많고
2: 네.
3: 또 이게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2: 예, 예.
3: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2: 폭이 넓군요.
3: 네,
2: 그러니까
3: 장르가 굉장히 넓고
2: 네.
3: 연령층도 우리가 K-POP도 하고 힙합도 하고
2: 그래요?
3: 네.
2: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
3: 네. 뭐 라틴 쪽 큐반도 하고
2: 야 재밌겠다.
3: 재밌어요.
2: 네, 정말 재밌겠네.
3: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2: 네네.
3: 컨트리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2: 네.
3: 이제 폭넓게 더 다양한 재미도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라인 댄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2: 네.
3: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보통 연령대가 40에서 뭐 70 이렇게 되거든요.
2: 아, 예.
3: 근데 애 키우느라 바쁘고 뭐 여자분들이 나가서 어디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2: 네네.
3: 네, 좋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예전처럼 좀 맞춰서 뭐 보여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이 더 느껴지고 보람도 있고.
2: 네. 여기 이렇게 순서해 보니까 모던 라인 댄스 힙합이라고도 나와 있고 네. 또 룸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그리고 7080 레트로 네. 굉장히 다양한데
3: 네.
2: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네.
2: 우리 조교님은 어떤 게 전공이세요?
4: 보통? 저는 네. 본인이 라틴?
2: 아우 라틴.
4: 네.
2: 근데 라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4: 아니요, 뭐 삼바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라인 댄스에서는 파트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 조교님께서는 좀 더 율동적이고 그런 쪽의 그 댄스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군요.
4: 아, 네, 네, 그렇죠.
2: 아, 그랬구나.
4: 저기 아나운서님은 힙합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2: 저요?
4: 네.
2: 아유, 저는 힙합하기엔 투 올드고요. 저는 뭐 그냥.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잡식성이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주 그 메인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레퍼토리가 다 달라져요.
4: 네.
2: 그러니까 가수 이승철 씨라는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무대에서 한 곡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혹시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아세요? 이승철이 부른 거.
4: 네.
2: 그 노래를 픽업해 준 게 녹음실에 온 중국집 배달원이래요. 노래가 몇 곡 있었는데 배달원한테 들려줬더니 그 노래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걸 했대요. 왜? 대중이 듣는 게 가장 정확하대는
3: 맞아요.
2: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팔순잔치에 가면 팔순잔치도 좀 올드한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가요 무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조항조 노래를 불러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잡식성이 됐어요.
4: 그렇긴 하겠네요.
2: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걸 소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제 직업이고 또 그러니까 가수들이 보통 노래방 가면 전혀 엉뚱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참고로 노사연이라고 내 사촌 누나인데 노사연 씨 노래방 가면 왁스 노래만 불러요. 화장을 고치고가 자기 메인 1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춤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2: 그런 춤을 추세요? 아니면 남이 봐서 내가 잘 어울리는 춤을 추세요? 뭐 아닐 수도 있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 보통 이제 춤을 추시다 보면
2: 네.
3: 이제 내가 어떤 장르의 춤을 더
2: 네.
3: 잘 추게 되는지를 아세요. 알게 되세요.
2: 자기한테 어울리는 네. 춤이 어떤 네. 건지.
3: 네.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흥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2: 네네, 그렇죠.
3: 네, 그래서 뭐 우리 조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반을 하면서 내가 이게 정말 더 잘 맞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게 더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평일에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부터 해야 하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토요일 아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창문도 한번 열어보고요. 지금처럼 라디오도 조금 크게 틀어놓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아주 특별한 음악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위부터 11위까지 만나봅니다. 지난번에는 더 낮은 순위에서 시작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사랑하고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노래들을 미리 살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2010년대 노래도 있고요. 2000년대 노래도 있고 1980년대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도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헤어져서, 그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 또 그리고 그 시절의 내가 그리워서 말이죠. 특히 우리처럼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에게는 한국 노래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듣던 노래가 미국에서 다시 들리면 그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티켓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노래 한 곡씩 들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차 한 잔 준비해 놓으시면 아주 좋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잠깐 하던 일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 지금부터 20위부터 11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20위는요,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지금 들려드린 곡 22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풍경이 보이죠? 바다, 밤, 그리고 조용한 음악. 와, 이 노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여수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노래가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들으면요, 특정 장소가 떠오르는 그런 참 뭔가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노래들이 있죠. 어떤 노래들은 한국의 골목길을 떠오르게 하고요, 어떤 노래는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첫사랑의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요, 미국에 처음 왔던 시절도 떠오르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지금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으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다. 아, 왠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다는 이상하게요, 제 마음을 좀 편안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좀 조용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2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19위는 어떤 노래가 랭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19위입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웨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더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애청자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스텔라님, 비비아님, 그리고 착한 맛 던지는 스톤게님, 우리 착한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다 들어와 계시고 좋네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 있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비비아님께서 케빈님 주말 아침 최행복 처방전 토요일이 좋아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애청자분들 일주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님께서 모르는 노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위의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또 새롭게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착한 맛 던지는 퉁개님이신가요?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요거는 2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제가 신청곡을 안 받고 2부에 다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1부에서는 그 20위까지 20위부터 11위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위 잔나비 주주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죠. 주주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데 주저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한 발짝 물러서고요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탁 말하면 되는데 막상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또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들킬까봐 라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말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후회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부모님께도 고마워 보고 싶어 잘 지내지 이런 말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12위 제목에 있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18위로 가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지금 들려드린 노래 18위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진짜 여러 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이게 그 더 클래식이라는 영화 OST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화 이야기 할 때도 들려드렸고 아무튼 이 노래는 어디 안 끼는 곳이 없이 아주 자주 나왔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제목에서 말하듯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죠. 왜냐고요? 매일 만나니까요. 늘 곁에 있으니까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멀리 떠나거나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했구나.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정말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하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처럼 편했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친구겠죠.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인생에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 친구나 지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위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17위는 어떤 곡일까요? 벌써 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현식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 사랑 내 곁에.

17위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와, 이 노래가 17위예요.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나올 곡들은 어떤 곡들이 그 앞순위에 있게 되는 걸까요? 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16위를 빨리 들어보고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6위는 어떤 곡일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취중진담.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츠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6: 제가 17위, 16위를 연달아 들려드렸습니다. 17위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정말 목소리 하나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그 노래 안에 또 그 목소리 안에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좀 젊은 혈기나 내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다 했다면 좀 나이가 들어서는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기다려주고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사랑이 아닐까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위. 와, 16위는요 제가 준비한 멘트보다 우리 댓글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로라님께서 착한마님 취중진단 뭐 그러면 얼떨결에 고백하는 거지요. 착한마님도 그런 적이 있나요? 아, 뭐 이런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취중진단 술을 빌려서 진심을 말한다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못하던 말을 술을 좀 빌리면 용기가 생기는 거겠죠. 사실 그때 내가 더 좋아했어. 사실 그때 미안했어. 그리고 사실 고마웠어 라는 게 평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의 힘을 빌려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요 저는 뭐 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힘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좀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알겠지 그런 거 말고요 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알겠지 그런 거 말고 늘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입에서 끊임없이 하시면 하실수록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러니까요. 취중 진담이 아님 그냥 생활 속에 진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5위로 가보겠습니다. 15위는요. 뱅크가 부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지금 들려드린 곡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였습니다. 제목에 슬픔이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아, 마음이 아프네요. 가질 수 없는 사람, 잡을 수 없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미 떠난 사람이 되겠죠. 사랑이라는 게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놓아주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아줄 때가 있어요. 사람도 놓아주고 젊음도 놓아주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자녀도 놓아주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쉽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곁에만 둘 수 없죠. 그래서 소중할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비비아님께서 이런 텍스트를 주셨어요. 술 깨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취중진담이 그럴 수 있죠. 또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에 이게 사실 이게 다 취중진담 가질 수 없는 너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는 꼭 술 취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취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이 방송에 취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4위를 한번 만나보시죠.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자, 시간 관계상 13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중에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지금 들려드린 곡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였고요. 와, 지금 14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13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까지 8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런 명곡들이 13위, 14위에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다음 주에 공개할 10위부터 1위까지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을지 정말 와, 기대가 됩니다. 와, 13위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마음속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마음속에 첫눈이 내린다는 얘기죠. 와, 지금 LA는 정말 더운데 음악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첫이라는 그 단어가 좀 우리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 첫 직장, 첫 자동차, 첫 집, 그리고 미국에 처음 왔던 그날, 모든 게 다 처음에 기억에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첫 시작이 되는 이 첫이라는 글자, 한번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2위는 미리 공개를 할 건데요. 제목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와, 제목부터 멋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 인생도 어쩌면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데요.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체가 힘든 건 절대 아니겠죠. 또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복잡다단한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날에는요, 오늘만 지나가자 생각하시고 좋은 날에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새로운 이야기 같았지만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내가 살아온 흔적이 이제는 이 미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들려드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우리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이터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은 12위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이 사랑한 탑 30위, 12위에 당당히 랭크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6: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7: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6: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7: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마트 the best.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문진 받아주.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일부 시간까지 아주 특별한 음악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오늘은 22위부터 11위까지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직 11위를 소개하지 못해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과 가수를 먼저 소개하자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와, 2부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와, 왜 이 노래가 11위에 있는지 조금 늦게 여치십니까? 김광석의 목소리는 정말 유니크하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의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사랑했지라는 말, 이 말에는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지만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랑했지만 헤어졌고, 사랑했지만 보내야 했고,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반복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품은 채 다시 앞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김광석의 노래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마음이 허전하신 분, 누군가가 보고 싶은 분, 지나간 사람이 그리운 분이 계시다면 잠시 뒤 이 노래를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숨을 고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정말 든든하고 힘찬 부동산의 길라잡이,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1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같이 들어보시죠.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아,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쌤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우리 토이리조아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실전 팁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 레아킴 인사드립니다. 올 여름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금리 부담과 뭐 여러 국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 모두가 더 신중해졌는데요. 하지만 여름은 여전히 부동산의 핫 시즌. 중요한 건 시장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이어는 어떤 마음으로 집을 사야 되고 혹은 셀러는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들어가셔서 케빈 부동산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0: 아니, 제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런가요?
0: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사실 팬이 너무 세게 돌아가가지고
1: 시끄러웠어요.
0: 귀에 거슬려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요 네. 노이즈가 들릴까 봐 껐는데 저 없는 동안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쭉 하시죠, 오늘. 아, 좋습니다. 와.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 네. 저와 레아 선생님이 같이 나오는 케빈 부동산 다섯 글자만 치면 저희 유튜브에서 정말 부동산 네. 저희는 부동산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1: 그럼요.
0: 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좀 보시고 정보를 네. 얻으실 분들은 네. 케빈 부동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와, 요즘 8월달 우리 레아쌤 느낌이 어떠세요?
1: 8월 중 아니 후반이에요.
0: 그러니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1월을 시작할 때와 지금 한 뭐 여름이 훅 지나가서 한 6개월이
1: 언제
0: 지났습니다.
1: 언제 또 이렇게 지나갔나.
0: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우리 되게 슬로우했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요새는 조금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네네. 맞는 것 같아요. 딱.
0: 네. 사실 네. 지금 뭐 그 LA 카운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좀
1: 88만
0: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오렌지 카운티는 한 140만 예. 이렇게 그렇죠. 되고 있는데
1: 아직까지도.
0: 근데 작년하고 따져 보면 LA는 한 3% 하락을 했고
1: 네.
0: 오렌지 카운티는 5% 상승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LA 쪽에 있는 바이어분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재미있는 현상은 네. 요즘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그런 아주 그냥 알찬 기업들이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아니
1: LA 카운티보다는 오렌지 카운티 맞아요.
0: 뭐 롯데리아도 그랬고요.
1: 맞아.
0: 맥주집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 많이 열리고 있고
1: 소스몰인가?
0: 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LA 쪽보다는 오렌지 카운티 쪽 많은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좀 네.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1: 네.
0: 집값이 떨어졌어요.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내 집 떨어졌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요?
1: 듣기
0: 싫을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뭐 내 집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지역이 내려갔기 때문에
1: 네.
0: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우리 지역이 올라가면 내 집도 올라간다
1: 그쵸,
0: 이렇게
1: 그쵸.
0: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단순하게 괜히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예,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1: 옆집은 떨어졌는데 내 집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0: 하지만 또 반대로 나 옆에 집이 올라갔다고 내 집이 안 올라오면 또 화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같이 올라갑니다.
1: 네.
0: 자,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 네.
0: 바이어들에게 선택권이 생겼다.
1: 네.
0: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예전 같으면 마음에 지금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
1: 집이 생기면 너무 이쁘다. 얼마예요? 오퍼 넣죠. 뭐
0: 옛날엔 그랬습니다.
1: 그래, 예, 그렇죠.
0: 요즘 상황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옆집도 나와 있는데 네네. 우리 가격 좀 깎아달라고 할까요?
0: 그러니까 좀 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또 이 얘기도 있잖아요.
1: Seller credit?
0: 맞아요. 셀러가 좀 가격을 좀 딜이 가능해서 좀 깎아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분들이 조금 스마트해졌어요.
1: 그럼요.
0: 옛날에는 아 예쁘다. 얼마죠? 오퍼 넣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주변 비교를 다 해가면서
1: 그럼요.
0: 조금 더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느냐 또는 저렴하지 않다면 셀러한테 크레딧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좀 옵션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1: 맞아요.
0: 거죠. 요즘같이 진짜 이자가 비쌀 때는 셀러가 뭐 아시겠지만 바이다운을 해줄 수 있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집값은 깎아주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셀러가 바이다운할 수 있는 크레딧을 줌으로 인해서 바이어는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집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0: 맞아요, 맞아요.
1: 모르실 수 있으세요.
0: 주세요.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지금 은행 가서 융자를 받으면 6.5다.
0: 네.
1: 뭐 375다.
0: 네.
1: 근데 seller credit은 seller만이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seller가
1: 예, 네, 낮춰 주는 거예요.
0: 네네.
1: 뭐 499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30년은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이렇게
0: 네,
1: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그러면 이제 바이어분들은 그 셀러의 바이다운 크레딧을 이용해서 이자를 5%대로 내릴
1: 그럼요,
0: 수도 있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요즘 새 집들이 많이 그런 경우를 하잖아요. 왜?
1: 그쵸, 그쵸.
0: 새 집이 셀러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가격을 깎는데 막 스트레스를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1: 그렇죠.
0: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좀 전에 바로 얘기한 것처럼 그 집의 가격을 깎으면 시세도 내려가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레딧을 줌으로 인해서
1: 그렇죠.
0: 셀러도 만족스럽게 팔고 바이어도 좋은 이자율로 받으면
1: 그렇죠.
0: 사실은 집값은 똑같지만 페이먼트는 달라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더 그러니까 낮춰지니까.
0: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정말 제가 보기엔 아주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무조건 100만 불짜리 집이 좋냐? 아니다. 80만 불짜리 집이 좋냐? 어떻게 우리 레아 선생님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1: 근데 이게 단순 가격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이게 HOA, 재산세,
0: 맞아요.
1: 보험, 관리비, 뭐 월 모기지, 학군 위치, 출퇴근 뭐 향후도 매우 그냥 뭔가 다 이게 조합이 좋아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뭐, 또 싱글 하우스도 ADU가 가능한지
0: 맞아요,
1: 뭐 등등
0: 맞아요.
1: 뒷마당 그리고 또 2층인지 3층인지
0: 맞아요,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새 집이면 멜로루즈가 있는지 없는지
1: 맞아요.
0: 또
1: 그러니까 이제 콘도가 80만 불인데 HOA가 막 600불이야.
0: 네네.
1: 그러면
0: 멜로루즈가 뭐 0.3% 있어.
1: 뭐 그럼 예.
0: 그러면
1: 그냥 싱글하우스 100만 불이 훨씬 낫죠.
0: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냥 우리 손님들께서 저는 저 집이 80만 불이니까 싼 것 같아요라고 단순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신
1: 그럼요.
0: 후에
1: 네.
0: 아, 왜 이 집이 100만 불짜리지만 80만 불짜리 집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1: 그쵸.
0: 알면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월 페이먼트를 꼭 계산해 보셔라
1: 네.
0: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네.
0: 가격이 아니라 보유 비용, 유지 비용에
1: 맞아요.
0: 꼭 한번 포커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 본격적으로
1: 네.
0: 자, 8월 달 부동산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작년 6월 달 우리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78만 불이었어요.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94만 불,
0: 네.
1: 오렌지 카운티가 126만 불이었고.
0: 네네.
1: 자, 7월 달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77,600, 77만 7천.
0: 조금 내렸네요.
1: 네.
0: 뭐 안 내린 거랑 다름이 없고.
1: 예. 그중에 이제 LA 카운티가 94만 7,500,
0: 네.
1: 조금 뭐 올랐지만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가 127만 1,500.
0: 조금 올랐네요.
1: 네.
0: 그러니까 거의
1: 비슷해요.
0: 변동이 없다.
1: 네.
0: 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공급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알려주십시오.
1: 네. 저번 달 6월 달이 10만 7,939건.
0: 오케이.
1: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3,874.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022건.
0: 네.
1: 이었는데 이제 7월 달을 봤을 때 10만 6,880건이었고요.
0: 네네.
1: LA 카운티가 2만 4,779건. 조금 올랐어요.
0: 제가 보건데 네. 사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져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다.
1: 맞아요.
0: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 네.
0: 이번 8월 달에 좀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보고 싶어 가지고
1: 네.
0: 제가 좀 준비를 저희가 했잖아요.
1: 네, 네.
0: 자. 제가 레아 쌤께 질문하겠습니다. 손님의
1: 네.
0: 입장에서.
1: 네.
0: 지금 집을 사야 합니까?
1: 정답은 지금 사세요도 아니고 기다리세요도 아닌 것
0: 뭐예요?
1: 같아요.
0: 뭐예요? 사요 말아요.
1: 근데 이제 좋은 집을 좋은
0: 네.
1: 가격에 만났을 때 내 재정이
0: 네.
1: 감당할 수 있냐가 정답인 것 같아요.
0: 아. 네. 좋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그쵸.
0: 내 재정 상황에서 저 집을 샀을 때
1: 네.
0: 감당이 되느냐
1: 그쵸.
0: 아까 위에 이야기와 맞물리네요.
1: 비슷해요.
0: 네. 네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원래는 한 1.2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100만 불에 나왔어.
0: 네네.
1: 근데 나는 그만큼 affordability가 없어.
0: 맞아 맞아.
1: 그럼 못 사, 사면 안 되죠. 큰일
0: 맞아,
1: 나죠.
0: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이 집을 살려고 그래요.
1: 맞아요.
0: 나도 그러면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그쵸.
0: 나만의 준비를 해야죠.
1: 맞아요.
0: 나의 에셋은 얼마가 있는지 나의 그 현재 인컴 상황에서 내가 융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1: 맞아요.
0: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래서 토탈 내가 페이먼트로 내야 할 집에 대한 분담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걸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이걸 베이스로 하면 집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많은 분들이 집을 막 좋은 집을 보러 다니세요. 근데 눈높이가 다 벌써 올라와
1: 맞아.
0: 있어. 근데 내가 실제
1: 할 수 있는 페이먼트는
0: 훨씬 적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의 기분을 꺾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면 내가 볼 수 있는 집에 대한 눈높이가 딱 맞춰지니까
1: 그쵸.
0: 현실적인 감각으로 집을
1: 맞아요.
0: 살 수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 계속 이런 그러니까 다른 집들을 보다가
0: 네네.
1: 정작 내가 봐야 될 집이 여기였는데 놓칠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걸 놓친다니까. 그래서
1: 네.
0: 왜 그
1: 대부분...
0: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은 최적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싼 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1: 맞아요.
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는 게임이에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는 게임이다.
1: 아멘.
0: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아니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 집을 못 살 분들이 사실 수가 있고
1: 그럼요.
0: 그리고 두 번째는 샀을 때 힘들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막 집을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1: 그럼요.
0: 집과 짐은 틀려요. 집을 사야지 왜
1: 스트레스,
0: 짐이
1: 스트레스.
0: 되는 걸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잘 상담하시면서
1: 네.
0: 짐이 되는 스트레스를 갖지 마시고
1: 네.
0: 좋은 집을 찾길 집을. 바라겠습니다.
1: 네.
0: S&P 신뢰 인덱스 알려주시죠.
1: 네. 6월 지수가 345.57이었거든요.
0: 네네.
1: 7월 달이 348.62.
0: 그러니까 가격은 별 차이가 없고 공급량도 별 차이가 없지만
1: 네네.
0: 쉽게 하면 바잉 파워는 늘고 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계속 집을 찾고 사고 있다.
1: 네, 그렇죠.
0: 반증하는 겁니다.
1: 그럼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팅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첫 번째로 저희 부에노 파크, 그 한인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부에노 파크 컨도가 방 3개, 화장실 1.5,
0: 네네.
1: 1400 스퀘어포트 하나 있고요.
0: 네네. 가격이?
1: 핫하죠. 가격은?
0: 73만불.
1: 73만불.
0: 네.
1: 그리고 이제 라미나다 있는 시니어 모브 홈. 여기는 커요.
0: 2,500 스퀘어포트.
1: 진짜 탐나요, 솔직히. 네, 네.
0: 네, 거의 100만 불짜리 타운홈 같아요.
1: 진짜 커요.
0: 네,
1: 왜냐면
0: 네.
1: 또 단층이니까.
0: 네, 네.
1: 근데 엑스트라 방이 있어요. 원래는
0: 네.
1: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거는
0: 가격이
1: 우리가
0: 38만 5천 불입니다.
1: 잘 기억하시네요.
0: 네.
1: 그다음에 세 번째.
0: 네.
1: 제 코로나에 우리 싱글홈.
0: 네.
1: 요것도
0: 네.
1: 커요. 2층인데 2,526 스퀘어포트.
0: 1층으로 되어 있고요.
1: 1층으로 있고 방 4개.
0: 화장실 3개.
1: 화장실 3개. 1층에 방 하나,
0: 화장실
1: full bath 하나 있고요.
0: 있고 2층에 엑스트라로 패밀리룸이 따로 또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게
1: 커요.
0: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1: 네네.
0: 3개가 따로
1: 네.
0: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1: 네.
0: 아주 좋고요.
1: 요것도
0: 가격은
1: 84만
0: 5천 불.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나요?
1: 얼바인의 럭셔리 콘도.
0: 그러니까 있죠.
1: 네.
0: 얼바인 이제 완전 최고학군.
1: 최고학군.
0: 네.
1: 방 2개, 화장실 2.5.
0: 네네.
1: 그리고
0: 되게
1: 이뻐요.
0: 초등학교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뭐
1: 천 조금 넘는 스퀘어포트. 요거는 저희가 86만.
0: 아, 그러니까.
1: 네.
0: 하여튼 뭐 그다음에 또 하나. 다운타운.
1: 우리 아직
0: 있죠.
1: 다운타운 콘도.
0: 네.
1: 아, 스튜디오죠.
0: 스튜디오.
1: 럭셔리 스튜디오.
0: 네. 네.
1: 그게 한 뭐 520 정도 되는 스퀘어포트인데 되게 이뻐요.
0: 네, 예쁘고. 그리고 사실 다운타운 콘도는 발코니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1: 엄청 많죠.
0: 근데 저희는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1: 완전 있죠.
0: 그리고 뭐
1: 그 뷰가 있죠, 뷰.
0: 예, 그리고 그 집에 가보시면 냉장고, 세탁기가 어딘지 몰라요.
1: 다 이렇게
0: 빌트인이 돼 있기
1: 맞아,
0: 때문에.
1: 맞아, 맞아요.
0: 되게 옷장처럼 돼 있어.
1: 약간 한국식 같이.
0: 네,
1: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맞아.
0: 깜짝 놀라요. 이게 어디 냉장고 딱 있죠. 냉장고를 딱 열어드리면 여기가 냉장고냐고
1: 네네네.
0: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현재 5개 저희 리스팅
1: 네.
0: 있으니까 란생님,
1: 네.
0: 저희 리스팅 또는 뭐 부동산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번호 하나 필요하시잖아요.
1: 네.
0: 알려주시죠.
1: 562-524-6550
0: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562-524-6550
0: 562-524-6550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우리 찻칸맛 던전스 통계님께서 일부에 신청하신 신청곡 들려드리고 잠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주인이 부릅니다. 제목은 환상.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캔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자, 여러분들 오늘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듣고 계시는데요. 자, 네. 이어서 LA 지역 부동산 가격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저번 달이 114만이었고요.
0: 네.
1: 이번 달 7월에가 115만.
0: 만 불 올랐네요.
1: 네. 네. 그중에 이제 폴러튼 지역 가볼게요.
0: 네.
1: 저번 달이 108만 5천.
0: 네네.
1: 이번 달이 110만 5천.
0: 조금 올랐네요. 네네.
1: 여기도. 네. Irvine. 162만 5천 대였는데 이번 달은 138만.
0: 이유가 있습니다.
1: 떨어졌어요.
0: 이유가 있어요.
1: 왜 그럴까요?
0: 얼바인만 매물량이 늘었습니다.
1: 오, 네, 맞아 맞아.
0: 얼바인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1: 맞아,
0: 보니까
1: 맞아. 막 뉴홈
0: 예,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얼바인 매물량이 좀 늘어났고 그레이팍 쪽으로 지금 거의 2만 채가 또 지어지고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지어지는 집들이 조금 더 얼바인 안쪽에 있는 집들보다 가격이 좀 싸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근데 이거 네. 회복이 될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얼바인에 있는 새 집들이 처음에는 조금 싸게 내놨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2차 분양, 3차 분양 때는 가격을 올릴 거잖아요.
1: 아, 그쵸,
0: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1: 지금 아직 1차 때니까
0: 예, 만약에 얼바인의 새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처음 분양하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많이 좀 보고 있잖아요.
1: 그러면.
0: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2차로 간다. 그러면 이제 미니멈 10만 불 올라가.
1: 그럼요. 미니멈이죠.
0: 미니멈.
1: 얼바인인데.
0: 집값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네네.
0: 얼바인에 집 사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얼바인에 늘 활발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1: 네네.
0: 어제도 다녀왔죠.
1: 그럼요.
0: 그러니까 얼바인 쪽에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1: 네.
0: 우리 레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부동산 이자율 알려주시죠.
1: 저번 달 7월 24일 30년 고정이 6.375, 20년이 6.125, 15년이 6%였는데
0: 네.
1: 자 이번 달 8월 21일 30년 고정이 6.375, 20년 고정이 6.125, 15년 고정이 6%. 똑같아요?
0: 똑같습니다.
1: 근데 업다운이 살짝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다시 또 그냥.
0: 네, 지금 현재 좋은 소식이 있어요.
1: 네.
0: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이 종식될 것 같고 그래서 기름값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자율은 조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 기브업한대요?
0: 지금 거의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이제 앞에 자리가 오르만 바뀌어도 이 바이어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잘 기다려주시면
1: 네네.
0: 좋고 이자율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가 있다? 셀러가 주는?
1: 셀러 크레딧.
0: 바이다운이 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1: 네.
0: 눈에 보이는 이자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자율로
1: 그럼요.
0: 예, 집을 사실 수가 있다.
1: 네.
0: 이것도 궁금하시면
1: 네.
0: 아직도 바이다운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럼요.
0: 심지어는 바이어가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0: 집을 살 때?
1: 아니야.
0: 존댓말로.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되고. 아니에요라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예.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화나서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1: 네네.
0: 바이어분들께 잘 설명해 드려. 왜냐하면 우리야
1: 네.
0: 본업이 부동산이니까 쉽게
1: 네, 네.
0: 이해를 하지만
1: 네.
0: 진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1: 그쵸.
0: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1: 네.
0: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1: 네.
0: 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이 가능한지
1: 맞아요.
0: 다 알려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진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환율 알려주시죠.
1: 7월 24일 때가 1461원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1: 8월 21일 현재 1388원.
0: 아, 지금 그 로라 님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달라고 하시거든요.
1: 네네 네. 562
0: 네.
1: 524-6550.
0: 562-524-6550이고요.
1: 네.
0: 제 전화번호는 더 쉽습니다. 949-767-8949입니다. 949.
1: 혼나는 거 아니야?
0: 혼날지도 몰라요. 반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혼나.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시잖아. 그러니까 절대 반말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자, 제 전화번호는 949-767-8949입니다.
1: 네.
0: 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실 분들
1: 그분들은
0: 지금이
1: 좋죠.
0: 기회입니다. 네.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내시고요.
1: 이게 반대였을 때는 안타깝네. 작년에
0: 그래.
1: 아니, 저번 달 했었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게 늘 양쪽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뭐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실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
1: 그렇죠.
0: 뭐 135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30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1: 그쵸.
0: 1400원 가시기 전에
1: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0: 예, 보내실 분들은 빨리빨리
1: 네.
0: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라 선생님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 레아 쌤 전화번호 562-524-6550, 제 전화번호 949-767-8949번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1: 네.
0: 자, 집살 기회를
1: 계속
0: 늘
1: 놓치는 특징 다섯 가지. 아,
0: 이것도 전화 온다 이제.
1: 또 나 혼나는 거 아니야?
0: 자, 네. 집살 기회를 놓치는 네. 사람들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나도 어느 틈에 있는지. 첫 번째.
1: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0: 이러다가
1: 3년이 돼요.
0: 3년 되다가 10년 됩니다. 이러다 평생 못 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0: 금리 좀 내려가면 살게요. 집값 떨어지면 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맞아요. 그냥 계속.
1: 근데 어떻게 다 한결 같으세요. 다.
0: 간만 보세요. 계속.
1: 다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0: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1: 안 내려가. 네.
0: 금리가 내려가면 아, 사람들이 지금 몰리니까 지금부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 아니요,
0: 아니요. 이러다가 매물을 놓치면.
1: 그러니까요. 지금 네네네.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벌써 사셨다면
0: 그러니까
1: 기본 20만 불 올랐을 텐데.
0: 그냥 여기에는 평균의 기준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사야 된다라는 거에선 보세요.
1: 맞아요.
0: 내가 집이 필요하면 그게 나의 적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희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1: 네.
0: 다 사람마다 다 어떠한 그
1: 다르죠.
0: 케이스가 틀리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케이스를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1: 그럼요.
0: 거꾸로 내가 지금 사고 싶어도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1: 그럼요.
0: 있어요.
1: 기다리라고 하시죠.
0: 네, 반대로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1: 그럼요.
0: 그러니까 네. 남들 눈치는 그만 보시고
1: 네.
0: 내 집 내가 사는 겁니다.
1: 맞아요.
0: 남들 눈치 보고 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내 페이먼트 일불도 도와주지
1: 않습니다.
0: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0: 자, 두 번째.
1: 두 번째. 월 페이먼트만 보고 집을 고른다.
0: 맞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집값만 보시면 안 되죠.
0: 안
1: 그럼 나누기 30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나요?
1: Mortgage 뭐 당연히
0: 그러니까
1: property tax, insurance, HOA maintenance 뭐 많죠.
0: 그래서 70만 불짜리 집이 무조건 80만 불짜리 집보다 부담감이 적다?
1: 아니다.
0: 아닐 수 있다.
1: 그쵸.
0: 아닐 수 있다.
1: 아닐 수 있죠.
0: 아닐 수 있다. 뭐가 중요하다?
1: 총 주거비.
0: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총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1: 그쵸.
0: 계산해봐라.
1: 그쵸.
0: 저는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의 인컴을 제가 봐드리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집값의 토탈은 40%를 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1: 그러면,
0: 왜냐하면
1: 맞아요.
0: 그게 넘어버리면 진짜 짐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을 맞아요.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도와드릴 거기
1: 그럼요.
0: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왜냐면 나머지는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먹어야 되죠.
1: 맞아요.
0: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죠. 나도 어떤 좀 여가 생활도 즐겨야죠. 이런
1: 네.
0: 게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집값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이들도 힘들고
1: 맞아요.
0: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1: 내
0: 여가 생활도 없어지면
1: 맞아요.
0: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집을 괜히 샀지.
0: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1: 맞아요.
0: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 네네.
0: 세 번째.
1: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집만 기다린다.
0: 그렇죠.
1: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성도 똑같아.
1: 아,
0: 내가
1: 너무 높으니까
0: 내 이상향만 보고 계속 기다리거든요.
1: 그럼 이제 다음 생을 기다리세요.
0: 아니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구박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어떡해.
0: 진짜 정말 맞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은 없어요.
1: 맞아요.
0: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0: 못 사요. 아니, 이번 생에는 없어요.
1: 저 유튜브에 댓글 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집 죽어도 안 사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본인은 그런
0: 죽어도
1: 집을
0: 안 사요?
1: 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려놓은 집을 보고
0: 아니 왜 그렇게 에, 악플을 다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에,
1: 근데 나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0: 집 몇 개 가지고 있어?
1: 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떤 조건에서
0: 맞아요.
1: 집을 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얘기 없이 너무 그냥 무조건 폄하만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집도 누군가 지금 살
0: 사고
1: 계획을
0: 싶어 하고 에스크로 다 들어가고 저희가 올린 집 다 에스크로 들어가서 벌써 다 팔린 집들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틀 전에도 올린 모비롬이 있어요.
0: 네.
1: 모비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싸죠. 대신에 뭐가 비싸다?
0: Land.
1: 네. 땅값이 비싸요.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0: 우리 땅이
1: 때문에.
0: 아니죠.
1: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집도 싸고 땅값도 안 내고 그런 집이 어디 있나요? 얼바인에 있어요. 더 글로브라고.
0: 아 있어요.
1: 하지만 거기는 모비롬 비해서 집값이 비싸죠.
0: 맞아요.
1: 모비롬이 아니야 거기는.
0: 그냥
1: 모비롬 컨셉인데 땅값이 안 내니까
0: 하우스.
1: 비싼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집값이 싸면 땅값은 있어요.
0: 그렇죠.
1: 땅값도 집의 사이즈마다 바뀌거든요.
0: 그럼요.
1: 집이 크면 그만큼 큰 땅에 우리가 집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0: 리스값이
1: 땅값이 비싸죠.
0: 어.
1: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비싼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대신에 랜드를 리즈하면 HOA가 있다 없다?
0: 없다.
1: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값에 네. 그 모든 주변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거기에 엑스트라로 HOA 비용은 없다라는 것도
0: 네,
1: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네 번째.
0: 네.
1: 뭐가 있나요?
0: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본인의 구매력을 정확히 모른다.
1: 저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0: 자꾸 막 1.2, 1.5 보는데 정작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1: 은행에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 건지
0: 에이.
1: 다운페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0: 네.
1: 또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감당이 가능한지
0: 맞아요.
1: 본인의 크레딧은 어떤지
0: 맞아요. 아,
1: 크레딧
0: 중요하죠.
1: 정말 중요해요.
0: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다 800 가까이라고 하시는 정말 뛰어보면 oh no 안 이제, 얘기할게요.
1: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아이, 그건 아니죠.
1: 아니에요. 자동차는 가능해.
0: 아이, 자동차도 자동차 나름이지.
1: 나름이죠.
0: 근데
1: 그러면 본인의 크레딧이 좋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레아 선생님.
0: Rate.
1: 이자율이 좋아지는 거고 내가 융자를 많이 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0: Income.
1: 인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내 인컴이 많아야지만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0: 그쵸.
1: 대신에 또 내 인컴인데 내가 쓰고 있는 크레딧 빚이
0: 많다.
1: 그러면 반대로 융자 금액도 떨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1: 차를 한 세 대 갖고 있다.
0: 뭐
1: 크레딧 카드가 막 빚이 만 불씩 있다.
0: 예.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0: 아니요. 다 믹스처.
1: 예, 그러니까 다, 예. 예,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좀 중요한 건 메모하시거나 메모가 안 되시면 전화를 주시면
0: 언제든지 전화
1: 언제든지
0: 주세요.
1: 정말 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0: 좋은 집과 좋은 딜을 구분하시지 못하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게 뭐, 무슨 말씀이시냐면
1: 네네.
0: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예쁜 집이라고
1: 네.
0: 좋은 딜이 아니에요.
1: 맞아요.
0: 반대로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나쁜 딜도 아니고
1: 맞습니다.
0: 그죠? 뭐 이제 가격, 위치, 뭐 학군, 상태, 뭐 HOA, 향후 수요, 뭐 리세일 가격 등 다 함께 같이 보셔야죠.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집을 잘 사시는 분들은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지금 재정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0: 맞아요.
1: 아주 정말 100점짜리 바이어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0: 네.
1: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예.
0: 이게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짜리 집을 살지도 모르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기준이 솔직히 없으세요.
1: 그래서 결국은 뭐다? 부동산은?
0: 타이밍보다 나만의 준비.
1: 아, 맞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타이밍은 애니타임.
0: 네, 그렇죠. 언제든지 오는데
1: 타이밍이 왔어요. 준비가
0: 내가 준비가
1: 안 됐어.
0: 그럼 다른 사람이 사가요.
1: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려면 나의 컨디션 나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0: 그쵸.
1: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0: 네.
1: 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면
0: 네.
1: 타이밍은 언제든지 옵니다.
0: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거죠.
1: 도와드릴 거고

0: 그러면 정말 네. 원하시는 좋은 집 사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우리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1: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고 고민하고 플랜하는 레아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오늘도 오픈하우스가 네. 있죠.
1: 그럼요.
0: 어디에서 있죠? 우리?
1: 저희 부에노파크.
0: 아,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가서 또 소금집을 네. 또 네. 팔아드려야 합니다.
1: 그럼요.
0: 아, 진짜 좋은 바이어가 와서
1: 그럼요.
0: 또 사는 사람도 해피하고 파는 사람도 정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파실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바이어가 네. 레아 선생님 앞으로 나타나시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레아 선생님께서 네. 선곡하신 노래가 하나 있는데
1: 네.
0: 아, 이 곡도 굉장히 명곡이에요. 저희가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2부터 1위까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인데
1: 네.
0: 이번 주 11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와, 이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니까 아, 이 노래가 진짜 제가 12부터 1위까지 아직 오픈을 안 했거든요. 네,
1: 포함되어 있나요?
0: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안 봤어요.
1: 아, 네네네.
0: 야, 어떤 노래죠?
1: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0: 자, 이 노래 듣고 우리 레아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스텔라님, 비비안님, 크리스티님, 로라님, 착한마님,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7: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6: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7: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아, 우리 로라님, 저희 전화번호 잘 이렇게 입력하셨다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비아님께서 우리 두분 전화번호 세이브 해놨으니 여기저기 알릴게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말마다 힘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다시 열심히 일하고 다음 주말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22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위까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덕분에 정말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만났습니다. 2010년대의 노래도 만났고요. 1990년대의 노래도 만났고 더 멀리 1980년대의 노래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고마워하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11위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탑10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10위를 살짝 말씀드리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10위에 랭크되어 있었네요. 자, 다음 주에 대망의 1위까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정말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왜이 노래가 1위가 되었는지, 왜 10위 안에 수록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발라드를 사랑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혹시 누군가가 생각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생각이 나셨다면 꼭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엄마, 아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께는 하루 종일 행복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나간 젊은 날에 내 추억이 생각이 났다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참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잘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애청자분들과 음악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10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더 깊은 추억, 더 깊은 감성, 더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노래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는요, 한국인이 사랑한 탑 22위부터 11위까지, 그리고 생기발랄 우리 깜찍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솔직담백한 부동산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맛있는 점심 꼭 챙겨 드시고, 운전하셔야 될 분들은 꼭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은 더 많이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라디오가 있으니까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AM 1150.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바로 오늘도 현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5: 잘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 때도 뉴스 명당 다 봤거든요. 특히 뭐 진행자의 진행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댓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강수영이 잘한다, 서용주가 최고다, 뭐 또 누구야? 신인규가 네, 역시 잘하는구나, 장성철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까지 쓴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뺏길까 봐 오늘까지 놀다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왔어요.
6: 네.
5: 죄송해요.
6: 아닙니다.
5: 자, 오랜만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6: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 파동, 민주당 물러나라 총공세입니다.
5: 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한 거를 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6: 네. 이게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이슈예요. 어제도 네.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랑 상의도 없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한테 통보하듯이 재청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달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새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희대 씨 막 이러면서.
6: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경한테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 대표가 일단 전국에 법치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라고 당 홍보위원한테 직접 지시를 네. 또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사태 팻말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사법개혁할 것이다. 잘못된 조치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6: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어제까지의 입장이었어요. 오. 그래서 어제 김성애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와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 네. 김민석 대표도 당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5: 이제부터가 진짜 뉴스 네. 브리핑 같은데 윤 기자님이 직접 민주당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6: 네. 이제 지도부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오.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5: 그래요?
6: 네. 그래서 속마음은 어쨌든 탄핵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내란 접는 재판부 문제 놓고 좀 불만이 여권 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5: 그렇죠. 예,
6: 그냥 좀, 그리고 또 사법부랑 또 정면 충돌하면 이게 또 검찰개혁 이슈도 있고
5: 맞아요.
6: 해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봐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 대법원장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 때 좀 당이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당이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결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오.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5: 오.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6: 네.
5: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모양새도 이상하고,
5: 네,
6: 그래서 일단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재청을 받아도 국회 동의안을 보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절차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5: 네,
6: 일단 정치적인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청 반려하는 가닥 잡고 있다고 합니다.
5: 근데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지 않은 사람을 재청을 하면 탄핵돼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6: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할 때는 어쨌든 위법 사항이 있어 탄핵을 하는 건데, 당에서는 뭐 비상계엄 당시나 뭐 그럴 때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그거를 좀 사유로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6: 네.
5: 자, 두 번째 뉴스 뭔가요?
6: 네, 두 번째 뉴스는 당협위원장 싹 바꾸고 비당권파는 중징계, 국민의힘 또 내홍입니다.
5: 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국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6: 네. 어제 저녁이었어요. 윤리위가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게는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네.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다음 총선 출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렇죠.
6: 네, 특히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을 넘어가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1년 6개월 정지여서 공천 일정 고려하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진종호 서범수 의원 친한계 인사로 좀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가 이제 당내 반대 세력 진짜 정리하고 친정 체제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5: 장동혜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진 의원들도 부글부글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6: 네.
5: 어때요?
6: 네, 이게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단 임기를 다 종료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하자는 네. 방안 꺼냈었잖아요.
5: 네.
6: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제는 장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좀 충돌을 했습니다.
5: 그래요?
6: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이게 일괄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데 당규상 2년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하루에만 두 차례 최고위원회 열렸고 의원총회는 또 세 차례나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전 비공개에서는 장 대표와 정 대표 언성 높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격했다고 합니다.
5: 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6: 이게 어쨌든 당협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각 지역구 당 조직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5: 그렇죠.
6: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이 좀
5: 맞아요.
6: 네, 맡고 있고 네. 결국 총선 공천이랑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역 의원들 다 내려온 뒤에 책임당원 투표 받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랑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5: 네.
6: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한테 비판적으로 말했던 현역 의원은 결국에 강성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당협위원장에서 자리를 좀 내려와야 돼 다시 뽑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거 2028년 총선 공천권 미리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뭐 김기현 의원, 권영수 의원도 이거 전례도 없고 지금 정부 여당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5: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장동현 대표가 자기 사람을 당협위원장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6: 네.
5: 보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합니다.
5: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6: 네, 세 번째 뉴스는 김민석 청년 최고위원회 전용기 지명 팀 정청래 일방 통보 반발입니다.
5: 아,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취임한 지 또 사흘밖에 안 됐는데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좀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반발하더라고요.
6: 네. 어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재선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5: 네.
6: 근데 이게 인선 내용보다 발표 과정이 좀 문제가 됐어요. 김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바로 이걸 발표한 게 문제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로 함께 움직였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6: 어제 세 명이 일제히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거 사전협의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을 좀 거쳐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최고위가 제대로 의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민수원 역시 이거 최고위원회 사실상 무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성윤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전략 지역 먼저 정하는 게 먼저지 인물 먼저 지명하는 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근데 어쨌든 지명직 최고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뭐라 그래요?
6: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 측도 좀 억울한 목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네. 최고위가 의결을 하고 당무위가 인준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데
5: 그렇죠.
6: 어쨌든 이제 이 최고위나 당무위는 인준 절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권은 대표한테 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친천계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최고위원들이랑 최소한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천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원래 이거를 선출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원래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곧바로 지명을 한 것 두고도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 대표 쪽은 이게 곧 청년 위원장을 뽑을 건데 이걸 네. 선출을 할 건데 이거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면 선거인단 피선거인단이 좀 다 겹칠 수가 있어서 일단 최고위원은 지명하고 청년 위원장은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전당대회 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는 선출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지명하고 그거는 네. 약속을 좀 다르게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6: 네, 그래서
5: 그 얘기 좀 물어봐주세요. 김민석 대표에게 네. 김 기자님이
6: 네, 행정 절차를 다시 보니 그랬다라고 어제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5: 그럼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대표 출마자가 그걸 몰라요, 행정 절차를. 네. 어쨌든 그러면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이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6: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5: 당무위 의결을 받아야 된다?
6: 네,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는데 네. 일단 친천계 의원들은 아직 어떻게 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곧 있을 최고위원회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그렇군요. 마지막 뉴스 뭔가요?
6: 네, 마지막 뉴스는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입니다.
5: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했더라고요.
6: 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가지고 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좀 공개적으로 처음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5: 네.
6: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한 것 자체가 좀 되게 이례적인 거고요. 네. 이걸 또 활용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5: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비핵화 원칙까지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6: 네, 그래서 어제 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거 비핵화 내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 계속 아니 나는 일단 김정은과 좋은 관계야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피했다고 해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대국 목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에 핵 보유 세력이다 북한을 이렇게 언급한 적도
5: 맞아요.
6: 있었고 또 이번에 57개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은 이제 핵 보유 현실을 좀 인정하고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 그러면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 뭐가 좀 달라져요?
6: 협상의 성격 자체가 좀 완전히 성격. 네, 전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적인
5: 맞아요.
6: 목표이고 네, 그 전 세계적인 네. 컨센서스였잖아요.
5: 그렇죠.
6: 근데 이게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결국엔 이제 핵 동결이나 핵 무기 숫자를 줄이는 군축 협상으로 좀 의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전 세계가 관리할지를 좀 논의하는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5: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부적인 요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은 정상국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6: 네.
5: 북한에게 내려졌던 제재 다 풀리는 거잖아요.
6: 네. 네.
5: 그러면은 참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네. 우리 입장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6: 우리 입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서
5: 그렇죠.
6: 네,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있을 생겨날 수 있고요. 네. 또 일본 포함해서 동북아 자체가 핵무장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다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해야 되냐 네, 또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우리 핵을 가진 거 인정해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또 논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질서가 북한 핵 관리로 바뀌면서 재편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5: 걱정이네요. 저게 만약에 더 진행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네. 평화협정 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라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엔사 해체해라. 그럼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어요.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6: 네.
5: 걱정입니다.
6: 네.
5: 아유 오늘도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밥맛 나는 세상.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 제청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7: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5: 의원님.
7: 네.
5: 왜 약속 안 지켜요?
7: 뭐였죠?
5: 저번에 저기 대면 인터뷰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화 인터뷰.
7: 아, 예.
5: 왜 게을러지셨어요?
7: 아, 예.
5: 사정이
7: 저희가 네. 일이 너무 많습니다.
5: 아,
7: 오늘도 법사위가 네. 법무부, 법제처
5: 네.
7: 등 관련해서 업무 보고와 결산 등이 있어서요. 매일. 네. 예, 매일 하루 종일 밤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끝나면 좀 가려고 했는데 또 네. 9월에 보니까 네. 또 정기국회네요.
5: 맞아요.
7: 그래도 장성철 우리 앵커님과 함께 네. 대면에서 한번 국민들과 만나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5: 위원장님.
7: 네.
5: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관 제청, 국회 동의. 네.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는 네. 지킨 거 아니에요? 뭐가 네.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 예, 그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5: 네.
7: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벌써 1월에 대법관 후보가 4명이 추천됐습니다.
5: 네.
7: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5: 네.
7: 상의를 해서 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5: 네.
7: 그 위원회가 이제 4명을 추천했으면 그 4명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로 하면 좋을까요라고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하면서 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5: 네.
7: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5: 네.
7: 그동안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7: 그동안 그때부터 지금 8월까지니까 약 7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1년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약 4천여 건입니다.
5: 네.
7: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으니 수많은 사람, 약 2천여 건은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5: 네.
7: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 빨리 받고 끝내야 되는데 빨리 받기는커녕 반년 넘게 또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네.
7: 이거는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5: 네.
7: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5: 네.
7: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때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5: 네.
7: 그렇게 하기를 반년 넘게 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5: 네.
7: 30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한 번도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과 연애해서 이름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끝내더니 12시쯤 꺼내더니 직후에 서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패싱하는 거고요.
5: 네.
7: 그리고 말씀처럼 재청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라고 말을 포장해서 보내버린 거죠.
5: 네.
7: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하냐 안 하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주고받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5: 네.
7: 그런 것 같지 않은 채로 해나간 것이 어제 그제 저희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5: 네.
7: 그동안 협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5: 오.
7: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5: 네.
7: 이것도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5: 네.
7: 이래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다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5: 네.
7: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겁니다.
5: 뭐예요?
7: 대법관 후보는 4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5: 네.
7: 그건 법에 의해서 추천된 4명입니다. 그 4명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5: 네.
7: 사퇴하신다면 이 추천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할 수 있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5: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7: 그렇습니다.
5: 네.
7: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그중에 계속 재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5: 네.
7: 그러지 않고 이따가 이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5: 네.
7: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게 사퇴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법원 행정처장의 이 행위를 대법원장이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5: 네.
7: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대법원장이 너무하는구나. 아주 무소불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 네.
7: 이 대법원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5: 네.
7: 1시에 국회 세제시키기 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긴급 비상회의를 합니다.
5: 네.
7: 아마 주요 관계자들은 더 일찍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이 제가 직접 질의했을 때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5: 네.
7: 온 국민이 이건 불법이야 잘못됐어 라고 한 그 순간 대법원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처럼 이 비상계엄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법원의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 네.
7: 이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5: 네.
7: 특히 대법원장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고요.
5: 네.
7: 1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5: 네네.
7: 그렇지만 자신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법관 재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5: 네.
7: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5: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 예.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퇴해라는 전화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7: 앵커님?
5: 네.
7: 그 행정처장이
5: 네.
7: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다고 했죠.
5: 네.
7: 다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5: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7: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5: 네.
7: 전화했다고 했고
5: 네.
7: 전화한 내용이 뭡니까? 다 동의하시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5: 네.
7: 그러면 다 동의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5: 사퇴해라.
7: 다 사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후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5: 네.
7: 그런데 사퇴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너무 뻔히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이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묻듯이
5: 네.
7: 저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
5: 네.
7: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5: 네.
7: 이건 아니죠.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는 모두 다 얘기했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후보 추천위원을 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퇴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5: 네.
7: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네.
7: 저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의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시그널을 준 거죠.
5: 네.
7: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사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만
5: 네.
7: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5: 알겠습니다. 그 다른 네. 쪽에 나오는 의견을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네. 여쭤볼 거니까 너무
7: 네.
5: 저
7: 맞습니다.
5: 그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7: 아닙니다. 그래서 노여워가 아니라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5: 네.
7: 또 그렇게 듣게 그분이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5: 네.
7: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5: 그렇죠.
7: 그래서 그걸 네. 계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5: 이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7: 네.
5: 지금까지 1월 달 이후에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했느냐, 그 당신 직무유기다라고
7: 네.
5: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청을 하니까 너 직권남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7: 네.
5: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돼. 집권 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전례와 갈래상 계속 이제 청와대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청한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조희대 너 나쁜 사람, 조희대 물러나야 돼.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에게 후보가 4명이 왔습니다.
5: 네.
7: 인터뷰할 사람이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을 놓고
5: 네.
7: 이번엔 누구를 인터뷰할까요? 라고 서로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5: 네.
7: 그리고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 후보들을 4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5: 네.
7: 이거는 대법원장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은 누가 합니까?
5: 대통령.
7: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5: 네.
7: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5: 그렇죠.
7: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5: 네.
7: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임명하실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지를 제청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5: 네.
7: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5: 네.
7: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4명의 후보 추천을 뺐고 그럼 이것을 그중에 한 분을 제청을 해주시고 그것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서 제청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5: 네.
7: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럼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느냐라고 할 때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5: 네.
7: 그런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5: 자세가 있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하겠다. 자진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법사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7: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김용민 의원이 탄핵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재청 전이지요.
5: 네.
7: 이번 재청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5: 예.
7: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5: 네.
7: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5: 네.
7: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5: 네.
7: 한덕수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상민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을 저희가 알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왜 탄핵을 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 긴급회의를 연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자리를 만들 것을 찾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넣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인지.
5: 네.
7: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와 한덕수,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바 탄핵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는 증거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CCTV에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날 한덕수가 웃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를 이야기합니다.
5: 네.
7: 박성재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가고 자신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성재는 25년, 한덕수는 15년, 이상민은 9년 특검의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조이대도 이상 박성재와 똑같이
5: 여보세요?
7: 예, 비상계엄이 공포되던 그날 조일의 지시로
5: 위원장님
7: 법 네
5: 그 쭉 상황 설명은 이제 저희들이 좀 다 알고 있고요.
7: 예, 법원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고
5: 예.
7: 그걸 비상계엄 사령부로 재판권을 넘긴다는
5: 네.
7: 회의가 있었던 게 보도가
5: 네.
7: 다 나왔습니다.
5: 네.
7: 탄핵의 사유는
5: 네.
7: 1.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입니다.
5: 네.
7: 요번 사안이 아닌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5: 네.
7: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
5: 네.
7: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한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그 방법입니다.
5: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7: 이야기하는 겁니다.
5: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7: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5: 네.
7: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온 국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무엇이며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주 잘못되었구나 끝내는 대법관도 재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재청을 통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제가 좀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님
7: 네.
5: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7: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5: 예.
7: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5: 네.
7: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5: 그럼 뭐 탄핵에 저는 찬성하시는
7: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네.
7: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5: 그렇죠.
7: 그 지도부가 네.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리고 국민 저희는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5: 네.
7: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 네. 그걸 잘 설명하시겠다는 거네요.
7: 예, 알려나간 것이 필요하고
5: 네.
7: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7: 네.
5: 뭐 새로운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
7: 네.
5: 위원장님이 원하고 예측했던 대로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7: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잘 구성되어서요.
5: 네.
7: 에, 절묘하게 또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절묘하게 구성이 됐고요.
5: 네.
7: 그런데 이제 어제 김민석 총리 한 이틀 지났죠.
5: 네.
7: 김민석 총리였던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서 비전도 아주 잘 내놓고요. 어제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국민께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해나갈 일들에 대한 과제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5: 네.
7: 새벽 총리로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제에 다녀오듯이
5: 네.
7: 아픔이 있는 곳에 그러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지도부예요. 친청계 네. 3인이 뭐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최고위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7: 네.
5: 지금 어제 있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놓고도 이 세 분이 네. 반발을 하던데
7: 네.
5: 이거 좀 지도부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통합 화합 이러면서 운영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7: 네,
5: 어떻게
7: 네.
5: 보세요?
7: 제가 보기엔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5: 아 그래요?
7: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잘 구성된 지도부가 조금의 그동안 과정 속에서는 경쟁이 있었지만
5: 네.
7: 개혁의 흔들림이 서로 없고요. 경제 성장에 서로 흔들림이 없고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을 보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지도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5: 네.
7: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 과정에 있어서 선출직 과정을 겪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며칠 앞으로 조만간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5: 네.
7: 등 같은 방식으로 또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출 형식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어제 김민석 당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5: 아니 그래도 좀 최고위원들하고 네. 사전에는 좀 살짝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7: 그 부분이 아마 의결 사항이 아닌 것 같죠.
5: 의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7: 아 그렇습니까?
5: 네.
7: 저는 또
5: 당무위의 인준, 최고위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 네.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5: 네.
7: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오늘 인터뷰
7: 네.
5: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7: 네. 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7: 네 이상, 고맙습니다.
5: 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10: 취소된 훈련은 수년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12: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 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맨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11: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주요 정치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또 연내 북미 대화 추진이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14: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0: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for certainly 2.5 years.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me.
1: 생산적인 북미 대화가 되려면 한미 훈련 축소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재단 핵정책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핵과학회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미 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한미훈련 축소라는 이 충동적인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이 폐기를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목표는 공존이라는 이 신뢰할 만한 고위급 성명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습니다. 특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동북아 동맹국과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면 APEC 회의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other nations, frankly, whether it's Japan or South Korea, they're a lot safer if I'm president.
2: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 흑해 일대에서도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곡물 수출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4: 러시아는 패트리언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이 얼마나 동원될지가 전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N-30의 사거리는 최소 600km로 북한은 최대 2.5톤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더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5: Важливо, щоб були рішення, відповідні політичні рішення партнерів і передусі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4: 이런 가운데 흑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의 수출 능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터미널에서는 곡물 선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폐쇄되지 않은 수출 시설은 소규모 터미널 하나뿐입니다.
6: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핵심 거점인 오데사를 또 공습하고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0: 로 충돌했습니다.
1: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3: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2: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4: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5: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6: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5: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2: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7: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과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8: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9: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2: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11: 이제 제청 후보 관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2: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10: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단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에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1: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5: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5: 안녕하세요.
3: 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만나면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조심하라고 해야 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3: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날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다 봤는데 강수영 너무 잘한다. 장성철 이제 필요 없다. 장성철 이제 끝났다. 장성철 오지 마라. 막 지금도 막 강수영 프로 하나 맞자 강수영이 진행 잘하던데 막 와.
5: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3: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경고해요. 저번에도 경고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경고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중간에 좀 실수도 좀 하시고.
5: 알겠습니다.
3: 네, 좀 버벅대시고. 네.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5: 지난번 진행할 때 제가 이어폰 안 꽂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3: 그것도 봤어요.
5: 왜 연결하더니.
3: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좀 빈자리를 저보다 훨씬 더 잘 메워주셔가지고. 아마 곧 제가 물러나고 강수영 변호사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5: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닙니다.
3: 예. 네. 김종일 기자님.
6: 네.
3: 여의도 숙녀 캠프는요.
6: 네.
3: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6: 네.
3: 그러한 코너예요.
6: 네.
3: 그래서 그 성격 아시고.
6: 알겠습니다.
3: 잘 좀 봐주시고요.
6: 네.
3: 피디님, 지난번에 우리 뭐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이렇게 박제해놨었잖아요. 김한 기자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틀려가지고.
7: 또 전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네.
3: 저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나네.
7: 기억이 안 나네.
3: 윤희석 대변인님,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다른 당 소속된 입장에서 김민석호 출범 지켜보신 일주일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잘하고 있네.
7: 아직 너무 시간이 안 지나서 뭐 잘하고 있네, 뭐 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거다.
3: 그래요?
7: 근데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3: 지명직 최고위원.
7: 예, 일각에서 그랬잖아요. 최민희 뭐 최고위원 등 당선되면 바로 바뀔 거다.
3: 그랬어요.
7: 예, 전혀 아니잖아요.
3: 맞아요.
7: 예, 거기는 각오하고 지금 또 정치 투쟁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7: 예, 그렇다면 목표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결정이 됐다고 봐요. 목표는 당연히 팀 정청래라고 하시는 분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뭐 여기까지 그 세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
3: 그렇게 보이세요?
7: 그렇다면 사사건건 아마 당대표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상의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하나의 명분과 빌미가 될 수 있겠다?
7: 그것도 좀 이상하죠.
3: 그러니까.
7: 언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한 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한 적이 있나요?
3: 네.
7: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당도 저희 당도 뭐 조광한 최고위원 임명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3: 네.
7: 그건 그냥 권한이라고 생각하니까.
3: 네,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주일간.
5: 조마조마한 마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는 이제 물에 이제 띄워졌는데 뭐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엄청 치고 배가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당대표가 출범해서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호남의 지지가 얹혀져 있는 상황이라. 점차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의 지명 이 문제는 제가 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3: 왜.
5: 아니 최고위 의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최고위 의결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3: 당무위인 중.
5: 예, 근데 왜 최고위랑 협의를 안 했냐?
3: 네.
5: 뭘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최고위 왜 협의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3: 사전에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5: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거 왜냐하면 지명을 해놓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네.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네. 그럴 것 같으면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고 뭐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뭐 그런 건데 친청계에서 숫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아 뻔할 뻔짜 뭐 최고위에서 의결 될 거니까 나는 지금 좀 이렇게 태클을 걸어야겠다 이거는 네. 아니 너무 유감스러워요. 예.
3: 사전 논의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고위원인데 처음이잖아요, 처음.
5: 근데 정청래 대표도 안 하셨을걸요, 아마?
3: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핵심 포인트는 네. 아 이 매콤한 맛 예고편을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네. 전당대회 때 팀 정청래와 이제 팀 김민석, 이재명 봤는데 아 1화가 얼마나 강렬할까 기자들이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명불허전으로 세게 붙었다라고 네. 해서 최고위원 때 원래 기자들이 당대표 표가 발언하고 그다음 원내대표가 발언하면 대부분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수 없게 됐다. 아침에 늦으면 말진도 힘들고 이제 반장도 힘들고 팀장도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김민석 지도부 어떤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라고 물어봤더니 이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3: 뭐예요?
4: Anything but 문조 털레유 같다. 제 별칭을 쓰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일단 김민석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봉화도 가고 양산도 갔지만 수락연설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3: 그러네요.
4: 그리고 팀 김민석이 아주 총의를 갖고 하는 건데 언급하지 않은 건 이건 분명 의도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TV 만든다는 거잖아요.
3: 예.
4: 이것도 이제 김어준 씨한테 넘어간 방송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고.
3: 그것도 시간도 묘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어,
3: 매블쇼 시간 그다음에 겸공 시간.
4: 네.
3: 어, 참.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좀.
4: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당에서 하니까 과연 재미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지막으로는 김민석 대표가 혁신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되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인 거잖아요.
3: 한판 붙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아 제가 이 멸칭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청년 최고위원 전용기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5: 네.
3: 적절하다고 보세요? 다른 청년 최고위원들이 막 언급되기도 했었고
5: 그렇죠.
3: 좀 상징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네. 꼭 이분이어야만 했느냐.
5: 뭐 신인규 이야기도 있었고 하웅 네. 얘기도 있었고 뭐
3: 정민철
5: 이야기도 있었고 네. 한데 저는 정용기 의원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3: 네.
5: 뭐 그래서 뭐 당대표가 지명 못할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 최민희 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2030 청년 지지를 받겠느냐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대로 경선으로 했어야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이라는 데 포인트를 잡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의를 저버린 걸로 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 하자 그랬을 때 그거 하지 말자고 신청계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3: 네.
5: 그래서 그거 없앨 때 저희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지지를 받겠어요 라고 네.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3: 네.
5: 그렇게 해서 5번 자리를 이제 일반 선출직으로 해놓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지명직 중 한 자리를 선출로 하자. 이때까지 국민들이 한 달 동안 민주당 자기 밥그릇 싸움한다고 그렇게 지탄하고 솔직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봐요 저는. 진짜 정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근데 봐줬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은 일단. 근데 전당대회 끝났는데 또 한 자리 가지고 경선하면서 개파 대리전하고 이래봐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지금 대단히 안 좋다는 거를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3: 그 윤희석 대변인님, 네. 솔직히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지금 잘 나가는 패널이잖아요.
7: 그럼 이제 스타일도 바뀌었잖아요.
3: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7: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5: 아 예예. 예.
3: 그 댓글에도 막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7: 아 좋아 좋아.
3: 근데 솔직히 좀 네. 오늘은 재미가 없어요.
5: 그래요?
7: 아.
3: 아니 지도부를 이제 공격하고 비판을 해야 강수영 맛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대표 뭘 잘못했어요? 뭐 친청계 지금 최고위원들 잘못했죠? 이러니까
7: 제가 객관적으로 본 바는 그건 장수영 책임이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잘하면 안 된다고 경고 날렸는데 어떻게 잘해요?
3: 그런가요?
7: 네, 진행자가 너무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구나.
7: 제가 볼 때는
3: 그럼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5: 네.
3: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됐어요.
5: 네.
3: 친명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그냥 발표해 버렸어요. 네. 잘했다고 똑같이 하실 거예요?
5: 아니 근데 그분 제가 문제제기 한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명직에 그래요?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지명직을 했는데 너무 정말 어수토당토하는 사람을 했다. 그럼 최고위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합니까? 최고위에서 그래서 의결 난 반대합니다. 물론 다수결에서 밀릴 수 있겠지만 공론화가 되잖아요. 그럼 또 언론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패널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마치 사전 협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저 자꾸 이제 최고위 협의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합당논의밖에 없어요.
3: 네.
5: 그 중요한 합당논의도 최고위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 발표를 거의 뭐 직전에 알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명직은 일반적으로 당대표 권한이라고 인식하니까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삿바싸움 하는 걸 용도로 이거를 들고 나오신다는 게 그게 답답한다는 거죠.
3: 아니 근데 네. 이제 화합형 단합 뭐 통합 그런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네. 이거 그냥 인성 논의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5: 논의.
3: 네, 네.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논의하고 이런 사람 하려고 그래요. 좀 또 아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5: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청계 특히 최민희 최고가 하는 말씀은 네. 전용기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네. 경선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3: 네.
5: 결국 그 빌드업이잖아요 이게.
3: 김민석 대표도 네. 전당대회 전에는 네. 선출하고 경선하겠다고 했잖아요.
5: 그렇죠. 그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약속의 포인트 잡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네. 상황이 또 싸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쪼개진다고 지금 다들 그 분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또 개파 대리전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한 달 동안 신물이 나잖아요 솔직히.
3: 최민희 의원 뭐 원직도 사퇴하라고 그러신 강하게 그렇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5: 지금도 제가 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3: 아 그렇구나
5: 예, 참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김종일 기자님 네. 그 다른 당직 인선도 했잖아요.
6: 네.
3: 좀 기자분들 총평은 좀 어떤가요?
6: 저는 기자들이 특히 주목했던 분은 두 분이었어요. 네. 당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3: 최고 중요하죠.
6: 예, 제일 중요한 맞아요. 국간직 역할도 하고
3: 그럼요.
6: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고 또 정책위 의장의 그 권칠순 네. 의원을 임명했고 명했잖아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3: 뭐예요?
6: 두 분 다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3: 아 그러네요.
6: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많이 짚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묘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키를 쥐고 일정하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이제 의원들도 있었고 또 이 두 분이 다 개파색이었고 실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권칠승 의원 되게 놀랐던 게 본인이 아직까지 페이퍼를 쓰세요. 누구한테 안 맡기고
3: 그래서
6: 예, 두 분 다 이제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조율을 잘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라 이 당직이 나올 때까지 당직 인선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아, 김민석 지도부가 뭔가 통합형, 화합형, 실무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3: 네.
6: 사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명직 최고위원이 나오고 나서 우당탕탕으로 가고 있다. 예.
3: 윤희석 대변인, 네. 김민석 대표가 네. 어쨌든. 매불쇼와 경공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민주당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론을 민주당 TV를 통해서 한번 이끌어가보자 그런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7: 성공이 안 되겠죠.
3: 힘들겠죠.
7: 대한뉴스 아니에요?
3: 대한뉴스.
7: 그걸 누가 보겠어요?
3: 강수영 변호사가 나와서 또 진행도 하고
7: 그렇게 되면 그 오염되죠.
3: 오염돼요?
7: 강수영이라는 사람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3: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7: 그러니까
5: 그러세요.
7: 그런 그 발상을 왜 하냐 거기서부터 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당대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3: 네.
7: 매불쇼라고 하는 뭐 그렇죠. 언론 유사한
3: 네.
7: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다.
3: 상당히.
7: 의식한다는 건 뭐냐.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
3: 네.
7: 이거 놔두면 나한테 위협이다. 민주당이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 네.
7: 그 방법이 어떻게 대한뉴스냐.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겠나.
3: 네.
7: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직접 더 내보내겠어요. 가서 김어준의 논리를 깨는 게 맞는 거죠.
3: 그러네.
7: 그거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 절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당신 이제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든지
3: 네.
7: 저 절시키지 마세요. 라든지 지금 웃을 때입니까? 라든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대한뉴스 하나 새로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조회수가 어쨌네. 누가 왔으니 얼마 올랐네.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후원금 모였네. 그거는 전혀 문제가 글쎄요.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3: 김종일 기자님, 기자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6: 저도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처럼 기자들 대부분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3: 그렇겠죠.
6: 네, 왜냐하면 땡전 뉴스처럼 가령 맞아. 딱 하면 김윤석 대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뭐로 할 거고 네. 어딜 갈 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땡전 뉴스랑 과연 다를 것이냐라는 그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재밌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정당에서 하는 공식 플랫폼이 과연 재밌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죠, 사실.
7: 저희 당 얘가 있잖아요. 장 대표 어디 가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3: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7: 아니, 그거 아직 있죠.
3: 주유소 기억만 나네.
7: 주유소도 그 주유소. 기억나잖아요. 그 기름 늘려는 사람이 누구였고.
3: 어디에 뭐 당원?
7: 당원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맞아. 그런 거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3: 강 변호사님.
5: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걱정이에요. 델리 민주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럼 그 델리 민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들 다른 시간대 기존 하고 있는 게 뭐 조회수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는데 당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되고 자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3: 어렵죠.
5: 썸네일도 그렇게 막 후킹을 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아침에 이제 과거 1년 전만 해도 의제 설정을 딱 하면은 그 뒤로 쭉 모든 시사 방송들이 그 의제 설정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 삼고 진보 패널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이야기나 방향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융단 폭격 맞고 채팅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 부터 이렇게 관찰을 다 해보면은 다르게 얘기를 해도 칭송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욕만 먹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언론들이 많이 컸고요.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그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20만 30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쫙 하면 후원금 통장 바로 빡 차버리고 맞아요. 이거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대요.
3: 맞아요.
5: 엄청 큰 유혹이래요. 그렇죠. 1년 동안 해도 후원금이 안 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만들 수 없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 그 네.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이 의원이 이 얘기하면 눈을 질끔 감고 하,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의원이 김종일 TV, 윤석 TV 만들고 그걸로 조회수로 보좌진들 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좌진들이 아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헛된 데다가 우리의 그 아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겠구나라고 되게 우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TV도 일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7: 저는 또 하나 눈여겨본 건 그 네.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신인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뭐 말은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지시죠.
3: 네.
7: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이 대단히 한 80년대스럽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가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주당 TV 만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부터 민주당 TV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나는 민주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는 데서 아주 경어를 쓰면서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하자. 그때 웃기잖아요.
3: 청와대에서도 막 내부에 있는 참모들 비서실장, 막 정책실장 청와대 TV에 막 출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6: 그렇죠.
3: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뉴스 명단에 나왔다. 이거는 조회수 폭발할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3: 그렇죠.
5: 그러니까요.
3: 근데 참.
5: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제 설정도 참 중요한데 정보 독점인 것 같아요. 네. 김어준 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문재인 정부 때 막 예측을 해. 막 추론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저 말이 되냐 그랬는데 막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추정컨대는 문재인 정부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청와대 내부 정보들이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우와 여기 진짜 예지력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큰 거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고 아예 공적으로 전파를 하자. 네. 민주당 채널로. 이건 괜찮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재미만 있으면 돼. 하여튼 재미만. 네. 재미가 없으면.
3: 강수영 변호사한테 섭외 전화 바로 갈 것 같은데.
5: 연락주세요.
3: 네. 또 아침에 또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6: 네?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제가 실제로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 네.
6: 김민석 대표가 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국민 앞에 이제 인사를 공손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민주당의 많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방 이제 보좌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토론회나 뭔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 대표 약간 올드한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히 공복으로서 필요한 자세죠.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이제 그거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다음에 국민들 보기에 그게 이제 저 마음에 전혀 그렇죠. 불편함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90도로 넘는 사진을 봤을 때 국민들이 받는 그 느낌 인상이 과연 어떨까?
3: 차렷 경례 이거잖아요, 우리.
6: 그런 느낌이죠.
7: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민주당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일동 기립 네. 뭐 일동 경례 뭐 이런 일동이랑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로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이런 그럼 누가 거기서 아 저는 됐어요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3: 네.
7: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머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이 너 다 시켜 난 짜장 뭐 이거잖아요.
3: 네.
7: 이게 참 단어가 그런데 아침에 꼰대예요. 꼰대 알겠어. 그렇게 따지면
3: 김종일 기자님 네. 정청래 전 대표 뭐 한대요 이제?
6: 이제
3: 막 그때 청와대 가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사 우사 막 이렇게 하고
6: 네.
3: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악수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막 돌리더라고.
6: 그런데 표정은 안 좋았죠.
3: 안 좋았어요, 되게. 네.
6: 아니 사실 선거 지고 나면 네.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3: 본인들이 이기는 줄 알았대요, 근데?
6: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 호남 경선 결과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예, 좀 분명히 있었죠.
3: 그게 뭐 한대요, 그러면 이제?
6: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3: 네, 정청래 TV 하고 또 겸공 출연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6: 네.
3: 그렇죠. 강수영 변호사님 이번 전당대회를 쭉 이제 반출을 해봤을 때
5: 네.
3: 가장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구나 좀 충격적으로 예상외로 나왔던 부분
5: 네.
3: 뭐예요?
5: 그 뭐 아무래도 뭐 요런 거라든가
3: 그냥 무조건 그냥 틈만 나면은 정청래 대표 공격하는
5: 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 얼코
5: 에, 얼굴에 벌콕이 제일 충격적이었죠.
3: 그랬어요?
5: 이게 충격 그렇잖아요. 너무나 경악스러웠고 그건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최민희 최고의 여러 가지 언행들 그 카메라 가리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는데 그래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은 마지막 여론조사 최고위원
3: 그러니까.
5: 결과 보고 1위 이성윤 보고 뭐야 이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3: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5: 네. 여론조사에서 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약간 근소하게 이길 수도 있다고 봤어요. 저는.
3: 네.
5: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를 많이 표집을 하면
3: 네.
5: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순서가 1위가 이성윤 후보라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안 나오던 흐름이니까.
3: 1, 2, 3등이 다 친천 게 아니에요?
5: 그렇죠. 네, 그것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1등이 이성윤 후보라는 건 완전히 흐름이 거꾸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려줘야 돼. 이
3: 그거네.
5: 짝짓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흐름이 같아져 버리니까 4천 샘플짜리 전국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그 작전하고 똑같아지 작전이래 짝짓기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지?
3: 네.
5: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7: 네.
3: 가장 놀란 포인트.
7: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민희 의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3: 예.
7: 전당대회장이고 그래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 득표에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본인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7: 그런데 우리가
3: 네.
7: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6위 한 분하고 1위 한 분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4%포인트가 안 납니다. 김용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의 사이가. 그러면 5명을 뽑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0% 나와야 되는 건데 6분 나왔으니까 그러면 16.7% 나온다고 치면 16.7%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 2명밖에 안 돼요. 3위도 그렇게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줄 서서 가는 건데 제가 놀란 건
3: 네.
7: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정도면 한 25% 정도 나오고 이런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차등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분들이 나와서 최고위원을 가지고 달리고 있고 당대표는 그냥 다 운동권에 60년대생 네. 들로 나온다. 네. 이 구조를 민주당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민주당 세대교체 잘 되는 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3: 그러네요.
7: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봤어요.
3: 네, 김종일 기자님. 네. 기자분 입장에서는 A4 용지 이거 종틀막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하더라?
5: 카틀막.
3: 카틀막. 네.
6: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 부분 정말. 그리고 그
3: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6: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작게는 하지만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대형 스피커에 어떤 높게 달린 대형 스피커 어떤 분이 매달려 계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사실 되게 큰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3: 있어요.
6: 위험천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총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안전사고의 빌미를 줬다라는 거 그런 게 통제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을 출입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3: 네.
6: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수선하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쌍김의 충격이었어요.
3: 뭔 말일까요?
6: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신승했고
3: 네.
6: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왼팔이라고 얘기되는 김용 후보가 네. 결국 탈락했잖아요.
3: 맞아요.
6: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두 분은 특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역 다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호남이라는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3: 그러니까요.
6: 그런데도 김용 후보가 탈락했잖아요.
3: 네.
6: 전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계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네.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3: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잘못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한 거?
5: 아, 제청 자체 행위보다 늦게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3: 네.
5: 손봉기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뭐 대구에 계신 분이고 제가 법정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대구에 있는 법조인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대구 분들이니까 손봉기 원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예전부터. 그런데 모양새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3: 안 돼요.
5: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을 늦게 그리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국회에서 또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면서 또 엄청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끄럽게 이슈화시키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에 이용호 대법원장 시절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서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건 본인 소신 있으면 그냥 협의 없이 제청을 일찍 해버리지. 왜 이때까지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가지고 하느냐.
3: 늦게 한 게 문제다?
5: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태학 대법관이 어쨌든 선관위 업무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관 한 사람당 맡아야 될 사건들이 수천 건인데 3천 건을 1년에 쳐내야 되는데 소부 구성을 하는데도 한 명이 비고 뭐 여러 가지로 할 때 대법관 한 명이 가지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싫어. 그 사람 막아야 돼. 저는 이런 심리로 보입니다. 김민기 부장판사. 뭐 예전에 뭐 김만배 씨 무죄 판결하는데도 재판부에 이름이 있었고 뭐 드루킹도 관련이 있었고 이러니까 아우 나 싫어. 그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그게 글쎄요.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대법원의 수장인 건 제가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양보를 누군가를 한다면 대법원장이 저는 한수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하니까 탄핵의 주요 골자 그거였거든요. 늦게 제청한다. 직무유기다. 헌법과
3: 그거 했더니 직권 4명이 더 뭐.
5: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전화해서 그 후보자들을 사퇴할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3: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 강수영 변호사님하고 저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대법원장이 양보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깜놀했습니다. 왜 양보해야 되죠?
3: 이거 바뀌었어 지금.
7: 왜 양보해야 되죠?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에게 둘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과 선출된 사람이 의견이 맞설 때는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될 경우에 선출된 사람의 의견이 더 높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5: 아니, 그렇다면 보다도요.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제청해버리면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면
7: 그럼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 거죠. 그럼 국회 네. 동의 과정에서 또 어떤 네. 판단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자 이렇게 해서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에 붙여서 동의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제도에서는. 그게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는 떠나서.
3: 그렇지. 그건 나중 문제고.
7: 근데 2단계에서 자 늦게 제청한 게 문제다? 그거는 우리가 속사정을 몰라요. 대법원장도 당연히 제청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껄끄러운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방기했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법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블랙박스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그럼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삐걱대고 있다. 직권 1년이 지났는데 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율이 60을 넘고 막 70 가까이 간다 했었는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국민들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이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정치적 미숙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어디 선출직한테 임명직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또는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논리와 전혀 반대예요.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고자 찾아 들어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에 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3: 그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고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이에 우위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6: 그렇죠.
3: 김준일 기자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 사태.
6: 요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여권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감지되는
3: 뭐예요?
6: 게 청와대에서는 네.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가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지금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낼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3: 제가 아까 인터뷰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6: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이제 개파색이 옅은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한테 전화 취재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3: 왜요?
6: 방금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위기예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고위에서 다시 명청 갈등이 팀 정청래랑 김민석 대표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밖에랑 싸우는 게 나쁘지 않다. 우리 어차피 지금 사법개혁하려고 했고 마침 우리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우리한테 빌미를 줬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해요? 어떤 전략회의 했어요? 아, 키워드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면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들이랑. 그런데 조희대가 이번에 탑 가는 거지. 그러면 명청 갈등이 빠지잖아요. 지지율 기사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아니라 밖에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나쁜가 이게?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요.
3: 아, 그래요? 네. 집권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 상황이
6: 정무적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3: 그러한 정치적인 네.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광고 듣고 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민주당 징계 윤리위
6: 국민의힘
3: 아 국민의힘 죄송해요. 제가 이게 방송 안 하다 와가지고 감이 떨어져가지고
7: 깜짝 놀랐네.
3: 윤희석 대변인님 좀 각오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8: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3: 유튜브 댓글에 장성철로 빠져도 되겠다. 강수영이 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5: 그러지 마요. 피디님,
3: 이분 저기 접근 차단 중이세요. 왜 그래. 강수영 변호사님.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재청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하는 대처하는 예. 대법원의 잘못된 행동들은 헌법과 예.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5: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탄핵을 추진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일단 직무정지는 한 6개월 정도 시킬 수 있잖아요.
5: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뒤에 그럼 탄핵 기각되면 그 후폭풍은 또 민주당이 오롯이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주장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때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마향가지 아니냐 구도가. 왜 그걸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막거나 뭐 회의를 왜 또 열고 그래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날림으로 파기환송 선거에 개입했다 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것과 법정에서 입증해가지고 인용을 받아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말은 시원하게 다 할 수 있어요. 탄핵 가자 왜 안 하는 거야 말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하면 저 또 반개혁 세력 이게 저는 너무 네. 민주당을 병들게 하는 거다. 냉정하게 정치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예,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
3: 또 오늘 이 발언으로 또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요. 예,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조희대 씨 그만둬 이런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가요?
7: 듣는 분들이 귀를 닫죠. 대법원장한테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영교 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논리가 있더라고요.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안 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에서 다 밝혀지더라.
3: 네.
7: 그러니까 선제 탄핵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안타깝죠.
3: 네.
7: 그분의 논리는 똑같은데 맨날 틀리니까요.
3: 김종인 기자님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 이거 탄핵을 진행시킬까요?
6: 저는 보세요? 그럴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역시나 그 다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3: 네.
6: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3: 네.
6: 그때 엄청 안 좋은 프레임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헌재 인용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3: 네. 저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뭐 저기 가족들을 네. 풀었어요.
5: 왜요 왜요 왜요?
3: 강수영이 잘한다. 장성철 필요 없다. 계속 올라오잖아. 수상한데.
5: 그러지 마요.
7: 자르지 말면 안 돼요.
3: 그러지 말라고 지금 또 지침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동원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윤리위에서 네. 비당권파 4인 징계 결론 내렸어요.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이 분들은 이 징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다음번 총선 출마 못합니다.
7: 그렇게 봐야죠.
3: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7: 결국 했네요 윤리위가. 네.
3: 놀라셨어요?
7: 아니 뭐
3: 할 거라고 예상했죠.
7: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또 받으면 놀래잖아요.
3: 네.
7: 그런 딱 심정이고
3: 네.
7: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장동혁 지도부한테 도움이 되느냐 차원을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 거는 당내 반장 세력을 더 넓히는 결과밖에 네. 되지 않고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상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단계 더 나간 게 당협위원장 전원 일괄 사퇴 후 재신임을 당원회에 산다.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일괄 사퇴는 해봤어요.
3: 네.
7: 뭐 선거 전 말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뭐 의원들한테 반발을 사겠느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권을 잡은 측의 어떤 당내의 권력의 공고함 그것과 쓸 수 있는 권한의 크기의 비례성 이걸 감안할 때 너무 과하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친한계 의원분들이나 당내에 다른 분들하고도 좀 친하시잖아요. 의원분들 좀 친한계 분들은 특히
7: 뭐 좀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쌓이면 좀 아파요. 예를 들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징계 결과 보고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 선고하면서 공포정치 자행하는 거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징계 맞은 네 분 더하기 또 당내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 등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제 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더 세게. 이걸 장도혁 지도부가 내가 당대표인데 뭐 누가 끌어내려 하는 자세로 계속 간다면
3: 네.
7: 결국은 충돌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꼭
3: 의원,
7: 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싸운다 이거보다도 앞으로를 예견하게 하잖아요. 이 지도부는 통제가 안 되네. 그러면 아무리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서 비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론을 살피면서 정치하는 분이 어느 선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7: 그 움직임이 뭘로 그럼 가셔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3: 네.
7: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3: 네. 네. 김종일 기자님, 네. 기자분들 좀 분위기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6: 일단 이거
3: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건가요?
6: 네, 일단은 제명은 또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실제로 나오니까 와 진짜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대다수고 현장에 있는 말진 기자들이 이제 늦게까지 현장에 있잖아요. 네. 그럼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게 과연 장도혁 대표한테 이진숙 지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각종 논란으로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경중이 맞나 지금 이게 저울이 네. 딱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요 팀장한테. 네. 일단 요게 있고 근데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도혁 대표는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3: 계산?
6: 예,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윤리위 이제 징계 정치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강과 질서를 세우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광특위를 해서 이제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한테 가만 있어 시한말로 대들지 마
3: 그러니까
6: 네, 가만 있어 이렇게 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그거에 대한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3: 네.
6: 지금 여권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임기 채우고 연임까지 간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착착착 계산을 통해서 하고 있어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3: 그 룰도 다음번에 그냥 당원 100% 선출로 당대표 등 최고위원들 선출한다. 그렇게 그냥 네.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이 상임전국이 다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창동현 대표의 연임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6: 네. 그래서 실제로
3: 장동현 대표에게 좀 사람들이 모인다 막 이러한 기사도 좀 봤거든요.
6: 이번에 그 올공 시위에 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것도 해석이 달랐는데 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장동현 대표 포함해서 20명이 갔다. 지금까지 장동현 대표가 올공 갈 때 아무도 안 갔으니까 109명 중에 20명이나 갔으니까 많이 갔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총동원 내령은 내렸는데 저거밖에 안 갔잖아. 여전히 반장 세력이 넓고 또 원내지도부 정점식 원내대표랑 원내지도부는 아예 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색깔 생각과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당내에서 기묘한 상황이에요.
3: 네.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3: 법조인으로서 네. 윤리위가 또 뭐 저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5: 그렇습니다.
3: 대한 징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했습니까? 아니면 좀 감정이 들어가 있나?
5: 저는요. 이거 이 징계 때문에 네. 장도혁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3: 오, 무슨 의미예요?
5: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때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논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게 선례에 비추어서 너무 과하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안이라서 SNS에 아동의 사진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비슷한 명예훼손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이거 1년은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0: 뭐 예를 들면 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이게 확정이 그대로 돼버리면 친한계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대부분 징계 대상이 돼버려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응원했잖아요. 지원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지하고 뭐 SNS에 응원하고 이 정도만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다 총선 못 나가야 돼요. 친한계 분들은. 그럼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 살림이 아닌데 냉장고에 지금 반찬도 몇 개 없는데 다 빼고 뭐 밥만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총선에서 뭐좀 물색소 줘도 돼. 영남패 것만 우리가 가져가면 상관없어. 이 고질적인 국민의힘의 그 한계를 또 노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1: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0: 네.
1: 있잖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0: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그게.
1: 그렇죠.
0: 예.
1: 이것이 장동현 대표 체제를 더 위기로 몰고 갈수 있다라고 보세요?
0: 그렇죠. 그게 그런 식으로
1: 아니면
0: 당원
1: 오히려 더
0: 아,
1: 나한테 잘
0: 국민의힘을
1: 보이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0: 그치. 그러니까 제가 조롱처럼 얘기했던 게 권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를 가볍게 받으려면 유일한 길 하나가 올림픽공원 가셔라.
1: 아우.
0: 가가지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장동 형이 옳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지금
1: 와우.
0: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제가 조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근데 당협위원장 뭐 하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원들이 뽑는 걸로 하자. 다 그냥 물갈이 해버리고 싹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자. 그게 당원 중심주의다. 말은 그럴듯한데 본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괜찮아. 영남에서 패권이 우리 국민의힘의 코어야. 뼈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대선을 보니까 장동현 대표가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되는 데까지 장애물이 되는 건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까지 가는 길만 열면 돼. 라는 극단의 자기 정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이러한
0: 네.
1: 분위기 속에서 정정실 원내대표가 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영세 의원도 계속 그만둬라 이러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좀 움직이고, 당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2: 있어야죠.
1: 있어야 돼요?
2: 만약에 이 상태로 굳어져서 당권파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면
1: 네.
2: 당 존속에 대한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공직선거를 향해 가는 건데요. 이러한 정치 방향이 공직선거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1: 영남권 의원들이 나 진짜 잘 보여가지고
2: 자,
1: 그냥 아유.
2: 영남권도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1: 아, TK,
2: 호남은
1: TK.
2: 전남북, 전남 광주와 전북을 구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영남권으로 툭 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의석수가 25개예요. 12개, 13개. 거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울경만 해도
1: 부울경은
2: 달라요.
1: 다르다.
2: 부울경만 해도 정말 다르고 이번에 6.3 재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서 보여줬잖아요.
1: 그렇죠.
2: 장동영 노선은 그쪽에서 오래 활동하던 전직 의원을 내세우고도 15% 얻었어요. 전혀 연고 없는 한동훈은 43%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1: 깨달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2: 그러니까 못 깨달아서 이렇게 쭉더 과하게 가는 것이 선을 넘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봉합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중진 의원들조차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눈치 보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시던 분들조차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선이
1: 선을
2: 있는데
1: 넘었다.
2: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저 김준일 기자님,
2: 네.
1: 그 오세훈 시장 2심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2: 네.
1: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상황들?
3: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당연하게 2심에서는 뒤집힐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불쾌함까지 느껴지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에서 지금 가장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4월 혹은 10월에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붙이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1: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그래요?
3: 예, 예를 들어서
1: 물밑에서?
3: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거론되는 분이랑 지금 민주당이랑 누굴 붙이면 우리가 선전할까 이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1: 민주당은 좀 누가
3: 지금 민주당의 그간에 이제
1: 욕심을
3: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1: 결국엔
3: 취재한
1: 강훈식
3: 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접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 장관으로
3: 있고
1: 가려고 하나요? 뭐 자꾸 오르내리던데.
3: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강훈식 비서실장 착출설이 제일 많이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고 봐요? 있고 네. 또 기존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공식대를 보면 조수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다 밖에서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박용만 회장 카드도 얘기하시는
1: 또 박용만이에요?
3: 또 박용만이지만

0: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아유 그냥 아이템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역시 다이나믹한 코리아였다. 뭐 끊임없이 생겨나네요 아이템이. 오늘 김정일 기자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강소연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3부 시작합니다.
5: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4: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7: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6: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7: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6: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8: 네.
7: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6: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4: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 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2: 이제 재청 후보 발의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9: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재청을 미룬 것부터가 재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8: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9: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1: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강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10: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12: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13: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준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0: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10: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4: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 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4: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16: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4: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17: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삐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PDK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 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 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이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피디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의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에 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 봐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수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자문을 또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 사상, 랍비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1: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르케이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한 절이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한 절이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피리케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간증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책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주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친구 정말 좋다, 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욥 봤어? 이렇게 마귀에게 너욥 봤어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정말 제 마음에도 참 찔리고 저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계속해서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하 알로데카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제 각 지파들 있죠. 각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몇 명? 12지파 12자손이에요 레위가 빠진 12자손입니다 어떻게 레위가 빠졌는데 12이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 12지파가 뭐를 가지고 와요? 헌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쟁반에 은대접에 금수저에 뭐 염소에 순양에 일년된 양 일년된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갖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지파가 나왔네요.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다가 나왔지? 동쪽부터예요. 진영을 볼 때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 동남서북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은 남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서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고 북쪽의 대표는 단이에요. 그 순서로 지금 헌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려드렸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7장 89절 그 부분이에요. 자 읽을게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서 열두 자손들이 쫙 헌물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은쟁반이 몇 개고 대접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금수저가 몇 개가 있고 뭐 그거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또 쭉 훑어요. 훑어놓고 마지막 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지성소.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 해 놓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맞아요.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언궤가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 그거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건 또 뭐예요? 시은좌 은혜좌. 네.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조건도 있어요. 드릴 거 다 드린 후에 또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러 들어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것이 오네. 요 딸내미가 오네. 요 아들내미가 오네. 어서 와라.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 8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뭐였어요? 베하 알로테카. 베하 알로테카. 원어가 올라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번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올려 드리는 거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사역동사라고 얘기해요. 희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 설교 좀 하시죠. 이거는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것. 오늘 베하 로테카에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우리 볼게요.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신의 산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단락, 자, 36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뜨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시작이 됐다 이 소리예요. 10장 11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가.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멈췄어. 거기에 예, 멈춰서 천막을 쳐야 돼요. 네. 성막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진을 해. 그 이튿날 갑자기 또 딱 움직여. 아이고, 애써서 쳤는데 이거 또 움직여야 돼. 또 막 거덕. 그리고 가. 어유, 이거 대충 쳐야지 또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 움직여. 내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1절까지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헤매고 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22장 2절 그 부분이 발락이 22장부터 발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2장까지 왔을 때 그 전에 코라흐가 있었죠. 방황하잖아요. 코라흐가 뭐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 저기 바람 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죽어요. 13장부터 그러면 우리 뭐죠? 베알로테카 다음이 뭐예요? 실라울레카. 실라울레카 뜻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맞아요. 결과 이렇게 보고 결과가 아니요. 그때부터 하루가 1년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2장에 갔을 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만 방황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뭐까지 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그걸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그러니까 38년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년 남겨놓고 모압평지까지 갔어요. 모압평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26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예요. 26장. 자, 지금 여기 모압평지 여기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뭐 땅 갈라져 죽고 뭐 전염병 와서 죽고 뭐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압평지까지 온 요 상태. 발라크가요. 발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발라크 토라포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구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이야기가 전환점이 있어서 이거를 세 달락까지 가버렸습니다. 8장에서 보면 성막 등잔대 메노라가 나와요. 메노라와 레위인. 이제 7장에서 12자손 12지파가 헌물을 드렸죠. 그러면 레위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네, 레위는 레위지파요. 레위지파는 그 12지파의 그 장자의 대신으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하면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리고 여행을 멀리 여행을 가서 못 지켰을 때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스안월 14일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아니 안 돼. 내년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름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나오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이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우리 쇼파르 있죠? 쇼파르가 아니에요. 은나팔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분다? 제사장만 불어요. 그러면 쇼파르는요? 쇼파르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은나팔은요, 우리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래요. 이 어디야? 이동할 때 그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로 부악 불어. 천천히 아주 크지만 고요하게

움직여. 여기부터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분다. 쇼파르는 전체가 아무나 불수 있는 사람, 불고 싶은 사람 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출발을 했어요. 11장 돌아다니면서 뭐, 저기 부추도 없어, 뭐 오이도 없어, 뭐 고기도 못 먹어. 막 이제 그동안 뭘 먹게 했죠? 만나, 그쵸? 처음에 만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안 주시는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지 않은 건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이게 원망이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빨에 끼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저를 되게 칠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해요, 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또 형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막내 동생에게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질투, 시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이 고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중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암이 되지 않고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시내산 출발하는 이 장면들부터 이게 전해요. 자, 우리 레위를 볼게요. 8장.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저기 5절, 6절부터. 네, 이걸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그들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은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그다음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비교하려고 올렸던 거고요. 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주보 맨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특히 좋아하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다. 자, 우리 지금 레위 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왜요? 레위인의 거룩함,
정결을

0: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선택된 세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길 원한다면 뭘 해야지 된다? 자, 다시 우리 8장 6절부터 갈게요. 8장 6절. 자, 정결하게 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그들을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리래요. 뿌리래.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을 뿌려요. 그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확 밀어버려요. 왜 밀까요? 왜 밀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원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제가요, 되게 급하거든요. 그거 버리라고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집 계속 부리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그냥 머리만 미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부터 너의 손으로 습관되어진 것, 너의 발, 네가 네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요. 여기 의복이라는 옷이잖아요. 네가 추구했던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명품, 하고자 해왔던 너의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말씀으로 매일같이 뿌려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흡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고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에 네가 추구해왔던 의복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버리라고요. 오물이 묻었거든요. 빠르라고요. 그리고 네,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8절이었지만 그 다음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막 이제 아까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불어가지고요.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해요. 안수해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번제 안수. 전가예요, 그죠? 죄의 전가거든요. 누가 죄의 전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온 열방에 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요, 내가 전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 받아서 내가 그냥 완전 죗덩어리가 됐어요. 그거 가만히 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죠! 그거예요. 내가 전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오늘 아까 매노라 부분 안 했는데, 매노라가 무엇을 비춰요? 말씀을 비춰요. 떡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에서 비춰진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슈아로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들고 가요? 분향단으로 간다고요. 분향단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아우,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거를 분향단 기도로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지 분향단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들고 대속함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부분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을 봤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요제거든요.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자, 흔드는 요제. 자, 요거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들. 왜 요제로 드려질까요? 네.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드는, 흔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어요. 거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죠? 이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제물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요제로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베알로테카, 등불을 켤 때예요. 등불을 켜서 올려드리는 자.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1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는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그죠? 날아가고 싶은데 서 있어. 왜?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잡아당겨요, 그죠? 땅의 세상에서는 잡아당겨요. 하나님은요? 올라오라 해요. 하나님은 올라오라 해요.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 그리고 올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기도, 이스라엘과 열방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지팡이 믿음의 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왕 앞에 왕후 에스더가 몸단장을 하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 5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엄격한 어떻게 보면 살벌한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어전은 누구도 먼저 외부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 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는 것이 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경호 신변상에 이러한 것들이 조항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을 때 요청했을 때만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스더 왕비가 지금 3일간의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졌겠죠. 또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공포 죽음이 온몸을 휘감는 상황이니까 되게 스트레스풀 했겠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안뜰로 발걸음을 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았는데 예, 그 손에 이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금홀이라고 하잖아요. 규, 금홀, 예, 쉐비트라고 합니다. 쉐비트, 그걸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왕의 금홀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금홀, 지팡이, 조그만 지팡이죠. 예, 왕의 절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스더 왕비가 문 안쪽에서 왕을 대면했을 때 왕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왕비의 인생, 왕비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구원이든지 아니면 처형이든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겠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긴박한 찰나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세상 권력자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 권력자의 마음조차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등장이 단순하게 그냥 한 여인으로서 왕비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세상에 왕의 보좌에 어전에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쉐비트 금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가 대응하는 그 모습을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팡이죠. 그냥 간단한 지팡이 막대기인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 왕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누군가를 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잖아요. 왕이 그 금호를 작은 막대기를 내밀 때에 그것은 생명과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밀어지지 않고 왕이 다른 곳을 쳐다본다든가 금홀이 다른 표현을 할 때는 그 생명은 이제 처형,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금호를 에스더 왕비에게 내밀게 되는. 그래서 이 쉐비트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상징하고 생명과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시편의 23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금홀은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세상 권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미슈테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테, 이거는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연회, 잔치, 축하의 자리.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기뻐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아하게 우리말로 격조와 품위가 있게 왕을 자신의 처소로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미슈테는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여유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내가 안 죽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 이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예정된 일을 초대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숨겨놓는 고도의 영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잔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잔치가 대부분은 탐욕을 위한 거잖아요. 쾌락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기 위한 예배 처소와도 같은, 성전과도 같은 고난을 잔치로 바꾸는, 그게 바로 에스더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순간의 상황이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면 이와 같이 구원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 가정 앞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수많은 금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또 신앙에 관련된 문제,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갈등,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묵상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가져라, 미슈테, 잔치를 베풀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결단한 사람 앞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맡겼는데 뭐가 불안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을 삼키지 못하게 영적 승리의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긴장도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으십시오. 우리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앞에 앉혀두고 배우자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이슈화하고 공론화시켜서 기도의 제목으로 작성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쉐비트, 구원의 금홀, 구원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초청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될 때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정을 덮치려 하거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꼭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통로다. 주께서 내 삶의 잔치를 주관하신다. 세상의 어떤 금홀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그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의 앞길에도, 영적인 갈급함에도 주의 자비로운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시스템에 주는 절벽과도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을 잔치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의 구원을 증명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영적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죄인이요, 또 그 조상들도 또 죄인이요,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게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입고 또 그 옷은 흰 옷인데 그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좋은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셔서 비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이 죽이고 강한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이요.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지금 나쁜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 사함을 얻어라.

0: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간음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만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낳은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연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해지니까 그 정보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경찰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곳에 같이 동일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선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면 경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범죄 조직원으로 동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그 이 호수의 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 두 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해요. 30미터가 되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는 상황, 배도 고픈 상황, 모든 것이 귀찮아서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굳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추구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아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깊은 데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목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을 해야 됐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어부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한 가지 정말 결단할 것이 있다.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업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 말, 내가 정말 주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때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3: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 누가가,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대의 그 정치인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즉 예수님의 출생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복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친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성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예언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성도의 기도는 주님 저런 뜻이 아닐 겁니다. 성도가 잘 몰라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뜻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의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출발하여서 또 우간다로 가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다 그 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처럼 지금 이 땅을 걷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그 현존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때는 믿겨졌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셨는고 하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시험을 한번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갇히고 매를 맞고 투옥됐다가 다시 또 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정치가들이 바울에게서, 왜 바울에게서 그 뇌물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고 현재 갇히기 전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었다가 다시 재판정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때의 대마를 비롯한 모든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바울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여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언제요?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동역자들이 한때는 뭐 주님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뭐 나도 선생님을 위하여서 사도를 위하여서 나도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이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셔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신 그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에게서 돌리면은 그때부터 생기는 그 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거만함이 들어와요.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는 이만 하면은 됐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내용, 예,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서 잘되든 못되든 힘이 들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감옥에도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폭풍이는 그 바다의 가운데에서 죄수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어떤 때는 친히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를 강건하게 하셨던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백마,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분적으로 세상이 지금 교회가 후퇴하는 것 같고 뭐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예, 줄어드는 것 같고 문을 닫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한 예, 독재가 판을 치고 인간의 목숨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근거리에서 그냥 직접 사격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후퇴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마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와 그의 그 사촌지간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나도 데리고 가시오. 나도 가겠소.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어부의 삶으로 죽을 수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고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돼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이 세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온 세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 하늘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해서 될 것이 있고 부인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무것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에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일부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구름을 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름층 위쪽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예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부끄러운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여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경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 궤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성전 궤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그때에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냥을 집어넣는 그때의 그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이중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는요, 다 헛되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천사가 날마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허튼 말로 그냥 뭐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I'm coming soon. 할렐루야. I'm coming soon. Jesus is coming soon.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뭐 다른 거 뭐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 곧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의 다른 방법,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간적인 무엇을 동원하여서 그 지금 처한 상황을 괴로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병만 더 높아지게 만듭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그 필요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1: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2: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3: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2: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 실종자의 가족이 최근 다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고 A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의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5: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인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7: 센터에 비자금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6: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전국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9: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8: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0: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8: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 대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11: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8: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농래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 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13: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12: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14: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2: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이 집권 여당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16: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15: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후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17: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15: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17: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15: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후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최근 부동산이나 증시 등의 여당의 악재 이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며 대안정당으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8: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장관을 향해서 기어서 다니란 이 대통령의 농담 섞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19: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18: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미국
20: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18: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격인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다시 뽑아보려는 시도엔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며 쪼개진 내부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1: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18: 이제 중진들로 무게추가 옮겨간 장동혁 대표 퇴진 충돌은 어느새 공개 말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2: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3: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틀림없이 필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18: 당 지도부에선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이른바 개혁 시도를 막으며 내용이 불거진 거란 불만도 감지됩니다. 다만 징계의 타당성이나 정책 추진 방향을 떠나 장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외연 확장 동력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43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진도는 4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현재까지 모두 2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인데 최근 이 지역에는 규모 2점대의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를 맞았지만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태풍 소식까지 들려와서 걱정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 네.
0: 네. 일단 지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발생 근처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3.1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2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지금 8월인데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이번 3.1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치 않은 지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올해 발생한 게 44차례인데 그중에 3.0이 이제 네 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 저기 칠레 이런 쪽처럼 판과 판 사이에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데 그래서 지진이 그 나라들처럼 그렇게 자주 또 강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내부에도

0: 그런 그 땅속에 응력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해소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땅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곧큰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늘 발생하는 수준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그래도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진동이 느껴질 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지진동을 느꼈을 때 대처 요령을 좀 알려주시죠.
0: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건 인간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1: 네.
0: 자, 그 내진 설계, 건물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신속히 대피하는 요령, 금방 말씀했듯이 하셨듯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는 요령.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 추가로 다시 또더본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땅이 갈라지고 이 정도의 지진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1: 네.
0: 흔들림이 있을 때 2차 피해, 뭐가 무너져서 떨어져서 그런 2차 피해가 없도록 식탁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대피가 필요합니다.
1: 네, 만약에 건물 안에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책상 밑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0: 그렇습니다.
1: 것
0: 왜냐하면
1: 같아요.
0: 뭐가 떨어져서 이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습니다.
2: 네. 그런데 몇년 전에 뭐 경주 그리고 포항 지역에서 꽤나 규모가 컸던 지진의 기억도 있고, 뭐 말씀대로 3.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을 감지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거든요. 지진을 탐지하는 기계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더 많이 과거보다 관측이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추이가 똑같습니다. 전그그 환태평양대 그 지진대도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원인을 미국 지질연구소 USGS도 지진 장비가 좋아져서 그렇다.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 다음에 7.0 이상의 그런 비교적 강진이 발생하는 건 어떤 자연적인 변화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그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금방 큰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제가 그거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는 늘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판에서 판 사이 벗어나 있어서 그나마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는 아까 말한 내진 설계와 사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0: 네.
1: 평가이신데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말씀하셨던 그 불의 고리 주변의 지진
0: 네.
1: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새벽에도 일본 지바현 주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이어서 최근 페루까지 중남미 지역에서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0: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 지진 강, 그 어떤 횟수의 빈번함, 그런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런 그 아까 언급한 그런 지역들이 그것 때문에 곧 어디에선가 큰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 지질연구소의 아까 말씀처럼 그런 탐지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냥 자연의 한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진 관계 당국들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0: 분명한 건 지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요. 그러한 면에서의 인간의 한계들이 이 땅이 갈라졌을 때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큰 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2: 네.
1: 일각에서는 그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그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자주
1: 네.
0: 발생한다라고는 과학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는다거나 땅이 녹아서 또는 지하수의 변화가 생겨서 지하수가 누르는 어떤 지면의 하중 또는 이런 그 빙하가 땅 속에 얼어있던 게 이제 녹아되거나 이래서 지각에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원인들 아까 땅이 이제 뭐 녹는다거나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하중의 변화 때문에 약간의 연관은 있지만 다 기후 변화와 지진과 이런 연관을 지어서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예. 뭐 지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무엇보다 안전 요령, 대피요령을 네.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날씨 이야기로 네.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처서, 절기상 처서고 원래 처서 지나면 무더위가 좀 시원하게 사라진다고 네. 해서 뭐 처서 마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0: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과거보다 따뜻해졌거든요. 우리말에 그 처서엔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러니까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그 정도 공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 처서에도 더웠고 네. 올해 처서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폭염증 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런 처서에 관련되는 그런 말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처서쯤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광복절이라는 그 국경일이 지나면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어떤 그 선선함을 느낄 수가 없는 네. 그런 날씨 변화인데 한정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나의 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인데 더위가 빨리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그러니까 여름의 폭이 더 늘어난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 정도로 늘었는데 올해도 9월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 네, 이런 더위의 양상이 이제 정말 뉴 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어젯밤에도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 네. 계속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시기가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0: 지구 온난화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 안에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마치 비닐을 쳐놓은 것처럼 비닐하우스처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100이면 100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이 돌았는데 99만 내보내고 1%는 가둬두는 역할을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 그러기 때문에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그 영향으로 대기 중으로 많은 수증기가 방출이 되고 이 수증기들이 어딘가는 폭염, 어딘가는 가뭄, 어딘가에는 폭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래도 뭐 8월 초에 막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던 그런 좀 극한 더위는 이제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언제쯤이면 폭염과 열대야 없는 날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 1년 중 가장 더운 극한 그 혹서기가 이제 8월 2일 우리 그 경남에서 42.5도, 서울은 8월 8일 38도가 올 여름 가장 높았는데 그런 값을 다시 나타내진 않을 겁니다.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극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는 과정인데
2: 네.
0: 그런데 금방 식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을 꽉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처서 지나면 대개 과거에는 누그러졌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 이게 9월까지 가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0월까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8월 하순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열대야주의보가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0: 그래서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진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구름 없이 맑은 날을 보이면 해가 뜨면 이제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게 되고 그게 밤에 식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름 날씨가 더 더워진 건 뭐 여러 번 말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탄소 제로, 탄소를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지금 태풍도 앞으로 날씨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데 태풍 두 개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또 21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네 개인데 사실 우리나라와 다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18호 사우델이 오키나와 부근까지 26일 접근할 겁니다. 오키나와를 그냥 관통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쯤에 오키나와로 갈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28일경에 그게 오키나와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쳐들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염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여름에 이 고기압 때문에 태풍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접근을 못했는데 오키나와까지 와서 이게 이번에 19, 20호 태풍이 어제 생겼는데 베트남 부근에서 하나는 필리핀 대만 부근에서 생겼는데 이 두 개 태풍이 이 18호 태풍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더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쪽을 향해서 갈 겁니다. 또 대만에 여행할 분들은 참고해야 될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태풍의 일생을 대만 부근 또는 중국 대륙으로 가서 약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그 강한 비구름, 강한 바람이 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1호가 생기면 뭐 동시에 그 네 개가 있는 그런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더위도 정말 정말 더웠는데 뭐 내년이 벌써 걱정이고 뭐 올해 여름이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정말 많이 덥겠죠?
0: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연의 변동성이 좀 한 해 높았다가 낮아졌다 할 겁니다. 특히 그 적도 태평양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이제 시작이 4월 달에 됐는데 5개월 연속 평년보다 높으면 그 4월에 엘니뇨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엘니뇨는 올여름보다는 내년 날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엘니뇨 바닷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여름이 이제 더 더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 꼭 엘니뇨가 아니래도 지구가 나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올여름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아주 극한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더 더워질 건 분명합니다.
1: 네.
0: 지구 온난화가 꺾이지 않을 테고 또 엘니뇨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에 더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책에도 새롭게 보완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0: 네, 지난달엔 일본 구마모토에 지진이 강타했었죠. 바다 건너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까지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1: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지진을 경험한 일본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초고층 빌딩에 다녀왔습니다.
2: 창고 선반 위에 쌓아둔 물건들이 위에서 비 오듯 떨어집니다. 쇼핑하던 시민들은 너무 놀라 피하지도 못합니다. 주택가는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내부는 온갖 물건이 깨지고 뒤엉키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 뭐 전혀 動けない ぐらい 이랬대. 뭐 아, 또뭐 가구가 食器棚に 테레비, 冷蔵庫가 뭐 ぐるんぐるん その部屋の中で
2: 지난달 구마모토에 규모 7.1의 강진이 닥쳤을 때 모습입니다. 낮은 주택도 이런데 초고층 빌딩은 안전할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모리 JP 타워에 가봤습니다. 높이 330m, 지상 64층인데 역설적이게도 지진에 강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건물 중심에 설치된 오일 댐퍼라는 장치입니다. 철근 기둥 양쪽을 피스톤 형태로 지지하면서 지진이 나면 좌우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흡수합니다. 벽 모양 댐퍼도 있는데 내부에 끈적한 액체가 있어 흔들림을 억제합니다. 이런 장치가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각각 300개씩 모두 600개가 뼈대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수많은 센서는 실시간으로 흔들림을 측정하고 현재 건물 상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지하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체 발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스를 빠르게 태워 전기를 만드는데 20분 만에 비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는 이 같은 넓은 장소들은 임시 대피소로 활용이 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 물품도 창고에 비치해 놨습니다. 비상용 식량과 통조림, 마실 물, 그리고 추위에 대비한 보온 시트도 있습니다. 3,600명이 하루에 3끼씩 사흘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일반 시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비상 근무 매뉴얼도 있습니다. 진도 6 약의 지진이 발생하면 직원, 임원 상관없이 모두 업무를 멈추고 재난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건물 반경 3.5km 안에는 방재 전문 임직원 300명이 거주하면서 지진 초기 대응 업무를 도맡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과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 역시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의 대응 조치 발언은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미국이 추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모호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 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 나서겠다고 쓴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간 고수하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만약에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미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CVID 원칙 아래 6자 회담을 거듭 시도했지만 검증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다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끝으로 6자 회담은 최종 좌초됐습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북한의 반발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미국이 비핵화는 단칼에 끝낸다는 CVID란 실제 목표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에 놓고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한 배경입니다.
5: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4: 하지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확인되자 워싱턴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마저 비핵화보다는 군축과 비확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 동안 지켜오던 미국의 대북 정책 원칙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7: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8: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4: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건 이란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달 열린 미국 유타주의 공청회 현장에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주변 환경까지 다 파괴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10: So I'm looking you in the face with all the mama bear fury that I can muster and demand that you deny this proposal.
9: 유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1: My two children are actually thinking about moving to the Fort Worth area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 rent here.
9: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데이터 센터 옹호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12: Because the jobs are enormous and the money paid, the taxes paid are just enormous. And if you don't take it, you're going to be left behind because there are plenty of places that want it.
9: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데이터 센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13: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jacking up our utility bills.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using up all our water.
9: 특히 보수층 분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중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이란 전쟁이 아닌 인공지능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한국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펜스타 아크로호가 어젯밤 9시 반 부산 시내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시작됩니다. 전세,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2: 뭐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1: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3: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4: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1: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5: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청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안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7: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지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 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무엇이 더 필요할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0: 46년 전 5월 광주를 지켰던 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가 학술 행사의 외피를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는 5.18 왜곡에 악용됐다며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 46년 전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했던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습니다.
0: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0: 이 같은 이진숙 의원의 이른바 정면 돌파에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허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학문, 연구 목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파고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3: 사법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규정했던 그 학술은 이런 식의 학술은 아닌데
0: 학문이나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망언으로 관심을 끌어 돈이 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4: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 그건 결국은 전 국민 위자료 소송이다. 그러려면 집단 소송을 좀 일반화시켜라.
5: 그간 국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 역사 계승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7: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창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8: 이걸 살릴 수 있을까?
9: 아니.
8: 버리는 게 나을까?
9: 다 폐기해낼 것 같아.
7: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10: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7: 이번 오후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 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 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11: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7: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에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12: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도 수리를 좀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드리고 뭐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뭐 좀 더 낫다.
7: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6: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우 피해 지역 감염병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범람했던 물에 젖은 식품과 식기 등은 식중독과 A형 간염 등을 옮길 수가 있어서 폐기하거나 철저히 살균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주의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13: 탑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찬 물에 1년 동안 팔기 위해 저장해뒀던 건어물은 그대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14: 많이 젖은 것은 저는 갖다 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피워봐야 알겠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물 젖으면 건어물은 안 좋거든요. 말려도.
13: 학교 급식실은 물과 함께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는 데만 수십 명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실을 청소하고 새 식기도 구비해야 하기에 당장 학생들의 점심을 지을 순 없습니다.
15: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그 뻘을 장병인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13: 폭우가 휩쓸고 간 뒤 더위는 감염병을 창궐하게 합니다. 폭우 뒤 습한 환경 속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 두세 시간 만에 식중독균은 100배 늘어납니다. 특히 침수됐던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수가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이 묻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염된 물은 살모넬라균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표면을 전용 세척제로 잘 씻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번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빗물이 범람했던 지역에선 약수터 물이나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 며칠 전 부산에서 말벌의 공격을 받아 관광객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솔음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추석이 있는 다음 달까지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6: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뭔가를 툭툭 치며 떼어냅니다. 지난 18일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 입구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16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나뭇가지 속에선 40cm 크기 벌집이 나왔습니다. 장마 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벌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벌쏘임 사고는 7, 8, 9월에 72%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휴가가 집중된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이른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는 사람도 증가할 거로 보여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향수나 헤어스프레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냄새와 화학물질에 민감해 공격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되도록 긴 옷과 긴 바지를 입는데 흰색, 노란색 같은 밝은 색 계열이 안전합니다.
17: 검은색같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벌이 천적인 곰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밝은 색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6: 만약 벌 공격을 받는다면 몸을 낮춰 20m 이상 빨리 뛰어 벗어나고 쏘인 뒤 두드러기 부종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YTN 임석입니다.
6: 극한 더위로 괴로울 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나면 그 사실은 쉽게 잊히곤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생태학적 건망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0: 역대급 더위가 덮친 한반도. 사람들은 폭염을 넘어 기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18: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팔뚝을 차고 사는 거지. 지구가 그런 듯할 거예요.
0: 하지만 이런 극단적 기상이 주춤해지면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잊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생태학적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을 일으키는 회복 신호. 찬바람이 불면 불볕 더위의 고통은 금세 사라집니다. 열이 잠시 내렸을 뿐 몸의 병은 그대로인데 완치됐다고 믿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불일치.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느리게 진행되는 병 같아서 위기의식이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준선 변화 증후군입니다. 40도 더위가 반복되면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 여름철 보통의 기온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입니다. 이 같은 건망증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후 관련 예산을 늘리고 도심 숲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폭염 휴식권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 위기의 기억을 사회 제도 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19: 시민사회의 역할은 재난 국면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기후 위기를 공론화하고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기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 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지구촌 어디에선가 영적인 공격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작은 개인의 전투 현장,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려고 하면 담배하고도 끊으려고 싸워야 돼요. 술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동안 악유하면서 싸웠던 누군가와 풀어야 돼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말할 때 이 종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인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선교하며 살아야 된다. 교회가 선교를 놓칠 때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을 받쳐주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 개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개인 개인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선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건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이 드러나 보이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평양 거리에서 외치고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깡패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언어가 단순해졌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만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논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만난 예수, 예수 천당만 외치는 것도 엄청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외향적으로는 전도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그럼 어떻게 살면 거룩한 삶인가? 거룩은 무엇이냐? 가운을 입거나 목소리를 좀 더 제가 깔고 거룩하게 뭐 이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한 거예요. 딴짓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삶,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뜨거워지는 것도 경험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성령을 경험하니까 한없이 눈물을 주시더라고. 어떤 때는 말씀 읽으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안에서 세포가 움직이듯이 나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바로 그 삶,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르게 사는 삶인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 혼자서 골방에서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딴짓 안 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만 그러면 살면 이긴 삶이 되느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선교의 물도 드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묶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다 깨트리고 성령님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골방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좋은 교회야. 다 사람이 너무 좋아. 다 좋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사는 삶도 있네? 도전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적인 거룩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치열한 전투 현장이다 라고 아까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뚫고 살아야 되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부흥회나 아니면 산기도 갔을 때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이 현실이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주 적군은 누굽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를 주적으로 삼고 살아가든요. 이 집사와 김 집사는 서로 주적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적군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사탄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도 싸움을 걸어온 존재가 사탄이었잖아요. 자,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보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흉 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나를 경배하라, 거기서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을 만들라고 도전합니다. 그 사탄은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정보가 많이 새나가는 시대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정보를 샅샅이 다 갖고 있어요. 너무나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약한 게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탄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겠네요. 이러면 어떡하지? 나의 미래까지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속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게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현혹시켜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이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사탄이 준 어떤 무서운 일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은 세상. 이 단어 속에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뜻과 이 세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꾸면 world view, 세계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느냐인 거예요. 이 가치관이 흐트러지면 세상에 찌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육신의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육신의. 로마서는 그래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으면 분명하게 알아먹어야지.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겠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겠어요? 결정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 아멘. 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래잖아요. 죽는 거래잖아요. 끝나는 거래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단언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강력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가 있으며 육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유 당연히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하버드 대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 결심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나 세상이 외부적인 적이라면 이 육신은 내부적인 적입니다. 적군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고 쓰면 얼마나 복됩니까? 마음속에 나도 하고 싶지 좋은 거.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안티스테미라는 단어 썼어요. 안티, 반, 비. 바로 그 안티스테미라는 단어예요. 반대하여 맞서 싸우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육신이 우리 안에서 공격해올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해요. 내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수양의 주제를 그래서 Holistic Wellness라고 지었잖아요. 전인건강,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면은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건강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병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암세포하고 맞서 싸울 때도 있어요. 통증과 싸워 너무나 밤새도록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터에서 도망갈 방법은 없어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안 그런 척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무시한다는 걸. 주변에서 보기엔 기도 아주 잘하는, 그러면서 잘 사는 그런 목사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경험자예요. 저는 한 15년 전에 죽었어야 돼요. 저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는 왜 죽었냔 말이에요. 저는 비실비실이었는데 왜 살았냔 말이에요.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한 5, 6년 전에 암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암과 죽음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꾸역꾸역 살아나요. 이렇게 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험이 좋아서? 닥터를 잘 만나서? 예, 좋은 닥터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약이 개발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직접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질병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하게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원하실 때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탄과 세속적인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육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 모두, 이것이 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특별히 병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병들면 짜증이 나고요, 힘들고요. 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지? 그냥 기도로 이기십시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대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대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충성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결해야 돼? 이 사탄이 공격해와요. 아우, 다 그렇게 사는 시대에 문화적으로나 뭐 그런 속에서 또 뭐 내 육체적으로 공격받고 뭐 사람 관계에서 공격받고 이런 공격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어떻게 대결해야 되느냐? 진리의 대결입니다. Truth Encounter.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리를 붙잡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붙잡으면 이기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보여지는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거 떼버리면 돼요. 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고 온갖 피를 흘리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가장 파워있고 능력있는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라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진리, 예수만이 진리이시다라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은 확고하고 유일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정말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으로 전도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요 갈비가 구원하지 않더라고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드린 예배로 감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영적 싸움의 핵심 무기이다. 두 번째

우리 집에서는 시편도 안 읽어야 돼. 막 이러는 집안도 가끔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여기 쓴 뿌리더라고요. 막 쓴 뿌리 막 꽉 들어가 있어요. 현장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최근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건강검진 수검자 305만여 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는 흡연 행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 이런 유병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죠. 안지현 KMI 수석상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해볼 텐데 300만여 명, 300만이 넘는 분들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결과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2: 어떤 내용인가요?
3: 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대사증후군, 또 이 안에는 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유병률이 어떤지를 비교하였습니다.
2: 네, 먼저 사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시고 이렇잖아요. 우리 국민 평균적으로 운동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3: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뭐 신체 활동, 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다라기보다
2: 네.
3: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를 저희가 편의상 미준수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균형 밸런스 운동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이렇게 나눠봤더니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인구에서 남성은 57%, 여성은 42%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세계보건국에서 권장하는 운동의 신체 활동의 미준수 비율이 43.9% 2022년 기준으로요.
2: 네네.
3: 근데 2025년은 42.8%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줄어들었죠.
2: 네. 예. WHO에서는 얼마나 운동을 하라고 하나요?
3: 네.
2: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운동을 네. 하라고 하는데 네. 이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으로 따질 때.
2: 중강도?
3: 네. 중강도가 뭐, 어떤 것이냐? 네. 중간 정도의 강도인데 우리가 뭐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
2: 아, 이 운동을 하면서요?
3: 그렇죠.
2: 운동을 하면서 네. 숨이 차니까 노래는 못 부르는
3: 그렇죠.
2: 상황.
3: 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면 중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화도 어렵다라고 하면 고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고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75분에서 150분 일주일 기준으로요. 이때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요.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등이 되겠고 또 근력 운동, 다른 말로 저항성 운동이나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 되겠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WHO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을 토대로 지금 미준수 비율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40%가 넘었어요.
3: 네.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 네.
3: 유산소 운동만 실천한 분은 25.4%, 근력 운동만 하신 분은 8.2%, 두 가지 모두 하신 분은 23%로 나타났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3: 네. 40대가 가장 그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 40대가 제일 안 움직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47.4%고요. 20대, 30대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함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은 유산소 운동 실천 비율은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근력운동을 포함한 운동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모두 충족한 비율이 28.5%, 30대는 23.8%, 하지만 50대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29.1%, 60대에서는 32.7%.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유산소 운동, 뭐 걷고 좀 빨리 움직이시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이거는 그야말로 그 건강검진 하신 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고 그냥 그 수치만 통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네,
2: 왜 안 하는지
3: 네네.
2: 이런 거는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죠.
3: 그렇습니다.
2: 그냥 제 추정상 40대의 신체 활동이 제일 없다, 운동 제일 많이 안 한다. 그거는 아무래도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나이이고 이제 가장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애들 학교 가고 돈 벌고 일해야 되니까
3: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대 같은 경우가 20-30대가 유산소 근력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땐 어쨌든 좀 젊고 좀 외모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대고 예. 어디까지야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닐까.
3: 요즘에 또 뭐 크루라고 해서
2: 네.
3: 뭐 저녁 때도 이렇게 같이 뛰고
2: 맞아요. 동호회처럼
3: 네, 그렇죠. 달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
2: 네네네.
3: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40대가 직장 생활하고 또 짬을 내기가 쉽진 않죠.
2: 맞아요. 네,
3: 저녁 때 네. 퇴근하고 나서도 바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또 회식을 해야 된다든지
2: 네네.
3: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위원님 좀 운동 좀 하시나요?
3: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엔 저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회원님은 왜 못하십니까?
3: 네.
2: 시간이 없으세요? 일이 많으셔서?
3: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요즘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좀 걷는 쪽 그리고 중간중간 자전거 타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유산소 운동.
3: 네.
2: 아니 우리 위원님도 의사신 거잖아요.
3: 네.
2: 내과의이신 네. 거잖아요. 실제 진료도 하세요?
3: 그렇습니다. 네.
2: 진료도 하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러시네요. 우리 환자들 건강을 챙겨주시느라 네. 본인의 운동을 많이 못 챙기시는 예,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그 알려주신 그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근력 운동, 여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 네.
2: 그 왜 그렇습니까?
3: 아무래도 뭐 20, 30년 전에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이제 근력, 근육을 키우는 걸 많이 좋아했죠. 네. 아령을 들거나든지 뭐 육체미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근력 운동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2: 맞아요.
3: 보니까
2: 힘들죠.
3: 네. 여성의 경우는 특히 뭐 근육이 생기면 맵시가 좀 안 난다는 그런 선입견 그런 것 때문인지 남성은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이 10.1%, 두 운동을 하는 비율이 28.8%였는데 여성은 근력 만 하는 경우가 5.7%.
2: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3: 네. 네. 두 운동 모두 하는 경우가 15.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이번 분석에서 보면 운동 종류가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3: 네,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면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뭐 복부 비만, 또 혈압,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또 지질 중에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또 몸에 좋다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대사증후군으로 보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가를 확인했더니 신체 활동을 부족한 미준수군의 경우는 24.5%,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는 23.8%, 두 가지 모두 실천하면 17.0%, 근력 운동만 한 경우도 16.4%. 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대사증후군 유병률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분석이 됐나요?
3: 네. 다른 질병 경우에도 이제 당뇨병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미준수군은 7.0%, 유산소는 7.8%인 반면에 근력 운동 했던 군은 4.7%, 둘 다 했을 때는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또 이상지질혈증도 근력운동을 포함한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니까 결론은 보니까 여기 유병률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군이 근력운동을 한 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근력운동을 하면 수치가 유병률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근력 운동이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저희도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배워왔고 또 실천해왔던 것이 대개는 이제 유산소 운동 많이 걸으세요.
2: 맞아요.
3: 뛰세요. 자전거
2: 네.
3: 타세요. 수영하세요. 또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아쿠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감소증이라는
2: 네.
3: 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실제로

0: 그러면 아까 아쿠아스완 그것만 하면은 안 좋습니까?
1: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할수 있는 대체 운동이 될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워낙 그 체중을 덜 영향을
0: 아,
1: 받는
0: 그렇죠.
1: 운동이잖아요. 수영도 그렇지만 아쿠아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년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성격도 있으면서 일부 그것은 또 밸런스, 균형, 유연성 운동도 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0: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근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잖아요.
1: 네.
0: 근육이 예를 들어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1: 네.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근육을 키우는 근육의 양도 늘어나게 하고 근육의 그 힘, 근육을 쓸수 있는 힘도 늘어나게 하는 건데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잘 이용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크고 근육이 잘 기능을 하는 분들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근력이 근육의 양이 적고 뱃살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보통 그런 분들이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못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힘을 좀 쓰는 운동. 말씀하셨던 뭐 바벨, 아령, 스쿼트, 플랭크.
1: 네, 맞습니다.
0: 이거
1: 네.
0: 1분 하기도 힘든 그몸 덜덜 떨리는 이게 다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필요하다.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고. 그런데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일부 질환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1: 네, 이것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비율이 높았는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 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운동이 부족한 신체 활동이 부족한 미준수군에서는 7%였는데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는 7.8%, 고혈압도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는 18.8%인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22.2%. 미세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1: 네.
0: 될까요?
1: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운동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를 꾸준히 지켜봤을 때 이렇게 그런 발생이 되는 걸본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많이들 느껴보실 텐데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진료실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시죠. 실제 이분들은 여러 연구나 뭐 다른 문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듣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포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쪽이 좀더 합리적이고 유사한 연구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군의 경우에 어떤 질병에 있어서 유병률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검진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좀 행간이 좀그 행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
1: 네.
0: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나머지 공부라고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더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더 오래 공부한다.
0: 그쵸,
1: 그렇게
0: 그쵸.
1: 생각하면은 공부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에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다 필요하다,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1: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는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그 정도. 예전엔 저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주말 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 등에 땀이 날 정도를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땀이 나는 정도가 워낙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

0: 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아니면 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말이나 이런 데 몰아서 그때 막 열심히 축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뭐 축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순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근력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거 일주일에 5번 하면 유산소 운동처럼 좋을 텐데 왜안 하느냐? 이게 근력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령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 날 이제 알이 배기고 아프잖아요.
1: 아프죠.
0: 그게 사실은 근육에 미세한 상처 같은 게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또 근육이 커지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많아도 한세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근육 운동은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네요.
0: 네. 반면에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틀 이상 건너뛰지 말라고.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일주일에 한번 150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30분씩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포도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틀 이상 운동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보통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몰아서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축구를 한다거나 몰아서 하는 거는 운동으로도 효과가 있기는 하나요?
0: 네. 뭐 이미 몇해 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거의 안한 사람들과 몰아서라도 뭐 골프를 치신 분들은 네, 라운딩을 돈다든지 이렇게 몰아서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몰아서 했던 사람이 훨씬 낫더라. 예. 그리고 또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나 그건 절대 목표에 도달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표에 도달 못하더라도 그래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죠. 그냥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0808번님이요. 70대는 어떤 운동이 적당한지? 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젊을 때는 조금 덜 먹고 운동하면 몸무게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젊을 때랑 똑같이 식단 조절도 하고 젊을 때랑 똑같이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고 두 가지 질문하신 거니까.
0: 네. 뭐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또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또 지방이 늘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운동으로는 혈당이나 혈압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력도 잘 생기지도 않을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이 강조되었던 그리고 아까 우리 통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노년으로 갈수록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꼭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갑자기 허리를 튼다든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갑자기 스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척추뼈가 주저앉는다거나 갈비뼈가 부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운동이라고 해서 넘어지면 낙상해서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붙잡고 한쪽 다리로 선다든지 또 반대쪽 다리로 선다든지 이런 걸 반복해 보고 또 눈을 뜬 상태로서 역시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균형 운동하시고 70대 분들 그러면 근력 운동으로 뭐 어떤 거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0: 요즘에는 그 연세에도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렵다 싶으면 말씀드렸던 스쿼트를 할수 있는데
1: 스쿼트.
0: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하기는 쉽지
1: 네,
0: 않으니까
1: 그렇죠.
0: 네, 벽에다 등을 대고 혹시 바로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베개 쿠션 정도 댄 다음에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스쿼트 동작처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스쿼트 집에서 할수 있는, 편하게 할수 있는, 벽에 등 대고 할수 있는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력 운동으로는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이미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 그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걷기랑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이런 목넘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도 다 근육이 늘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근력 운동, 신체 어떤 부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장기 내에 그런 데도 영향을 줍니까?
0: 전반적으로 다줄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그 삼킴 곤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그쵸.
0: 연하장애 삼킴 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큰 문제거든요.
1: 그것도 근육의 문제인 거죠?
0: 네, 그렇죠. 이제 혀, 또 입안의 근육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연습도 시킵니다. 혀를 내밀고
1: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0: 혀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혹시라도 살에 들리고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굉장히
1: 맞죠.
0: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력 운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고 핸드백이나 아니면 우리 쇼핑백 같은 데다가 좀 물건을 넣고 버티는 거. 다리를 쭉 뻗고 버티는 것도 다리 힘을 키우는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 근육에 힘이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KMI 수석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목소리) 네, 이렇게 중동에서 뭐가 터지고 또 외교적으로 말이 되고 북한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도 영향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돈의 흐름들은 그렇게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제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 배센트 장관이 바이백 하겠다, 우리가 사겠다 다시.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상황 차영주 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2: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이게 좀 괜찮나 싶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3: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세였고요. 그래서 전통주라고 볼 수 있는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좀 불안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뉴욕에 있어서 국채금리가 이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2: 예.
3: 우리가 이제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4.7% 정도, 그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5.24%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2: 예.
3: 최근에 지금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미 국채 금리에 있거든요.
2: 예.
3: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 뭐 경단위로 올라가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3: 그렇죠.
2: 이거 뭐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에서도 나온 말이거든요. 미국 너네가 40조 부채 지금 해결 안 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얼만큼 지금 좀 불안감과 금융시장에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배센트 장관이 이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이백은 뭐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국채를 사겠다라는 건데요.
2: 네.
3: 현재 지금 30년물 국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30년물을 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돌려막기다라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 네.
3: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결국은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는 늘어난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2: 네.
3: 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더 이제 조금 쫓기고 있는 그런
2: 알겠습니다.
3: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부담이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담이 더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소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부담이 없다 이런 뉴스들 여러 번 보내드렸지만 월마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게 좀 소비의 바로미터인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소비 시장이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나요?
3: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가 생각보다 덜 나왔을 때, 이제 3% 초반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야? 라는
2: 네.
3: 부분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미묘한 게, 월마트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객단가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2: 네.
3: 소비하는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2: 네.
3: 야,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그렇죠.
3: 라는 이제 또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며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는 부드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사랑에는 때로 엄함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언제나 웃으며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엄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분쟁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며,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정직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고,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무조건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갈등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되 그 진리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미움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서로 다른 편으로 나누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본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는 말로만 머무는 화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화해였습니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길 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싸우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만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신앙생활과 고난,
2: 신앙생활과 고난,
1: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언제라고요?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80년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북쪽만 망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800년을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800년은 긴 세월이.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말은 종이라고 말해요. 종. 종은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에요. 대대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망신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망한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종으로 끌려가게 하나?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백성 망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려갈 거다. 종살이를 하든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든 내가 하여튼 다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제거할 거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굳은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말씀대로 살게 할 거다.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에 곡식이 풍성하고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에 죄를 지은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가 왜 죄를 지었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 그런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고 다 망해서 70년이 지나가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고, 70년 지나면 그거는 완전 폐허예요.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게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처럼 되었네. 이건 여호와가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다음에 하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래가지고 못하게. 세상이 너무 재밌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네들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36장 얘기고 37장에 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1: 37장에 보면 마른 뼈, 뼈는 시체 수준이 아니에요. 시체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살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생명만 없는 것, 심장만 안 뛰는 것. 근데 뼈는 가죽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살도 다 없어지고 힘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뼈는 이건 뭐 그냥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뼈에다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에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뼈는 완전히 죽어있고 망한 사람들을 의미해. 완전히 죽어있고 망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너희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생기,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힘줄을 주고 그 다음에 살을 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이 땅에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이 뼈들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선포했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나는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밥 새끼는 항상 먹어. 신문도 보고 테레비도 봐. 근데 말씀 안 보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에 36, 37, 38장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8장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 이제 36장에서 기도하고 37장에서 말씀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데 곡, 다 같이 곡.
2: 곡.
1: 곡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거는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단체는, 곡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곡에게 얘기해줘라. 에스겔아 얘기해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평안히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때 곡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것들 편안하게 사네? 잘 사네? 저것들 봐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것들이 잘 사네? 복 받았네? 그래가지고 곡, 곡이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곡을 갖다가 이거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영적 조직들이 있어요. 그치? 그것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네? 저것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네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고기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들이 알고 쳐들어와요. 다 말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큰 무리가 오고 능한 군대가 오고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곡을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흥황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을 받으니까 마귀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치는 거예요.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놀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2: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1: 놀지 않아. 놀지 않으니까 말을 탄 무리가, 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곡이 쳐들어와. 내가 보니까 곡이 쳐들어오면 곡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곡인가 보다. 조크예요. 16절 시작.
2: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 날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곡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쳐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 곡이 지가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을 치셔? 왜 그러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한대요. 그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눈에서 그 사람들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곡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1: 하나님의
2: 위하여.
1: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저것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것을 다 알게 하려고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그때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치냐? 그때 너는 박살난다. 내가 열받아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너는 내 백성을 치고 나는 너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있으면,
2: 믿음 안에 있으면,
1: 말씀 안에 있으면,
2: 말씀 안에
1: 우리는
2: 있으면
1: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말씀을 모르면 교회 나갔는데 왜 이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래? 더 일이 꼬이네?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나가니까 더 골치 아프네?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허락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곡을 내 백성을 치게 하는데 치는 순간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쳐? 네가 뭔데 내 백성 건드려. 그때부터 곡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17절 시작.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한 내용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곡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그들을 다 멸한다.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바로 너 곡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을 했다.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두꺼워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망한다.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데리고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만 결국은 너네들이 그렇게 망한다고 나는 이미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2: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1: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공격을 했더니 그 땅에 지진이 생겨서 곡이 망하는 걸. 바다의 곡이,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대는 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곡들이 다 망하는 거야.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겁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곡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곡을 치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1: 내가 모든 산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면 공격을 하면

0: 얼마나 충성되냐?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 몸의 건강도 망가진 거,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건강 박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무슨 주제에 예배드리고 앉았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부인까지 가버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1: 나를
0: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1: 순금과 같이.
0: 아멘. 순금은 비싼 거예요. 순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순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비싼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훈련 없이 군인, 그거는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훈련 없는 축구선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뭘 합니까? 우리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순금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곡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나? 불순종한 것은 없나? 내가 변화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난 별로 잘못한 것 같은 거 없을 때, 아,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40년간 먹이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리고 곡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떠내보내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전주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변화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맛있는 한 끼를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지나쳤던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참 고마운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멀리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웃음과 좋은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 바람꽃의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꿈을 품고 가족과 함께 시작한 미국 생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듬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특히 소망 소사이어티와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이웃을 위한 봉사로 이어온 주혜미님의 삶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이른 아침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아침에 오는 전화는 온갖 상상을 불러옵니다. 한국으로 여기 미난 지 벌써 5년. 창밖의 햇살에 눈 맞추며 아침밥을 짓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받아든 수화기 저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분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소망 소사이어티에서의 봉사 생활 10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줄 테니 미국에 잠깐 다녀갈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재단이 어느덧 한인 커뮤니티에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처음 소망 케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사무실 전경이 떠오릅니다. 몇 년간을 비워두었던 탓에 거미줄과 먼지가 뒤엉킨 폐허 같은 애나하임 장로교회의 성가대실을 사무총장과 함께 반나절 동안 쓸고 닦았습니다. 땀 흘리고 난 후 번듯한 사무실로 변신한 공간을 보는 뿌듯함이라니. 지금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까마득히 멀어졌던 그곳에서의 생활이 뭉실뭉실 구름이 되어 다가옵니다. 94세의 어머니께서 위중하다는 소식을 받고 귀국한 후로도 카톡과 메일로 연락하기도 했고 세 번이나 LA를 다녀왔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곳의 풍경과 사람과 사역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사장님의 전화 한 통으로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 미국으로 가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남편과 노인학을 공부하려는 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각각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은 비행기와 함께 푸른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개근하는 아이, 최고의 아이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 반장이 되는 것보다 인기 있는 아이가 되어라, 말은 넉넉하게 하면서도 마음 구석에서는 남보다 앞서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아이로 자라기를 은근히 바라던 저였습니다. 질기고 두꺼운 제 아직 속으로만 밀어넣던 자녀 양육의 방식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막상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뽑혀져 온 뿌리가 새로 뻗을 땅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깃발이었고 먼저 생계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E2 비자로 왔기 때문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기에 필수 조건인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영주권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민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불안한 신분으로는 옳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우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지인이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민 브로커를 소개받으면서 당장이라도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 희망으로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덥석 주었습니다. 진실해 보이는 투자 이민 브로커의 인도에 따라 작은 리커 스토어를 인수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안도의 한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영주권은 나올 기미가 없었고 곧이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식을 들은 한국의 여동생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얼마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망연자실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영주권을 받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급함이 온통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도 달콤한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작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반감과 허탈감을 다스릴 여력이 없었지만 내 식구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했기에 공부는커녕 제각각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고 가방 가게, 핫도그 가게 등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이상적인 음악 가정이라며 부러움과 칭송을 받던 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이미지를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교회 행사에서 무보수로 연주하던 큰아들의 첼로와 플루트, 작은아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남편의 클라리넷, 저의 피아노 공연이 언제부터인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선글라스 가게를 운영해 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모처럼 브레아몰에 우리의 가게를 가지게 된 내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뭔가 미국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수준이 되었으니 이민 온 보람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내 식구는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축을 할 만큼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되고 마음도 편해질 즈음 남편의 얼굴 색깔이 나날이 검어졌습니다. 피곤과 함께 햇볕에 그을린 때문이라는 생각에 무심히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은 남편에게 엄청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지방간이 있었던 그에게 간암 말기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60세였고 저는 54세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겨우 두 달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던 다복함이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절망한 큰아들은 신부님께 달려가 마구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사신 분인데요. 왜요? 왜요? 아들의 몸부림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채색일 뿐 아무런 냄새도 소리도 느낌도 주지 않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었던 하모니가 못 견디게 그리워 밤을 꼬박 새며 울음을 삼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 전해드린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던 중 마주하게 된 예상치 못한 시련들,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뇌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과 뇌건강을 위해 애 귀 건강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귀가 좀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청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뇌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비로소 말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뇌는 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사용할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미안해서 모임을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 모임, 가족 모임에도 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말하는데 자꾸 대묻게 된다. 텔레비전 볼륨을 예전보다 계속 크게 올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전화 통화가 불편해진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는 어렵거나 아픈 검사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현재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나 보청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가족과 대화도 하고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 자체가 뇌를 계속 사용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의 음악을 오래 듣지 않는 것이 좋고 귀를 청소한다고 면봉을 깊숙이 넣는 것은 오히려 귀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귀에서 계속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부를 듣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고 좋은 음악과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 귀 건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사랑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성공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부기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정치가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모술수에 뛰어난 자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더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정적을 무너뜨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건 서슴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선거 참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름까지 열세였던 선거를 뒤집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 상대방 민주당의 후보가 마이크 두카키스였는데요. 그 부인의 정신병력을 들추어내고 미국 국기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을 붙여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시 가문이 이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그 영화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공로로 그 다음해인 1989년도에 리 애트워터는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political rockstar라고 불렀어요. 나이 38세에 권력과 돈과 명예 모두를 한 손에 쥔 인기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화려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던 그가 그 다음 해 1990년 2월 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1991년 2월 달인데요. 라이프 매거진에 그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파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후무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이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어찌 바꿀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부가 어떻게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위조지폐였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은 가짜였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고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1991년 3월 29일 만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페이크 성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공만 붙들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성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체크하고 바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허무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해야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긴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이료 지시서, 가족 간 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아닌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3: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어느덧 오늘 소망의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그리운 순간은 평범했던 날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운 분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전화 한 통,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가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16년 전 활동을 마치고 문을 닫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다시 출범합니다. 12월부터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1기 조사위원으로 직접 활동하셨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의 의미와 그 과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올해 12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2기 조사위의 출범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3: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 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많은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기속을 했지만 아직도 남은 친일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뒤늦게라도 다시 찾아내서 국가 기속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1기 때 직접 활동을 하셨습니다. 친일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성과 는 어떤 게 있었고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3: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지 벌써 반세기도 더 지난 다음에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친일재산이 처분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2,400억 2,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가로요.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이제 국가 기소 결정을 하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찾아낸 것 같지만 역시 그 처분된 친일 재산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으로 친일 재산 국가 기소 결정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었죠.
2: 아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입증하기도 네.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그걸 환수시키기도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3: 당시 특별법상으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 특히 이제 선의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국가 기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 법 자체예요.
3: 네, 법 자체예요. 그러니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기속을 할 수가 없었죠.
2: 그런데 이번에 2기 조사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3: 예.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은 친일 재산은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그 재산을 처음 취득하면 그 동시에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 소유의 재산을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은 불법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에 따른 이득,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는 넣어놓은 거죠.
2: 그렇죠.
3: 네.
2: 친일재산 귀속법이 지난 6월 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네. 활동을 종료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된 거고
3: 네.
2: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에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까지 그 대가가 환수될 수 있다까지 범위가 네. 넓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 네.
2: 이번에 12월에는 조금 그 성과를 그러면 기대를 하십니까?
3: 아마 그 처분된 재산을 조사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렸는데요. 이미 처분된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처분된 재산이 뭐 최근에 처분된 게 아니라 한 50년 전에 처분됐다고 한다면 당시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과 현재 이익을 아마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2: 아 그렇죠.
3: 네.
2: 당시 매각대금 기준으로 환수하는 거예요? 원래 환수할 때는?
3: 그 법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2: 네.
3: 이제 부당이득 환수하려면은 국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2: 예.
3: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부당이득 그 부당 처분으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로 돌려달라고 국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결정할 때 당시 매매 가격으로 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는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또는 친일 재산 처분에 따른 그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2: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네. 끝난 지 이미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3: 네.
2: 당시에 만약에 이게 처분이 된 거라면 당시 가치로 이거를 환산해서 그 환수를 하는 거라면 상당히 실제 환수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그럴 수도
3: 네.
2: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3: 네.
2: 또 하나 걱정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들도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겼는데
3: 네.
2: 근데 이게 실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3: 지금은 뭐 그 토지매매 관련 공고가 전부 다 전산화돼가지고 추적하는 것이 한 3, 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으면 그걸 다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이 12월에 출범하는 2기 위원회에서 깊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일단 이것이 판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3: 네네.
2: 이것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나요?
3: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그 친일 행위를 보여주는 사료는 지금 현재 많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적을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그 친일 행위의 대가로 친일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자료상으로 입증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특별법에는 추정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3: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추정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기 특별법의 추정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이라고 이미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조항에 근거해서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보고 국가 기속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기록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각 명의 변경 거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네. 후손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뭐 해외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3: 네, 네.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3: 네.
2: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3: 그 일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후손들을 한 3만 명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손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후손들 3만 명 정도를 파악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연락이 되어 있는 후손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완용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후손이 미국으로 간다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일기 위원회 활동 결과 이름도 확인되고 대부분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노력을 들여도 될 것 같고요.
2: 네.
3: 그다음에 뭐 그 재산 관련 변동 사항은 다행히 남아 있는 기록이 전산화됐을 때는 그 전산 기록을 중심으로서 추적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기 위원회와 이제 새로 출범한 일기 위원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조사 방법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워낙 AI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적 온도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추적하기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2: 근데 이 친일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토지, 최초의 뭐 이제 토지라고 쳤을 때, 토지나 건물이라고 네. 쳤을 때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3: 네네.
2: 실제 뭐 현금이 됐을 수도 있고
3: 네네.
2: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3: 네.
2: 그 현금을 투자해서 더 불렸을 수도 있고
3: 네네.
2: 그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3: 그 일기위원회에서는 그런 재산을 이제 변형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2: 네.
3: 친일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거죠. 특히 이제 해방 후에 후손들이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본인들이 친일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런 재산은 이제 저희는 변형 재산이라고 보고 변형 재산도 좀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변형 재산은 국가 기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부터 1908월 15일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이 친일 재산이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해방 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이라고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추적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 두 번째 특별법에도 그런 변형 재산에 대한 추적의 근거를 그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2: 지금은 그게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까? 일부라도?
3: 지금은 안 돼. 지금도 안 돼.
2: 그렇죠.
3: 네.
2: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한계가 네.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네.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보겠다. 모든 기록 확인해서 이제 이 네.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일기 조사위 당시에도 국가 기속이 결정된 이후에 상당수 후손들이 소송 제기했습니다.
3: 네.
2: 그리고 일부는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3: 네.
2: 이번 2기 때도 역시 결국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네. 아마 재산 가치가 좀 나갈 때는 반드시 아마 법정 쟁송을 벌일 겁니다. 1기 네. 위원회 때도 그랬거든요. 거의 네. 예외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해성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다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결정, 국가의 결정이 옳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기 위원회에서 또 국가기속 결정을 하면은 반발이 따를 거고 그 반발의 결과는 또 법적 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그러면은 그 법적 소송 일단 국가기속이 돼서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의 일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이후에 뭔가 계획을 하시거나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인 건가 봐요.
3: 아마 소송에 대응하는 것까지 위원회 업무가 될 텐데요.
2: 아 그렇군요.
3: 예, 1기 위원회 때도 소송에 그 대응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면 그 소송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됐죠.
2: 예.
3: 아마 2기 위원회에서도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네. 그게 더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겠군요.
3: 네.
2: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재산이라는 거 모르고 사들인 사람들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제3자입니다. 네. 그럼 네. 이 사람의 권리

0: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친위재산 확인 결정을 하는 거죠. 국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 기소를 하지 않고 친위재산 확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친위재산 확인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1: 이번에는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0: 네.
1: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0: 그건 정말 예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 이제 그 국회에는 입법권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올지, 정보 제공이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최근 이슈가 된 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씨에 대해서 지금 친일 행적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0: 네.
1: 친일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상황이고,
0: 네.
1: 그런데 과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환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0: 그 특별법에
1: 예.
0: 그 특별법에 따르면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1: 아, 네.
0: 네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과연 재산이 국가에 귀속 될 정도의 중대한 친일 반민족인 행위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 네.
0: 아마 중대한 친일 반민족 그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논란이 있을 거고요.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보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0: 네.
1: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0: 네.
1: 공식 인물로 선정이 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사실.
0: 네네.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판명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0: 그 특별법에는 그네 범주를 일단 정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매국적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 의회 의원이 된 자, 그 다음에 귀족 자리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낸 자, 이렇게 네 종류를 정해놨는데,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1: 아하.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 국가기구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006명의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40% 정도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조금 넘는 숫자고요. 거기다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지금은 1기 위원회 때는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2기 위원회에서는 그 범주를 얼마나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아마 심각한 논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법무부가요, 이번에 2기 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 환수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이 환수 규모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수 없죠.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국가기소 결정하거나 친일재산 확인 결정할 수 있을지는 아마 위원회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뭐 325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325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국가기속 결정 또는 친일재산 확인 결정 액수를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고요.
1: 그럼
0: 다만
1: 법무부는
0: 중요한

0: 예, 말씀하세요.
1: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떤 근거로
0: 그러니까요.
1: 325억이라는 액수를 특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걸
1: 저한테 정보가
0: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1: 없어서, 저한테는 정보가 없어서 잘
0: 네.
1: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에서 325억 정도의 친일 재산을 확인했다고 하면, 특별법이 살아있을 때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친일재산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25억 원이라는 액수를 얘기했는데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그 친일재산을 얼마나 많이 국가께서 결정하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역사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끝으로 만약 친일 재산이 환수가 되면 이제 국가 귀속이 되는데 그 재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1: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다른 데못 씁니다.
0: 맞죠. 네,
1: 네.
0: 그래야죠.
1: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친일재산 국가기속 결정을 통해서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 네.
0: 12월이면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아,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국민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조사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1: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다. 다만 그 시효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이기 위원회가 보여준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네.
0: 지금까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을 것 같다라는 주식 상황, 경제 상황 보고 있는데 그 한치가요, 한 3cm 정도 돼요. 정말 눈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요즘 증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쉽고 중요한 얘기만 골라서 쉽게 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뭐 간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많이 좀 조정되고 놀란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흐름 어떻습니까?
3: 네, 어제 밤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 아, 네.
3: 불안하게 흐름이 이어져가지고요. 어제 뉴욕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반도체랑 AI 주식의 차익 실현을 촉발한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3: 그래서 특히 우리랑 관련이 많은 그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좀 떨어져서
2: 네.
3: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2: 예, 뭐 지금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 한익 ADR 마이너스 9.2 오늘 삼전직스 불안하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반도체가 콕 집어서 나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악재가 좀 시장을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원인 보십니까?
3: 네,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자체 그리고 향후 전망은 오히려 더 긍정적입니다.
2: 네.
3: 지난주에 샌디스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2: 예.
3: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러한 반도체의 실적 강세를 이 금융 시스템이 과연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 호르무즈 이 긴장이 사실 좀 심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또
2: 네.
3: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예, 불안감. 이 시장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 투자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따라도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채권 쇼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쇼크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좀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채권 시장은 사실 증시와는 약간 시소관계잖아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각국 정부들이 전부 다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AI가 힘을 보태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기업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와 같은 크고 튼튼한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금리로 지금 회사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2: 예.
3: 그러다 보니까 국채도 많아지고 회사채도 많아지고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단기 금리가 국채 장기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른 거는 결국 이제 중동 문제가 불거진 게 한 몫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이게 사실은 채권 국채 금리 장기물 같은 경우는 무위험 고수익 이렇게 해서 많이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여러 가지 금리 상황도 나빠질 것이다라는 글로벌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기준 정책 금리도 많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이제 한국이 더 충격이 좀 큰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실 최근에 하는 부총재도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뭐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블룸버그의 분석 보고 마름들이 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이 국채 장기적인 국채 시장의 어떤 상황을 놓고 자산이 돈이 그리로 이동하거나 혹은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가치가 좀 절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당장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연결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환산하는 이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는 사실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의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입니다.
2: 예. 네,
3: 그쪽이 계속 성장을 해줘야지 같이 갈 텐데
2: 네.
3: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한국 반도체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게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캐펙스, 대규모 자본 투자가 있죠. 공장 짓고 반도체 더 만드는 거. 이거 좀 주춤하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10월에 그 이른바 사실은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대장 같은 엔트로픽. 이 나스닥 상장을 10월 정도에 할 건데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고 뭐 1년 매출이 14배 올랐다. 뭐 1년 새 7배 성장했다. 여러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반도체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악재 때문에 나빠지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사독과 아비아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평생 충성한 그러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비아달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가 봅니다. A, 2번 A,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10살 전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10살보다는 좀 넘지 않았을까 10대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홀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것이 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즉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의 초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신하면서 급히 나와서 먹을 양식이나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당시 제사장이 있는 그 노베 들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악의가 없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좀 찝찝은 했지만은 역시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그것은 아마 순수하게 고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울이 노베에 있던 선지자 85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사울이 죽입니다. 그 사건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함께한 것이 다윗이 죽는 그 시점까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그 시점이니 그는 다윗의 통치 40년 외에 약 10년 정도 같이 있는 한 50년을 다윗과 함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1973년 개척된 그 해에 저희 교회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터인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신실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B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는 성경에 보면은 패역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그 두 아들 이 아비아달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몰락을 예고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네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마지막의 죽음의 그 노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문자 B로 이 두 분들의 이 평생은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신뢰받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영적 지도자로 충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입니다.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입니다. 와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와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림 둠을 가지고 예스 노의 그러한 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봇에 우림 둠림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 그것을 우림 둠림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울왕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 또한 아비아달 통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했어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규 군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잘됐다. 그 성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하고는 정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려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올 때에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일라에서 도망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참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영적 지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분들이 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되고 7년 혹은 8년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수족 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그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윗이 그 성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지고 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다윗이 자기의 그 도성 다윗성을 정하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거기에 세워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 아들 시대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비록 이스라엘 돌아왔지만은 이것을 둘 곳이 없었어요. 성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대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업신여긴 미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연도로 본다면 다윗 왕이 그 통치한 연도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10년에서 9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천년에서 천한 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제사장이 참 훌륭한 것이 다윗이 바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바로 그때 다윗 왕이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서 예루살렘 동향을 다윗에게 지금 도망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쁜 표현이 쓴다면 바로 첩자죠. 첩자.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제사장이 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뜻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4, 2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 29절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요 말은 지금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을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과 이제 다윗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따라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즉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바로 그 언약궤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생명과 왕위를 다 내려놓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십시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후의 내용 보면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 당신네들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만큼 오해받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윗의 아들 된 압살롬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거기서 다 지켜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군사 만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뒤따라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면 이번 반란이 완전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윗 편에서 일부러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남았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후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은 성난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온 이스라엘에 있는 큰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치셔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 아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동아리를 매가지고 다 끌어서 하면 됨.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뭐였냐면은 영웅, 압살롬에게 있는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략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빨리 피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버리고 후세의 모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을 이제 그 소집하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는 이 두 제사장이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나루토를 건너 멀리 도망가서서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앞으로 큰 군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앞장을 쓸 것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 위험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는데 큰 1등 공신한 신하들 중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에 보겠습니다. 다윗왕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다윗 그 후임으로 왕위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그만 마찰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순서로 본다면 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지난주에 봤죠? 요압이 마지막에 그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인간적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비아달이 그동안 함께 지내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압의 마음이 맑지 않는 사람인 걸 봤을 텐데 아비아달이 왜 요압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순서로 아도니아가 형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그가 먼저 선수를 칠 때에 아마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지만 앞으로 계속 여생을 왕 옆에 제사장으로서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비아달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분하야는 정말 다윗의 경호대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그래 사독은 분하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 리드 교수님이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은퇴하실 나이 70대가 넘었던 훌쩍 넘은 노 교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아들, 손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아버님 같아서 제가 달라스 교회에 섬길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분 초대해서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라스 중에서 했던 많은 말 중에 생각나는 게 finish well. 앞으로 주님의 일 할 때에 finish well. 마지막에 잘 마치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하고 젊어서 뭐 크게도 하고 아주 뭐 잘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기는데 그만 노년에 가서 여러 비리라든지 아니면 노년에 가서 이혼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Finish well.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제가 종종 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혹은 여러 세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지 하는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사독의 그 자손들이 400년, 5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 제사장들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시위대장 분하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 편을 선택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 여기 그렛사람 블레사람은 아마 그 왕을 주변에서 호위했던 그러한 시위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만 아도니아 편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비아달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달라스에서 제가 20년 단임 목회했고 여기서 1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 70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만 40년 다 마치는 시점에 그만 제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노회에서나 교단 총회에서 목사직 파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보석, 금,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 갖다 대면 다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불로, 즉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무나 풀과 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하나 뺀 설 때의 공력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야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끄러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떠오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95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석사하던 1992년 처음 학기 그분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하던 과정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21세기의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의 상임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목을 그분 걸 택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분에게서 여러 클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내 몸이, 육신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My body no longer cooperates my soul. 더 이상 내 육신이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치료가 끝나면 또 복귀해서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60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그 전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얘기나 기록은 끝까지 충성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숫자만 그 생각할 때에 이 아비아달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네,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점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으로서 더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맺은 것보다 앞으로 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잘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다 해서 믿음의 열심이 있는데 이게 늘 과거에만 돼가지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없다면은 마지막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 택한 것이 아비아달을 택하고 그만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를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지 않은 이 아비아달의 그 노년의 실수가 한평생 그 모든 수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성전 봉헌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 6년 동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봉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총괄한 사람은 사독이었어요. 왕상 2장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니라.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귀신 들려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성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성교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두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세 마리나 있고 그런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성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아,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예.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기도할 자리, 자꾸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예.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막힌, 길에 막힌,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어.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예? 이게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떠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한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사용.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 시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 시크족들은요 보통 그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와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럼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해서 이제 이 집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0: 귀하게 드려져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잖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없었어 봐요. 유럽 선교 어떻게 되든 막연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빌립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예. 아,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강권했다고 그러더니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이 최고로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교회 이 자카란타 이 나무에서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최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녀보십시오. 시차가 바뀌어져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곳 저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 돌아다니면서 이게 불을도 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계속 눈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지 세상에 붙들리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일요일날 여러분 낮잠도 좀 주무시고 뭐 또 어떤 종교활동이라든지 교회 같은 가시는 분들은 또 신앙활동 잘하고 돌아오셨는지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지쳐있지 마시고요. 더 여름이니까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운 건 또 저희가 더위는 뭘로 이겨내야 되죠? 무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이런 걸로 더위를 이겨내보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1부는요 하루에 듣는 문학 그 코너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뭐 남양 특집까지는 아니고요. 조금은 뭐랄까 무섭다긴 그렇고 제가 음악을 잘못 들었네요. 조금은 남양 특집은 아닌데 조금 좀 괴기스러운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제가 처음 오프닝부터 좀 호들갑을 떨었죠. 바로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딱 들으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뭐 목에 뭐 볼트 같은 게 꽂혀 있고 이마 넓고 막 뻣뻣해 걸어가는 괴물이죠. 프랑켄슈타인. 우리 막 그 좀 있으면 오는 뭐 할로윈 때도 굉장히 많은 분장을 했었고 어느 뭐 공포 영화나 공포 이런 거 보면 미국 거에는 꼭 프랑켄슈타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양 특집으로 이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사실 원작에서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다. 그럼 프랑켄슈타인은 뭐야? 그 프랑켄슈타인은요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 그분의 성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게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 이 소설 안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 박사의 이름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훈한 우리가 말하는 건 야 한이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괴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제대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무섭고 나쁜 괴물로 생각했던 프랑켄슈타인 이게 사실은 이름도 없고 세상에 던져버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괴물이 되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훈이와 함께 훈훈한 카페 1부에서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화 프랑켄슈타인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그리고 약간 무섭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 셸리. 1797년 영국 런던에서 영국 런던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I was born in London. I can't believe it. Just give me water. 네. The Bloody Mary. Mary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국 분들이 많아요. 그죠? It's my Mary. Bloody Mary. 메리의 부모님들도 보통 분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는 William Godwin은 정치 철학자였고요. 어머니도 이름이 메리시네요. Mary Wollstonecraft는 여성 권리와 교육을 주장했던 선구적인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아, 좀 부모님이 좀 힘드신 게네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자녀로 태어나면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겠죠. 그 메리는 태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좀 힘든 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 성장하면서 이런 수많은 책들 그리고 사상가들 사이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젊은 메리는 시인 퍼시 비시 셸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당시에 그 퍼시 시인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자 어떡해요. 둘이 유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난을 많이 주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1816년 메리와 퍼시 셸리는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서 시인 바이런 이런 분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데 그해 여름 참 이상하게 춥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유럽 전체 날씨가 좀 이상했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야 우리 심심한데 뭐 할까? 유령 이야기들을 읽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이런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각자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써보자. 야, 이 작가분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무서운 얘기 아는 걸 해보자가 아니라 써보자.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각자 써보자 했는데 이 메리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과학자가 본인이 만든 생명체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딱 상상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육체가 움직이고 만든 창조자는 공포에 질립니다. 요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프랑켄슈타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메리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낭낭 18세, 겨우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겨우 18살의 여성이 지금 한 200년 넘게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이야기를 18살 여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그 나이에 유부남과 눈이 맞아서 딸이 떨어졌다는 것도 좀 글쎄요, 그 당시니까 가능하겠죠. 뭐 좀 특이합니다. 자, 아무튼 프랑켄슈타인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북극 탐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험가인 로버트 윌튼이 북극을 향해 배를 몰고 있는데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은 그런 정복가, 뭐 탐험가죠. 그런데 얼음판 위에서 죽어가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 이 빅터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구조가 되는데요, 이 윌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빅터라는 과학자, 스위스 제네바에 부유하고 아주 사랑 많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요, 자연과 생명의 비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빅터에게는 이 여성이 평생의 연인이자 가족 같은 존재죠. 또 아주 친한 친구 헨리 클레르발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유복한 집안에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아주 행복했겠죠. 그 빅터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왜 사람은 살고 죽는가? 죽은 몸에 생명이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가? 이런 게 궁금하면 사실 우리 불교나 이런 철학적으로 빠지는 게 맞을 텐데, 네, 어쨌든 소설에서 빅터는요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으로 갑니다. 화학, 자연과학, 해부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험한 연구에 빠져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학문적인 호기심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리라 라는 환각에 완전히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 연락도 안 하고요, 친구도 안 만나고 연구실에 틀어 박혀서 그냥 시체 안치소에서 해부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육체의 구조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합니다. 섬뜩하죠. 빅터는요 여러분, 여러 시신의 조각을 모아서 모아 하나의 거대한 인간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크게 만들어요. 그 거대한 시신들을 모아서 조각조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 저기서는 다리, 저기서는 뭐 가슴, 저기서는 허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크게 만들어. 왜? 작은 인체 구조를 세밀하게 작업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크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팔, 큰 다리, 넓은 어깨, 누런, 그리고 비치는 피부. 근데 작업할 때는 본인이 만드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그냥 미친 과학자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냥 생각 하나에 빠져듭니다. 어느 음산한 11월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헬리콥터 소리 같네요. 새벽 1시, 드디어 실험을 실행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사실 뭐 번개가 치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뭐 생명을 불어넣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본인이 만든 그 시체 덧붙인 그 존재가 가슴이 움직이고 노란색 눈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입술이 움직입니다. 성공했죠. 죽은 생명도 아니에요. 죽은 그냥 물질이죠. 왜냐하면 여기저 시체를 갖고 만든 거니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주인공 빅터는 환호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렸거든요. 본인은 아름답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생명을 딱 얻으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노란 피부 아래 근육과 혈관은 비치고 큰 덩어리에 막 머리카락은 검고 하얀 이빨은 막 기괴하고 무섭고
빅터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설에서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버립니다. 무서워서 창조를 해놓고. 자, 사실 태어난 괴물은 아이예요. 아이. 말도 모르죠. 사람도 모르죠. 세상도 모르는 그냥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자기를 처음 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모 같은 존재죠, 공포에 질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혼자 세상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처음으로 추위란 걸 알고요, 배고프다는 것도 처음 압니다. 빛과 어둠 처음, 모든 게 처음.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서운 프랑켄슈타인 이런 괴물이 처음부터 막 사람 죽이 이런 괴물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애기 같은 생명체였던 겁니다. 이 괴물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괴물이 시골집 근처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냥 애기 같아요. 그냥 아기 고양이처럼 그냥 축구, 그냥 배고프니까 시골집 근처에 숨은 거예요. 그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었대요. 아버지인 드 라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고요. 아들 펠릭스, 딸 아가타, 그리고 펠릭스의 연인인 사피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괴물은 벽 틈으로 가족을 몰래 쳐다봅니다. 궁금하니까요. 근데 뭐 이 괴물은 말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똑똑한가 봐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언어를 배웁니다. 책도 주워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역사, 그 사회,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때 괴물은 아, 이 가족이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괴물이 힘은 좋잖아요. 덩치도 크고. 밤마다 몰래 장작을 갖춰다 놓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지만 가족의 음식을 훔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훔쳐 먹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할 걸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 소설의 원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괴물, 프랑켄슈타인 이름이 붙어있는 이 괴물, 사실은 그 이름이 아니지만 이게 정말 괴물일까요? 오히려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순수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 괴물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를 배우고 있죠, 그 가난한 집 숨어서. 아버지가 드 라스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 괴물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겉모습이 아닌 다른 걸로 판단할지도 몰라. 그래서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용기 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눈먼 노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잘 돼요. 노인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되는 괴물입니다. 이때 괴물은 나도 누군가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족들이 들어오죠. 그리고는 흉측하고 무서운 괴물을 봅니다. 난리가 납니다. 꺄! 이 뭐야? What the hell? 와! 우! What's going on? 난리가 납니다. 펠릭스는 괴물을 공격해요. 무서우니까. 괴물이 도망갑니다. 또 한 번 거절을 당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 괴물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인간을 좋아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겠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돌아오는 건 뭐죠? 공포. 본인을 보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혐오를 하고, 또 자기에게 심지어 폭력을 행하고 폭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왜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접대를 받아, 대접을 받아야 되지? 바로 자기를 만든 사람, 그리고 만들자마자 자기를 버린, 도망간 빅터 프랑켄슈타인. 괴물은 마음속으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처음으로 복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창조자를 찾아갑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진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괴물을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봐도 알고, 지나가다 만화나 어떤 누가 그런 옷을 입으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순수한 모습이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시작되는 얘기가 정말 괴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시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프랑켄슈타인을 준비하면서 어떤 음악을 이쯤에서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론 낸 거는 요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 그 괴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그런 사람 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내가 태어나자부터 탄생하자부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살아야 돼?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바로 나를 만든 창조자,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괴물은 절대로 처음부터 악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이 오히려 궁금한 것도 많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받고 싶어했고 가족이랑 함께하고 싶어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던 거죠. 왜? 본인이 흉측하고 남들과 달랐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창조했던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갑니다. 괴물은 제네바 근처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나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직 편견이 없을지도 몰라. 그럼 저런 아이랑은 내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죠. 근데 여러분 아이는 더 무서워하죠. 아이 모습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말해버립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나를 아프게 날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어라? 가만 있어봐. 괴물은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창조자의 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쌓여서 그 동생 아이를 죽입니다. 너무 분노에 차서. 자, 이게 괴물의 첫 번째 본격적인 살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괴물은 윌리엄이 갖고 있던 물건을 프랑켄슈타인 집안의 하녀 저스틴에게 몰래 넣어둡니다. 결국에는 죄 없는 저스틴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고 사형을 당해요. 빅터는, 그러니까 그 과학자, 원래 과학자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는 못하죠. 내가 만든 생명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빅터는 침묵을 지키죠.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또 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빅터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산으로 떠나버려요. 빙하가 펼쳐진 산 속에서 괴물이 나타납니다. 빅터는 분노합니다. 이 괴물아! 이 악마 같은 놈! 널 없애버리겠다! 근데 괴물은 오히려 침착하게 말을 합니다. 아, 됐고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 응? 조용히 해봐. 내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봐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앞에 얘기한 드라스의 가족 이야기를 빅터에게 전달합니다. 드라스의 가족이 아까 그 가족이잖아요. 가난한 가족인데 아버지는 눈을 멀은 아빠고 가족들이 있어서 자기가 벽에서 숨어가면서 뭐 공부도 하고 가족애를 느꼈던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괴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어. 난 사랑받고 싶었어. 넌 사랑받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넌 갈 수 있을 걸 생각했어. 넌 여자니까. 뭐 이러는 거죠. 넌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인간들이 나를 증오했어. 그리고 날 먼저 버린, 가장 먼저 버린 사람 바로 당신이야. 논리가 확실하죠.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난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다. 인간들이 나를 증오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너, 당신이다. 당신은 나의 창조물이다. 너가 나를 만들었으면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책임을 져야지. 괴물은 빅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기와 같은 여성 생명체를 만들어 달라. 이건 뭐 괴물이나 사람이나 남자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숟가락 들릴만 있으면 그냥 여자를 원하는, 이게 뭡니까? 네, 농담이고요. 정말 원작에서 자기와 같은 여성 생명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성 생명체를 만들어 주면 우리 둘이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떠나겠다. 왜? 이 괴물은 너무 외로운 거죠. 가족,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도 뭔가 자신이 동반자를 만들어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나와 같은 여성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남미 숲 이런 데나 사람 없는 곳에 살겠다. 다시는 너희들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해? 나를 혐오해? 무서워해? 그럼 됐어. 나도
나도 됐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도 사람들 안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죠. 나도 사람들과 살지 않겠어. 하지만 나 혼자는 못 살겠다. 나에게도 나와 같은 존재 한 명만 만들어 달라. 근데 또 그 중에 또 여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친구 같은, 형 같은, 동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자를 원했던 거죠. 네. 빅터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빅터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쪽으로 떠나옵니다. 외딴 섬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이번에는 괴물이 원했던 여성 생명체를 만듭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서 생각이 들고 자꾸 공포가 드는 거예요. 야 잠깐만, 내가 만들었어 여성 생명체를.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 잠깐만, 여성 괴물이 나타나는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야 둘이 만약에 사람처럼 둘이 만나 사랑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족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막 무서운 거죠.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 하면 안 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도대체 내가 지금. 하지만 여러분, 괴물이 노린 사람은 따로 있었죠. 괴물은 빅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앞에 말씀드렸던 헨리 클레르바를 죽입니다. 빅터가 무너지죠. 아, 내 친한 친구, 나의 베스트 프렌드, 오 헨리, 그가 죽어버린 거야.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의 어릴 때부터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 밤, 빅터는 이미 경고를, 위협을,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 괴물이, 너 결혼식 날 밤에 내가 꼭 찾아갈 거야. 총을 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총을 들고 이제 괴물을 기다립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납니다. 꺄악! 빅터가 방울 뛰어갑니다. 침대 위에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가 죽어있음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빅터는 이해하죠. 아, 이 괴물이 말했던 내 결혼식 날 밤에 찾아온다는 게 나를 노리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변의 나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구나 라고 공포를 느낍니다. 자, 엘리자베스가 죽었죠. 그리고 빅터의 아버지도 충격과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빅터에게 남은 건 거의 없죠. 가족도 잃었죠. 친구, 베스트 프렌드도 잃었죠. 내 사랑하는 연인도 잃었습니다. 모두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빅터의 마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증오, 복수. 너 씨, 괴물, 너가 이따위로 나한테 감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괴물이 빅터를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주변을 초토화시켰는데 이제는 빅터가 괴물을 쫓게 됐습니다. 빅터가 남은 건 증오와 복수밖에 없는 거죠. 괴물은 일부러 흔적을 남깁니다. 일부러 먹던 음식을 남기기도 하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마치 빅터를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디 한번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러면서 빅터를 놀립니다. 조롱하죠. 빅터는 그거를 따라 유럽을 넘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에게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이 괴물을 잡아야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추워. 눈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북극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소설 처음에 등장했던 탐험가 윌턴의가 배가 있는 곳이 바로 북극까지 가서 그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윌턴이 얼음 위에서 구조한 남자가 바로 그 괴물을 쫓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빅터였던 것입니다. 자, 윌턴의 배에서 빅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두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 괴물을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몸이 버티질 못하죠. 그리고 결국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죽습니다.

자기가 만든 생명체를 자기 스스로 없애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쫓아왔지만 결국엔 실패했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장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윌트는 빅터의 시신이 있는 방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가보니까 거대한 존재 하나가 빅터의 시신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 말로 듣던 괴물이구나. 윌트는 딱 알게 되죠. 근데 괴물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죽은 빅터의 시체를 조롱하듯이 지켜봤을까요? 아니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고 웃지도 않습니다. 괴물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만든 사람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윌튼이 그를 알아채고는 괴물을 비난합니다. 결국엔 네가 이 모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괴물은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복수를 하면 사실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복수가 될수록 더 비참해지더라. 나는 사실 사랑받고 싶었는데 결국엔 미움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괴물은 어쨌든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제 죽겠다고 말합니다. 얼음 위로 사라져서 스스로 생을 끝내겠다고. 그렇게 괴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작품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하루에 듣는 문학을 여러분께 함께 읽어봤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그냥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이기만 하는 눈에 보였던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괴물은 과연 누굴까요? 복수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게 됐던 그 이름 모를 괴물? 물론 그 괴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한 건 맞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버려버린 빅터는 어떨까요? 그 버려졌던 존재, 우리가 괴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는 말도 몰랐고 사회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어린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그 가족을 보면서 장작도 자기가 갖다 주고 그 가난한 가족을 도왔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외모 때문에, 무서운 외모 때문에, 남과 다른 외모 때문에 계속 쫓겨났고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혐오로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단순히 어떤 과학자가 괴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과 그것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 과연 같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그걸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약간 윤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은 걸까요? 그리고 생명을 만들었다면, 어떤 형체이든 생명을 만들었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요런 게 네, 주는 교훈이자 한번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년이 된 작품이에요. 근데 잘 보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요런 다 DNA, 우리가 뭐 유전자 편 이런 거 알잖아요. 인공지능, 요새 AI 복제 기술, 생명공학, 그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지금 계속 인류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것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자, 이 200년 된 소설 프랑켄슈타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들이 그걸 만든다 치자, 만드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빅터는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거기만 생각했던 게 우리의 주인공이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게 그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한번 이 소설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무서운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무섭다기보다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소설, 막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소설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불리는 괴물이 눈을 뜬 순간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괴물이 그 창조자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 이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 생명 그 사이에 그가 느꼈던 외면, 혐오,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는 결국에 둘다 똑같이 타오르는 복수심. 괴물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쯤에서 제가 또 여러분께 노래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우리가 얼마나 이 책임이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노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책임져야죠. 언타이틀이 부릅니다. 책임져.

네, 그 언타이틀의 책임져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렸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좀 생뚱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그 괴물이, 만약에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박사가 그 피조물이죠. 그 괴물이라고 하는 그 창조를 한 다음에 책임을 졌다면, 태어났을 때 손잡고 나가고, 안녕, 나는 빅터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뭐랄까요? 뭐 쫑이야, 네? 메리야, 쫑 갑자기 쫑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 뭐 또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름은 또 영국이니까 Your name is 뭐 William,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Robin, 뭐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앞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도 나와 함께해서 우리 재밌는 뭐 해보자. 내가 너를 함께 뭐 지켜줄게. 그러면서 덩치도 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너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덩치도 크고 힘이 세단다. 그러니까 너는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이구, 여기 무거운 시장바구니가 있네. 좀 들어주겠니? 아니, 이러면서 애를 잘 키웠으면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사회에 그 정말 여러분 거름이 되고 저거 되는 큰 아이로 됐을 텐데. 물론 뭐 외모가 흉측하다고 하자. 그 시체를 여기저기서 막 조잡하게 갖고서 일부러 크게 만들었으니 그런 건데, 사실 그거를 정말 꽃미남처럼, 요새 누굽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뭐 요새는 차은우라고 하죠, 차은우 씨. 뭐 미남의 기준이 차은우 씨가 있는데, 뭐저 옛날 뭐 정우성, 원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분처럼 했어봐. 그죠? 얼마나 멋있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소설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책임이라는 의식을 정말로,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그 모든 그 인생에서 벌어진 그 괴물과의 그 접점의 사건들은 결국은 정말 그 한순간에 그런 외면, 그죠? 책임을 버려버린 그런 행동.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라도 사실 자기가 뉘우치고 그 피조물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잘 했다면 또그 괴물도 괴물이 아닌 또 다른 뭔가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무튼 그거 저희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프랑켄슈타인의 그 뭐랄까 괴물이, 괴물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 하여튼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결국 자기랑 비슷한 존재로, 그것도 여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네. 그것도 좀 그래요. 하여튼 참 재밌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지킬박사 하이드를 저희가 했고, 그거가 좀 연이어서 약간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요런 느낌의 소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었고요. 저는 어쨌든 잠깐 노래 한곡더 들으시면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재밌는 건강한 이야기를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그런 뭐랄까 고독, 좀 외로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이먼 앤 가르펑크가 부르는 The Sounds of Silence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훈훈한 카페, 언제나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훈훈한 카페. 이번에도 저희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정말 럭셔리하고 고품격 건강을 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고품격으로 인사하신 건가요?
1: 건강하시죠?
0: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가사분단하시고. 네. 밤새 강연하셨습니까?
1: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0: 너무 더워요 진짜.
1: 아니 좀 풀리는가 하더니 지난주는 너무 더웠어요.
0: 풀리겠습니까 근데. 아직 뭐. 이제 얼마 전에
1: 다음
0: 이제
1: 주도 덥다
0: 그 말복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덥긴 할 텐데 또 여기는 또 인디언 서머도 남았고 아직
1: 그치.
0: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고는 있어요. 다가오고
0: 느껴지시나요?
1: 있고 네. 이게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해가 네. 네. 이제 짧아진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오. 해 뜨는 시간이랑 이런 게 이제 전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0: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아침에 저는 이제 애도 네네.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네. 일어나죠.
0: 일찍이 몇 시 정도세요?
1: 저는 5시, 5시 반에 일어나니까
0: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1: 일찍 자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면
0: 5시 요새는 5시, 5시 반이니까 해가 뜨긴 뜨던데 그렇죠? 좀 밝아지던데
1: 아니요. 6시 좀 넘어서 6시 반?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0: 저희 동네가 서쪽인데 왜 밝지?
1: 저희 동쪽이어가지고
0: 동쪽에도 밝아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1: 네.
0: 아니, 네.
1: 이럴 때 건강 이렇게 낮에는 덥지만 아침 기온은 확실히 쌀쌀해요.
0: 확실히
1: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건강 관리를 더 제가 꾸준히 했으니까 그렇지.
0: 네네네.
1: 이럴 때 확 그 감기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0: 그렇죠.
1: 무슨 뭐 온유월에 여름엔 뭐 감기 네. 안 걸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기력이 확 떨어져요.
0: 네.
1: 뭔가 몸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0: 요맘때쯤 요만은 좀 문제가 생기죠. 몸에서 한
1: 네.
0: 번쯤. 근데 제 주변에는 진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1: 네.
0: 그 요새 좀 에어컨 냉방병
1: 여름에도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그러니까
1: 콧물 막
0: 차에서 또 차에 타면은 에어컨을 사실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또 옆에 조수석 타시는 분들은 그 바로 즉석으로 그냥 차운 공기를 팍
1: 그쵸,
0: 맞으니까
1: 그쵸.
0: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1: 뜨거웠다.
0: 아니요,
1: 차가웠다.
0: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차 뒷좌석에 뭐 티슈가 있다든가, 뭐 자켓이 있다든가, 아이 뭘 찔러주려고 몸을 돌리다가 억 하면서 담 걸리는 거 진짜 많아요.
1: 그렇죠.
0: 팔, 이게 어깨, 허리, 뭐 이쪽 담 그냥 우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1: 평소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네. 이런 거를 꾸준히 하셨으면 그 정도 이렇게 튼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0: 근데 정말 40대 넘은 분들
1: 관리 안 하셔서
0: 뜨끔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0: 요거 차 뒤에서 꺼내다가 억 하면 또 진짜 많아요.
1: 맞아요.
0: 그 통증, 그거 잠깐 막 허리,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기
1: 그런 경험 다 있죠.
0: 담 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1: 견갑골이나 이런 부분들도 쑤시고, 아, 담 걸리는 거.
0: 담 걸린 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저주파 마사지 터치 2 나온 거.
1: 네.
0: 그거 그런 데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1: 통증 그죠? 최고였죠.
0: 요거 들고 다니면서
1: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1: 사용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0: 저는 이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알지만 여러분들께 좀 더 전문가의 답을 듣기 위해서
1: 네.
0: 이럴 때 써도 되지 않나요?
1: 저주파
0: 고품격 질문을 드렸던 거죠.
1: 치료기기죠. 그러니까 통증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예요.
0: 네.
1: 이게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서 저주파 치료기기는 한
0: 있죠.
1: 번씩들 다 해보셨어요.
0: 맞아요. 저도
1: 근데 이게 그 저희 터치처럼 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콕콕콕콕 찝어서 약간 서양 침이라고 할 만큼
0: 그렇죠. 수지침 맞듯이.
1: 네, 수지침 맞듯이 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만났다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넓게 패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붙이고 있으면서 좀 넓은 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얘기하셨듯이 담이 걸렸거나
0: 네네네.
1: 이러면 그 넓은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제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패드로 넓게 펼쳐져 놓은 걸 이렇게 딱 J패드죠. 그거 딱 붙여놓으면 정말 이게 저주파가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1: 자극을 하면서
0: 너무 좋더라고요.
1: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막 이러면서 그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0: 네네네네.
1: 그리고 마사지 효과가 또 나면서 저주파가 들어가면 또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미세한 전류들이
0: 네.
1: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또 풀어주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패드를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0: 네.
1: 물리치료실에서도 따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터치2
0: 네.
1: 요거는 기계 하나 딱 사용하시면 저희가 패드도 드려요. 무려 네 장이나 드립니다.
0: 와.
1: 그래서 연결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패드도 주시고 그 교체형 헤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헤드도 다섯 그쵸? 가지.
0: 다섯 가지.
1: 왜냐면 우리가 신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럼 그 부위에 맞게끔 좀 넓게 펴서 이렇게 곡선 부분 하는 거 부분도 있고 또 동그란 원형으로 해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마트식 콕콕콕콕 그 부분을 딱 네. 짚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귀 뒤부터 이렇게 목 아래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게끔 양 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 헤드도 교체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바꾸시면 되니까
0: 네네.
1: 아니 이거 하나 장만하시면 실속 있게 그러니까 몸 전신 우리가 쑤시고 결리고 뭐 안 아픈 것 없다 그러잖아요.
0: 네.
1: 나이 들수록 더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0: 네.
1: 여기저기 쑤십니다.
0: 네,
1: 근데 그럴 때 딱 적합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 치료기가
0: 네.
1: 터치 저주파 마사지기예요.
0: 터치 2.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 들으신 분 중에 그래 나는 별로 결리는 거 없어 괜찮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뻐근하고 아프신 분 특히 뭐 계산하시거나 컴퓨터 타자 치시거나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은행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딱 손목에다 이거 해주시면 진짜 시원하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는데 허리 뭐 팔목 발목 아플 때 쓰시면 너무 좋고 이거는 뭐 사실 그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아래층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 잘 체했어요.
1: 네네.
0: 뭐 워낙 많이 먹고 빨리 먹으니까 체했겠죠. 근데 체하면 그분이 가면은 그 항상 손에다가 이렇게 네. 침을 놔주셨어요.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1: 저희 막 이렇게 지압도 하고 하잖아요.
0: 이렇게 눌러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1: 네. 엄지와 엄지 사이
0: 협곡 혈 눌러주고 근데 요게 여러분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위장이랑 오장육부 다 있거든요.
1: 손바닥에
0: 요,
1: 있죠.
0: 네, 요 수지침 같은데 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딱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터치 2
1: 저희 그 설명서에 그림이 바닥에서 그 한용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데가 붙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1: 우리 신체 부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0: 네. 그거 가지고 이거를 진짜 터치 2 가지고요 마사지를 해주시고 누르시면요 정말 소화 안 될 때도 진짜 도움되고
1: 네.
0: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 술 많이 드시면 간 피곤할 때도 여기서 간 요거 마사지 해주면 진짜 한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터치 2라는 기기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운동하고 몸이 아프 이런 분들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집에다가 하나 두고 정말 소화한 데도 쓰고 뻐근할 때 쓰고 피곤할 때 쓰고 정말 전천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말 약간 그 퍼스트 에이드 약간 비상약 같이 하나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가로 지금 주시잖아요.
1: 출시가예요. 출시가.
0: 출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1: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출시가. 네.
0: 이 그냥 크리스마스 세일보다도 좋다는 출시가.
1: 착하디 착한. 네. 더 이상 착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최고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0: 이게 네. 가격이 지금?
1: 지금 200불 할인 거의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1: 99불, 99불.
0: 제가 원 살 때 가격을 알거든요.
1: H솔루션 네. 자체 브랜드에서 이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0: 네.
1: 이게 또 19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0: 19단계나 돼요?
1: 사람마다 여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해도 몸에 따라 부위별로 지방층에 따라서 또
0: 그렇죠, 그렇죠.
1: 체감
0: 어떤 분은
1: 강도가 달라요.
0: 약하게 강하게 다 다르니까
1: 뭐 이런 허벅지 같은 데도 우리가 전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런 데는 이제 뭐 10단계 당연히 넘어가고 막 이런데 말씀하신 손목이나 발목 이런 부분은 뭐 한 2, 3단계만 해도 굉장히 또 세게
0: 자극이 확 오죠. 네.
1: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부분이 막 경련이 일고
0: 정말
1: 움찔움찔 막 이렇게 손도 막 예. 제가 입으로 떠는 게 아닌데 야 너 손 떨지 마 떨지 마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지금 네. 딱 말씀하셔서 저 써봤는데 집에 원은 있어요. 제가 2는 지난번에 방송에 써봤는데 정말 손목 근처를 대면은 그냥 틱틱틱틱틱 지나가다 정말 아픈 데 가면 이게 자지러지게 아픈 데가 있어요. 아,
1: 그쵸,
0: 거기다가
1: 그쵸.
0: 한 몇 초만 대고 있으면 그 통증이 아프면서 풀려요. 시원하면서 풀려요. 이게 거기서 저주파를 쫙 쏴주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데 매장 가면 이거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1: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쑤실 때 있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뭐 뒤에 있는 물건 집으려다가
0: 네네네.
1: 허리가 억 하면은 어쩔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을 때
0: 저 허리띠에다가 나간 적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허리띠 이쪽 뒤에다 하다가 이거 그 집어넣다가
1: 아이 네.
0: 집어넣다가 와.
1: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갑자기
0: 네.
1: 그 비상약 뭐 얘기하신 구급상자 같이 얘기하셨는데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1: 부담 없는 사이즈고 네. 핸드백 같은 데도 쏙 들어가고 그리고 또 충전식입니다. 그래서 가볍잖아요.
0: 맞아요.
1: 배터리 넣을 필요 없고 그래서 USB-C 타입이기 때문에 차에서 운전하시면서도 그렇죠. 충전할 수 있는
0: 충전하듯이
1: 그런 간편하면서 사용하기 휴대하기 좋다라는 게 또 큰 메리트입니다.
0: 아 맞아요.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 약간 그런 간이 한의사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사람들 해주기도 하잖아요.
0: 어, 그죠. 그러니까 아파 그러면
1: 나 위해서 갖고 다니다가 누가 또 아프다면 또 저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러 오시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요. 터치 원 때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0: 저는 터치 원이랑 그 뭐지 마우스랑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정말 그 뭐랄까 얼마만큼 이게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1: 터치 2는 네. 그 마우스랑 터치 원을 합쳐놓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우스는 넓은 면적을 넓은 커버해서 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터치 원을 또 콕콕 짚어서 그 네. 부위를 해줘서 좋아했었는데 저희가 패드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터치 2입니다.
0: 네, 요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정말 출시 특별가 여러분 특별가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99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헬스코리아 가셔서 꼭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만약에 받으시는 분은 있으시면 아마 이지바이크는 뭐 많은 분이 너무나 잘하시니까 뭐 굳이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또 개중에 또 들으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아직까지 네. 아유 그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0: 되겠어?
1: 게 되겠어?
0: 이거. 약간 의심이 있으신
1: 근육이
0: 건데.
1: 생긴다고? 그러신 분들은 정말 매장 가서
0: 해보세요.
1: 딱 30분 한번 자동 해보세요, 프로그램 해보세요.
0: 진짜.
1: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0: 여기저기가
1: 뻐근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다리가 갑자기 막 걷는데 살짝 불편하면서
0: 기분 좋은 불편함
1: 기분 좋은 불편함 네. 건강해지는 불편함
0: 맞아요.
1: 그걸 느끼십니다.
0: 우리 저 김원정 교수님도 워낙 뭐 건강 관리 잘하시지만 본인께서도 반신반의하시면서 이지바이크를 이렇게 꾸준히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제가 최근에 좀 했죠.
0: 본인의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모든 아니,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자랑을 하시는데
1: 매장에 오셔가지고 네. 눌러봐 눌러봐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0: 네네네네네.
1: 중에 오 이거 2시간씩 하신다고 하시면서
0: 와, 많이 하신다.
1: 저희가 30분 자동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한 번만 해도 정말
0: 엄청 효과
1: 도움이
0: 있죠.
1: 됩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분은 재밌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2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좀 없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자꾸 근육이 빠져 나가니까 이게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휘청휘청 하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광고를 보고 사서 했는데 단단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막 아니 뭐 너무 젊은 사람들처럼 뭐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처럼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고 이런 데 있어서 힘 주시면 이렇게 좀 단단하고 그 전에는 막 물컹물컹했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걸을 때도 힘이 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게 없다고 휘청휘청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진짜 하다가 제가 미디어 팀에 있는 걸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0: 네.
1: 집에 딱 보이는 위치에 놨어요. TV 앞에 딱 놓으니까 텔레비전 보거나 이렇게 앉아서 거실에서 뭐 애아빠랑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들내미 야단칠 때도 있고 야단이라기보다는 대화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0: 네, 야단이겠죠. 네.
1: 저는
0: 뭐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을 바로 바꾸시네.
1: 저는 그러니까 상체는 네, 상체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0: 네.
1: 얘기 다 하면서
0: 네, 하체는
1: 다리는
0: 또.
1: 계속 돌아가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0: 죄송한데 너무 웃기겠다. 아드님 혼내는데
1: 아니 아들이 그게 멈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줘.
0: 아, 아드님이
1: 엄마 뒤로도 해야지 수동으로 이러면서 이제 자동 프로그램은 30분이지만
0: 네.
1: 여러분들 이제 뭐 뒤로만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0: 그렇죠.
1: 이제 뒤로 하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수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정말 다리가 제가 진짜 뻑적지근했어요. 왜 이러지? 아니 여기 왜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부분도 그러고 좀 약간 그 아니 기분 좋지 않았어요. 기분 안 좋게 약간 뻐근하면서
0: 네.
1: 약간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프더니 지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딱 잡히는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하체 근력을 키워야지 하면서 왜냐면 저 이제 50대잖아요. 50대는 무조건 빠져나가요.
0: 그렇죠. 근손실이 생기죠.
1: 운동을
0: 맞아요.
1: 해도
0: 네.
1: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억지로 좀 예전보다는 운동량도 훨씬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지바이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셔 보세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이나 이제 운동하러 가시면 자전거 운동기구가 많은데 옛날부터 그걸 본인이 막 발하고 그 스피드 맞추고 뭐 엉덩이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겨우겨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댁에서 뭐 TV를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책을 독서, 저처럼 우아하게 커피 드시면서 독서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김원정 호수처럼 자제분을 혼내셔도 좋고, 그러면서 다리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또
1: 할거 하면서
0: 근데 네. 이게 또 그냥 멍하니 가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막 빨리 갔다가 천천히, 천천히 갔다가 뒤를 누가 갔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맡겨만 놓으면 이게 운동이 되니까
1: 재밌어요.
0: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어깨춤이 이렇게 막 위상체도 막 이렇게 흔드신대요. 네. 근데 그렇게 돼요.
0: 아 이거 하시면서
1: 이게 막 이게 경쾌하게 막 돌아가니까 천천히 빠르게 좋다. 뒤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에 또 관절 문제 없고
1: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있는 운동 심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마음은 20대 30대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바짝 뛸 것 같아 이렇게 뛰셨다가 큰일 난다고 네. 나이 들어서는 스키도 타면 안 된다고 넘어지면 뼈 안 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너무 무리해서 아직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편리하게 재미있게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지바이크
0: 공간도 차지 안 하고요.
1: 그럼요.
0: 그리고 또 혹시 또 아파트 계시거나 아니면 뭐 2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소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그냥 이게 워낙 저소음 고강도 특수 회전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발 놓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서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보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되게 들으신 분들은 야 그게 되겠어라고 진짜 하실 거예요.
1: 해보세요.
0: 근데 진짜 해보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아 장모님 요새 운동 하셔야 좀 사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혹시 아직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분도 체험을 안 해보셨거나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헬스코리아 가셔서
1: 네
0: 한번
1: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고관절 네. 수술하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네. 요거 하나 두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수동 프로그램은 속도를 이제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처음 1단계, 2단계는 굉장히 느려요. 1단계는 재활. 천천히. 네네. 그러면 이제 재활 치료 센터를 가시더라도 집에서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1: 서서히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지바이크 없이 움직이면 규칙적으로 똑같이 그 동작을 취하기도 힘들고
0: 맞아요.
1: 속도도 일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재활치료 운동기구라고 이지바이크를 얘기해요. 저희는 이제 하체근력 강화 운동기구라고 말씀드리는데
0: 네네.
1: 그분들은 너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50견 오신 분들 머리 묶지도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0: 그렇죠. 손도 못 올리죠.
1: 올리지도 네. 못하고 수저도 못 든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발 대신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고 손을 딱 얹으시면
0: 팔을 올리시면
1: 그냥 이게 자동으로 또 돌아가면서 강제적으로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0: 그렇죠.
1: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하세요.
0: 그 지난번 이게 사실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거기 또 마사지 기능까지 있잖아요. 용추혈을 꽉 눌러주는
1: 그렇죠. 그 얘기를
0: 안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1: 마사지 볼이 네. 가운데 이렇게 지압돌기처럼 막 있으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옆자리들을 막 눌러주니까 그 용천혈 부분은 용천혈, 네. 여러분들 지압봉 같은 거 들고도 막 누르시잖아요.
0: 그렇죠. 꼭,
1: 그렇기만 해도 네. 오장육부가 막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0: 혈류가 탁 올라오죠. 예. 네.
1: 근데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게 막 마사지가 되니까 네.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0: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까지.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1: 이거는 저희 이지바이크에서밖에 만나보실 수 없어요.
0: 그렇죠.
1: 이 비슷한 운동기구 뭐 자동운동기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마사지까지 용천혈까지 꽉꽉 누르면서 관리해주는 운동기구는 이지바이크밖에 없습니다.
0: 네, 요 이지바이크가 지금 또 엄청난 할인가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가격이 너무 좋죠.
0: 지금 너무 좋아요.
1: 249불.
0: 이거 제가 봤을 때 효도 선물, 거래처 선물하기 정말 좋습니다.
1: 가정의 달 항상 솔드아웃.
0: 그렇죠. 거의 네. 뭐 원탑, 투탑인데
1: 그쵸.
0: 249불로 여러분 오늘 이지바이크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일 자주 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뭐 어르신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에서 늘 앉아서 그 일하시는 분들, 뭐 CPA 분들, 뭐 그냥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도 그냥 앉아 있으면 진짜 허벅지랑 엉덩이랑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 테이블 밑에 놔두시고 그냥 다리만 놓으시고 운동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래처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49불 특별 할인 혜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또 이지바이크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49불 핫 아이템인데 요거 우리 그라비티 비티비티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할인 상품으로 선물로
1: 그렇게 얘기하시면 히스코리아가 안 드릴 수가 없이
0: 나가실 거죠.
1: 이렇게 막 보시면 그러니까
0: 언제까지 주실지 제가 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1: 저도 모르겠어요. 8월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8월까지.
0: 그러니까 요거 구매하실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네네. 저희가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또 이게 또 사은품으로
1: 이지바이크를 공짜로 가져갈 네. 수 있는 찬스가
0: 있으니까 헬스코리아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문의전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이어지는 건강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고품격 럭셔리 방송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 우리 김원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의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솔직히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가장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열만 조금이라도 걱정해, 피부에 뭐만 종기가 나도 걱정해, 팔다리 어디만 조금만 쑤시다도 걱정해. 우리 아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중요한 게 또 사람은 아이, 눈. 우리 아이, 누리 아이. 자, 누리 아이가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의료기구로서 인정을 받은 기구라면 여러분 그거를 뻔히 알고 계신데도 안 쓰신다면 나의 눈을 혹시 혹사하고 계시다면 오늘 꼭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원하는 누리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자,
1: 괜찮아요.
0: 누리 아이.
1: 쏙쏙 들어오네요.
0: 누리 네. 아이 저는 여러분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누리 아이는 저는 진짜 뭐랄까 저희 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그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냥 모니터도 보고 TV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그랬잖아요. TV 가까이서 보면 눈 버린다고. 근데 네. 요새 보세요. AI 글래스 나오죠. 뭐 스마트폰 나오죠. 뭐 또 AR 뭐 해가지고 눈에다 끼는 거 나오죠. 바로 눈앞에서 바로 맨날 눈이 혹사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혹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눈은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뭐 그냥 뜨거운 뭐 뭐지 수건도 대보기도 하고 여자분들 그 아침에 눈 부으면은 또 막 차가운 거 수건 뭐죠 스푼 예 그 얼음 해갖고 막 눈에다 대기도 하고 밤에 눈 막 비비고 눈 좀 다 돌리고 막 이러는데
1: 아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는 해봤죠.
1: 네네.
0: 저는 항상 미용을 신경 쓰는 고품격 럭셔리 방송인이니까. 근데 아니 근데
1: 속 건강 네. 겉의 건강 다 이게 네. 미용도 하나의 건강이에요.
0: 그럼요.
1: 피부 건강이고.
0: 아니, 선천적으로 못 해놨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이쁘신 분들은
1: 관리의 왕이세요.
0: 아니, 살찐 거 보세요. 관리를 다 안 한 건데.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제품이 다 훈이님네 가 있는
0: 그러니까
1: 게.
0: 헬스코리아에서 좀 VIP세요, 살 빼는 것 좀 더 완벽한 거 좀 하나 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1: 아니 저 인치바인치.
0: 인치바인치 있는데.
1: 인치바인치도 있고.
0: 제가
1: 3일의 약속 드시면 이렇게 뼈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한 3kg에서 5kg는
0: 아 우리 다음에 그거 한번 방송해요.
1: 네네. 아니 지금도 3일의 약속은 네. 항상 있습니다. 가서
0: 왜냐면 제가 지금 3일 안 먹었으니까 제가 또 먹고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께 생생한 또 후기를 들리죠.
1: 네. 근데 3일의 약속도 그리고 네. 이제 뭐 숙병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한 있었다, 그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눈 건강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정말 맞아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도 눈의 노화가 예전에는 한 40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0: 확
1: 30대 초반,
0: 20대도,
1: 후반
0: 20대들도
1: 안과에 가면 벌써 노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0: 맞아요.
1: 길고 우리가 눈을 위해서는 하는 것들이 없어요.
0: 진짜 없어요. 생각해
1: 보면 영양제 조금
0: 뭐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뭐
1: 그냥 눈 알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하는 거.
0: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눈은 너무 방치해둬요.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사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맞아요. 항상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그리고 방치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네네. 그리고 저는 누리 아이를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0: 네.
1: 진짜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들 보조 그런 걸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안구 건조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누리 아이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눈에 좋은 약들도 요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눈의 건강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복용하시는 약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의 근육을 위해서 약을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좋죠.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거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밤에 쓰고 이제 우리 아이도 뭐 아직 5학년 이제 되는 아이인데도 벌써부터 안경을 쓰니까 이제 이 친구도 눈에 이걸 해줘야 되고
1: 해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쉬게도 하면서
0: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쉬라는데 제가 아이들도 그래. 야, 너 의도적으로 눈 깜빡여라 일부러 딴 거 봐라 눈 감고 했으면 뭐 5분 동안 쉬라
1: 할까?
0: 안 돼요.
1: 네, 안
0: 되는데 자기가 눈에 이걸 누리아이를 써보면 자기도 눈이 편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써요. 그러면 어쨌든 쓰는 15분 동안은 뭐 눈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눈이 편안하게 이게 진동도 됐다가 공기압으로 마사지도 해줬다가 온열로 따뜻하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온열 쫙 되니까
1: 좋아요.
0: 눈에서.
1: 근데 그게 그냥 따뜻하게 네. 이렇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안구건조증 증상들이 나타날 때 네. 안과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과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손 깨끗하게 씻고
0: 아,
1: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수건 같은 거 네. 그리고 패드 같은 거 많잖아요. 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눈에 좀 대고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 뭐 맞아, 일회용 맞아.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안에 이제 눈물샘이라고 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샘이 있고 마이봄샘이라고 지방 유분이 나오는 네.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나와줘야 되는데 눈물샘은 그냥 뭐 저희가 진동요법이나 이런 걸로 자극을 해서 잘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기름샘에서 그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관은 막힐 때가 많아요. 기름이 나오다가 이게 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이 막혀서 피지 같이 이렇게 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따뜻하게 온열을 가하면
0: 녹아요. 아 진짜로.
1: 그래서 공기압이 들어가면서 주물러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 관에 있는 이물질들을
0: 그 따뜻한 게 그냥 따뜻하러 있는 게 아니구나.
1: 아니, 그럼 그냥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온열을 좀 온 몸에 가하면 마사지 받을 때도 그렇고 약간 피로가 풀리는 거 같고
0: 네,
1: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안에 막힌 관들을 뚫어주는 근데 그 온도가 일정하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 온도가 누리아입니다. 누리아이가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금방 하면
0: 식죠.
1: 금방 식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0: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이제.
1: 맞아요.
0: 와이프 안 해줘요. 그 영화에서나 해주지. 실생활로 누가 해줘?
1: 번거로워요. 네. 번거로우면 우리가 잘 안 하게 돼요. 반신욕도 번거로워서 안 하니까
0: 맞아요.
1: 저희 건식 반신욕이 하듯이.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누리아이는 그냥 자동 버튼 딱 15분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진동, 공기압, 온열이 체계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렇죠.
1: 이게 그냥 치료 의료 기기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1: 사용을
0: 그렇죠.
1: 하시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하얗게 막 끼고
0: 네네네.
1: 뭐가 실타래가 지나가는 거 뭐 이래서 성격적인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다. 그게 싹 가시고 새 세상이 됐다고 환한 밝은 세상이 됐다고 와서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0: 그렇죠. 후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1: 네. 실제로 그런 네. 얘기들 하시면서 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눈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가꾸면 근데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아이도 사놓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0: 그럼요.
1: 어떤 분들 나 누리아이 있는데 난 눈이 별로 안 좋아.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내가 한 달 전에 사용했나?
0: 에이,
1: 여러분
0: 그러니까.
1: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시고 심할 땐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생각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샀다고 해서 그냥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근데 그렇게 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누리아이가 있는데 왜 그러지가 아니라 누리아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 눈의 노화도 늦추고 눈도 우리가 건강하게 젊은 나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0: 네. 야, 근데 누리아이를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진짜 너무 오네. 그럼 아무리 좀 녹용삼을 안 드시고 그건 뭐 냄새만 난다고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아이가 아무리 저도 여러분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안과 의사님 봤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이 너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에디슨을 비난을 한대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눈이
1: 네.
0: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 근데
1: 그렇다고 에디슨을 원망까지.
0: 아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근데 저 본인이 그걸로 업으로 먹고 사시면서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 눈이 피로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난 괜찮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훅 가는 거고 여성분들을 보시면 아름답게 보려고 눈에다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세요. 사실 저는 여자분들 속눈썹 붙이는 것도 대학교 때 알았어요. 어떤 분이 집에다 속눈썹을 떼고 가신 분이 있었고 저희 집에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속눈썹 붙여 뭐 아 마스카라 뭐 그려 뭐 눈썹 그려 뭐 또 뭡니까?
1: 그래서 여성분들이 안구건조증 걸릴 확률이
0: 화장 때문에 그런 거죠.
1: 두 배 이상이에요.
0: 그럴 것 같아요. 눈썹 붙이고
1: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파우더하면 몸에 아무리 안 들어오는 라인 그리고 이러다 보면
0: 그렇죠.
1: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누리아이를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0: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1: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눈 씻어내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씻어내는 그런 그런 데다가 눈을 넣기도 하고 눈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누리아이 사용하시면서도 보조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체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곳이 에스코리아잖아요.
0: 그렇죠.
1: 해보세요.
0: 무조건 체험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성분이 말씀드리는 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장도 화장이지만 여성분들의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안경을 끼면 본인이 좀 못생겨 보인다든가 주변에 조금 보이는 게 안 좋대서 여성분들이 그 컨택렌즈를 굉장히 많이 끼신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컨택렌즈 끼면 엄청 건조해져서 계속 인공 눈물 놓고 막 어쩔 줄 이런 분들 인공
1: 그
0: 눈물
1: 양은 늘어나고.
0: 어 맞아요.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잠깐이지. 의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피곤함을 없애야 되고 이거 아까 눈물샘 이거를 좀
1: 자극을
0: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눈을 손으로 해주고 그 따뜻한 타월 대는 것도 정말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1: 그리고 눈 주변이 힘들죠. 가장 예민하잖아요.
0: 예민하죠.
1: 피부도 제일 얇고 그쵸. 예민하고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도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0: 아 그래요?
1: 눈 그리고 우리가 뭘 사도 눈 주변은 피하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눈에 대지 마세요. 이렇게.
1: 눈에 대지 마세요. 그만큼 눈은 밖으로 노출돼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0: 네, 맞아요.
1: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더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눈인데 누리아이를 집에 하나 꼭 들여놓고 저는 누리아이를 앞서 그 후니님은 터치2가 이제 구급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네. 구급상자처럼 꼭 눈 건강을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누리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구급상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누리아이는 거의 매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벽이
1: 같아요.
0: 왜냐하면 아까 터치는 매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거는 매일 쓰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1: 바꿔야겠네요. 제가 그러네요. 네,
0: 조금 더 논리적이었나 싶습니다.
1: 저는 이제 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하면 구급상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렇게 또
0: 매일 매일 하셔야죠.
1: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것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아주 혜택 최고 프로모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선물도 주십니다.
1: 저희 먹는 영양제 헤스코리아에 요거 굉장히 인기예요.
0: 눈
1: 이름도 눈 건강.
0: 네.
1: 70불입니다 한 달치. 네. 그냥 드려요.
0: 그거를 선물로
1: 70불 상당 한 달치.
0: 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누리아이 누리아이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은요 헤스코리아 가셔갖고 누리아이 체험하러 왔어요 하시면 정말 그냥 스키 고글 같은 안경 같은 딱 눈에 끼시고
1: 마사지 체험에 앉아서 네. 받으실 수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하시면서 받으시면
1: 시간 절약되면서
0: 너무 좋죠. 15분간 딱 누리아이 하시면서. 30분간 딱 마사지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우리 헬스코리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디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아 디바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틀 전에 마사지 센터를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1: 마사지
0: 센터라고
1: 센터?
0: 해야 되나? 샵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니까
1: 마사지 팔러? 사람이 하는
0: 네,
1: 곳
0: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간지 오래 갖고 마사지 샵?
1: 마사지 샵이라고 그러죠. 네. 네.
0: 그러니까 좋은 뭐 살롱은 아니니까.
1: 네, 네.
0: 그 동네에 있는 거니까 아시는 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1: 마사지 샵. 네.
0: 아 오해하지 마세요.
1: 네, 네.
0: 합법적인 깔끔한 네, 곳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동네에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샵 안에 이렇게 몰 안에 있는 거. 그걸 저 정말 저는 디바를 지금 한 3-4년 됐죠.
1: 네.
0: 그 정도 쓰다 보니까 저는 마사지
1: 갈 일이 정말
0: 갈 일이 없어요. 정말
1: 맞아요.
0: 한 번도
1: 저도.
0: 간 적이 없어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이게 뻐근하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계산은 각자 하더라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1: 미국이네요. 미국.
0: 그래서 제가 내주세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넌 뭐 할래?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 플랜 딱 내고 너는 뭐 할래? 그러니까 저도 같은 걸로 그래서 계산을 뭐 나중에 하니까 근데 각자 했으면 어쨌든 저는 안 해도 되는 거 한 거죠. 근데 1시간 60분짜리 했어요. 60분짜리를 했는데 그 하시는 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엎드려 누워있으니까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고 몰랐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 얼마나 스트롱하게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좀 힘드시니까
1: 네.
0: 제가 설명을 짧게 짧게 해도 이분이 알아들은 건 스트롱밖에 없는 거야. 저는 not too strong 막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들은 strong? strong? okay strong? 그래서 아니다 설명하는데 strong strong 그분들이 you big, you strong, I strong 막 이러면서 너 크니까 나도 세게 해줄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렸는데 막 하시는데 이분이 체구가 작은 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저가 세게 하다니까 진짜 온몸을 썩고 막 끙끙대면서 자기 팔에서 우두우두 소리 날 정도로 힘을 눌러주는데 미안한 거야 나 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와요.
1: 디바보다 안 세요?
0: 아니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분이 끙끙대니까 별로 저는 힘이 안 와. 근데 혼자 막 끙끙대면서 정말 힘들게 하시고 발로도 밟고 막 끙끙대면서 60분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하고 난 다음에 너 마사지 받아 자주 오지 그러는 거예요.
1: 어, 알아요. 그분들은
0: 그분들은 아시나 네. 봐요.
1: 왜냐면 마사지를 자주 받는지
0: 제가 해도 어디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눌렀을 때 막 보통 아픈 데 본인들 알잖아요. 그럼 거기 막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가는데 자기가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너 유 마사지 어? 에브리데이? 어? 막 이렇게 뭐 컴 에브리데이? 근데 왜냐면 자기 손님이 아닌 거 아니까 다른 네. 마사지샵을 간다고 생각하신 거지. 자기네 오라고 이거를 도장을 얼른 찍어주면서 10번 오면 뭐 프리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안 해 원래. 네. 나 집에 마사지 체어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힘든데 대화가 어쨌든 이루어가셨대요. 아, 나중에 알아듣긴 하셨어요. 그 팁을 많이 들어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루도 안 시원했어요.
1: 집에 가서 또 눈치 보고 아 하면서 막 기분 힘들어하니까
0: 힘들어하는 것도 기분 좀 민망하고 네.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로션을 바르니까 냄새 나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해야 맞아, 되고 맞아요. 머리 막 헝클어지고 60분 버리고 힘든데 나는 나대로 힘들고 이분 이분도 힘들고
1: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쓰고. 시간대로
0: 아니요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 요즘 올랐어요. 저도 저는 이제 여행 갔다가 그 잠깐 이제
0: 좋은 데 가셨겠지
1: 갔는데,
0: 지금 마사지
1: 그러면. 받았는데 네. 어
0: 그거 이제 스파라고 표현하죠.
1: 비싸더라고. 그렇죠. 팁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0: 비싸죠.
1: 아, 그러니까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팁 많이 줬는데도 옆에 더 달라는 식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라비티가 저도 있으면서 마사지 체어가 네. 집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저는 네. 마사지는 기본 일주일에 적어도 애드리스트 한 번은 갔었어요. 그래야 생활이 됐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관리하셔야죠.
1: 집안일이면 뭐며 애들 키우고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네. 그래야 컨디션이 좋고 효과가 제 몸 관리가 잘 돼야
0: 그럼요.
1: 일의 효과도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일 한 개 할 거 두세 개 하니까 애 아빠도 마사지 샵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라비티 들여놓고는 제가 안 가요. 그리고 갔는데 몸이 뭐 이렇게 뭐 몸에 딱 신호가 와요. 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저기 막
0: 그렇죠. 뭔가
1: 알잖아요.
0: 있죠.
1: 네.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1: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가야만 생활이 됐으니까 갔던 거고
0: 맞아요.
1: 똑같이 이걸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려면 갔었어야 됐거든요.
0: 네.
1: 근데 그라비티 하고 나서는 안 가고 심지어 제가 한 번은 그거를 끈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룹폰 같은 데서 뭐 예 뭐 아, 네, 나온다고
0: 네,
1: 사자고 막 해서 아는 동생 애가 언니 이거 네. 여기 잘하는데 사노라는데 그 익스파일 됐잖아.
0: 그 이런데 이거 사놓고 못 써요. 익스파일 돼 버려요 진짜.
1: 아 그게 어. 몇 달이 그러니까 그냥 걔가 사니까 막 그냥 아. 같이 사야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막. 그 샀는데 저 그거 버렸다니까요. 아. 그 정도로 제 몸에서 저처럼 저는 이사에 가도 그 주변에 마사지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0: 네, 네, 네.
1: 마사지 아, 잘하는 곳부터 거야? 찾았어요. 애 아빠가 막 같이 찾아주고 그럴 정도로 마사지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마사지를 아직도 사람의 손만을 믿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 저희 헬스코리아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디바가 됐든 여덟 가지 모델이에요. 이제
0: 하나 더 늘었죠.
1: 맞춤형으로 고를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헬스코리아 가서 한 곳에서 이렇게 여덟 가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마사지 체어를
0: 그러니까요.
1: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보세요.
0: 그 진짜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정정해드리는 게 사람들이 해주는 혹시 마사지 관계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 나름대로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1: 그렇죠.
0: 당연히 좋은데
1: 근데
0: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수
1: 시간
0: 없고
1: 예약하기도 힘들고
0: 그날은 진짜 운 좋아서 저희가 워킹 들어간 건데 딱 저한테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Next time call me 이러면서 이제 또 주시는데 뭐 그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또 제가 원한 그날 보세요. 갔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 좀 미안함과 측은함이 있었지 아 고맙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자기 명함 주고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찾긴 좀 그렇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나가고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야 이거 두 번만 오고 하면은 디바 값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디바로 한 달 내내 저는 365일이니까 구매했으니까 언제든 24시간 자다가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샤워하고 하고 꼬질꼬질해도 하고 뭐 제가 해도 저희 집안에 뭐 놀러 오신 손님들도 와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편한 거죠. 그 혜택을 생각해보면 제 와이프가 자기가 정말 자기랑 결혼해서 16년 17년 차인데 네가 네라고는 하지만 네가 결혼에 쓴 돈 중에 제일 잘한 거다라고 정말로 얘기한 게 디바예요.
1: 대접 받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제가 재밌으라고 한 거지만 표현은
1: 당신이
0: 하늘님께서 네 구매하실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뒤돌아서서. 근데 하여튼 제가 쓴 돈 중에 제일 잘했다고 항상 와이프가 칭찬하는 게.
1: 마사지 체어는 있기 전과 후가 틀려요, 여러분.
0: 저는 진짜 그 전에도 마사지 체어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자주 안 썼어요.
1: 그러니까 헤스코리아 마사지 체어.
0: 근데 네. 헤스코리아의 디바를 딱 만나면서 진짜 저는 에브리데이 루틴이 돼버린 거고.
1: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그 기존에 다른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디바의 진가를 더 아시는 거예요.
0: 해보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디바는 더 이상 따라올 자 없다. 마사지 체어계에서는. 네. 여신입니다, 여신. 제가 여신이 아니라 마사지 체어 여신 디바.
0: 아, 세상에 여신 많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묻어가죠, 그냥 헬스코리아에. 네. 일하다 보니까 디바 때문에 여신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정한 여신 마사지 체어계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디바를 여러분들 그냥 무료 체험하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뭐 체험했다고 해서 저희 기억도 못해요. 어느 분이 와서 하는지도 막 네. 뭐 푸시하고 막
0: 그거.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할까봐 걱정하신다고. 어떤 매장에 갔는데, 어느 브랜드에 갔는데. 네. 문을 닫고 계속 깎아주겠다 그러고 못 나가게 해서 헬스코리아 가서 한번 받아보겠다고, 다른데 매장 가서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게 해가지고.
0: 야.
1: 진단 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다른데도 다 돌아보고 오시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0: 아니 근데 저도 이게 구매할 때 벌써 몇 년 된 얘기긴 한데, 뭐 그 얘기 또 해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방송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공개 방송할 때 거기 이제 갔다가 진짜 그 스탠바이 하는 기간 한 10분, 제가 5분 10분 딱 받아보고는 어 이거다 그러고 사겠다 했는데, 계신 분들이
1: 저는 정말 사실
0: 아니 그거 사실
1: 10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0: 사장님도 그러고 선배도 그러고 보통 그럼 어 사세요 이럴 텐데. 확실하냐고, 다른 것도 안 해보냐,
1: 좀
0: 뭐 이런
1: 더 해봐야
0: 된다. 더 해봐야 되냐고.
1: 저희 그랬죠.
0: 보통은 사라고 사겠다고 어 사세요 이럴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결론을 왜 나의 결정을 안 믿으시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헬스코리아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가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디바도 받아보시고, 그라비티도 받아보시고, 진짜 카이로스도 받아보시고. 이게 왜냐면 또 가격대도 다르지만 또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어 나한테는 디바가 맞아 이런 분들은 디바를 가셔야 됩니다. 후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디바가 뭐 사실 여기도 있지만은 뭐가 좋은 게 뭐 있고 무슨 뭐 혁신이고 뭐 우주, 이 사실 이거 말씀 드려도
1: 꿈에
0: 저도 어, 와닿지도 않고 혹시. 드시는 분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1: 받아봐야 돼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제가 아무리 뭐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뭐, 최고급을 사용을 그쵸. 했습니다. 그리고 뭐 LS 롱프레임
0: 뭐가 많은데 저도 이건 안 읽겠습니다.
1: 얘기하는데 네. 그런 뭐 마사지 체어계 뭐 혁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마사지 체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가 그래요. 매니저님들도 다른 매장에 가셔서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그분은 그 모델을 택하셔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시면서 10년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헬스코리아 모델들을 안 만나보신 상태에서 결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죠.
0: 그렇죠.
1: 모든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0: 아이고,
1: 때문에
0: 내가 이거 진짜
1: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와서 여기서도 해봤어야 됐는데. 근데 저희는 저희 매장만 왔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다른 데도 가보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웬만
1: 저희는 문 닫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매장 저희 브랜드들처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이 그렇죠. 그게 맞으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혀 부담 없이 와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0: 근데 여러분 가격도 가격이 최고 그 디바 마사지를요. 지금 그 가족끼리 다닌다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시고요.

0: 사은품으로 요거 아직까지 받으신다 이러면 이게 1500불 상당이고 이거 자체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1: 베스트셀러.
0: 베스트셀러입니다.
1: 물이 요거, 필요 없는.
0: 어, 물 네, 필요 없는
1: 건식반 정말 신욕기. 원적외선 건식반 신욕기. 이거 이거는 로망이에요. 여성 여자분들. 그러니까 요거 사러 오셨다가 이거 사은품이라 그러니까 디바 무이자 할부 막 생각해 보시더니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면
0: 훨씬 낫죠.
1: 이건 1500불이고 택스까지 1700불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
0: 네.
1: 아니 이게 내일 우리 집에 오는데 다음 달부터 230불 플러스 택스라고. 근데 디바 디바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의 마사지 체어가 우리 집에 이러고 가져가세요.
0: 이게 지금 4년 48개월 할부 무이자로 하시면요. 아까 월 이제 30 플러스 택스 정도인데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입고 지내는 건데 제가 보세요. 벌써 지금 저가 그때 무이자 할부를 했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1: 네네네.
0: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끝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고요. 매장 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시간 계산 마지막으로 매장 죄송합니다. 매장 안내 좀 해주세요.
1: 체험관 매장 네, 안내 드릴게요. 네.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꼭 인바운카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가셔서 마사지 체험, 뭐 누리아이, 터치투, 오늘 소개해드린 그렇죠. 이지바이크 모든 네. 것 다 체험하실 수 있고 OTC카드는 어디?
0: 헬스코리아. 좋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말씀 함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흔히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방송 훈훈한 카페. 네, 좋은 주말 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우리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이를 여러분 한 번 더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거미가 부릅니다. 어른아이 들으시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신나고 즐겁고 편안한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입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600년 전 조선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종이 있었고 장영실이라는 뛰어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영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은 왕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장영실이라는 천재 기술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발명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방향을 제시하면 학자들이 계산을 했고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고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이 실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600년 전 조선의 거대한 국가연구개발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의외로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격루가 그렇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죠. 앙부일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과 관리들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시계를 설치해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왕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세종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농업국가 조선에서 어쩌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입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특히 6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대형 저수시설이나 현대적인 관계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 한해 농사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망하면 단순히 농민 몇 사람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곡식 가격이 오르고 백성들이 굶기 시작하고 세금을 걷기 어려워집니다. 나라의 재정까지 흔들립니다. 심하면 사람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니 왕에게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명이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방 관리가 보고를 올립니다. 전하,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런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곳에는 비가 조금 왔습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역시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강수량이 30mm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린 비와 부산에서 내린 비를 비교할 수 있고 올해와 지난해의 강수량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종시대 과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측정하자. 오늘 히스토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비를 숫자로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영실의 발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측우기는 정말 장영실이 만든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세종의 아들, 훗날 조선의 다섯 번째 임금이 되는 문종입니다. 아버지 세종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과학에 대한 이해와 재능이 상당했던 왕자였습니다. 오늘은 세종과 장영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종과 그의 아들 문종, 그리고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간 과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한 농부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던 비입니다. 논은 말라 있었고 밭의 작물들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이 비는 정말 반가운 비입니다. 그런데 옆마을 농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냇물도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내리는 비는 걱정입니다. 같은 비인데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입니다. 농업국가에서 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에 관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경상도에서는 큰 비가 왔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비가 부족합니다. 전라도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전국의 상황을 비교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큰 비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관리가 말하는 큰 비와 다른 관리가 말하는 큰 비가 같은 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 등을 살펴 강우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토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흙이 단단한 곳과 부드러운 곳이 다르고 물이 잘 빠지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도 다릅니다. 세종시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주 현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비 자체를 직접 받아서 그 양을 재면 되지 않을까?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통을 하나 놓아두고 빗물을 받은 다음 깊이를 측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복잡한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1년 세종실록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고 시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국이는 장영실이 발명했다. 아마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세종실록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치국이의 고안 과정에서 분명하게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당시 세자였던 문종입니다. 따라서 치국이를 단순히 장영실의 발명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국가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기술자와 관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국이 자체를 장영실 개인의 발명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세종시대 과학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줍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만든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을 가지고 세자가 연구하고 학자들이 계산하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실제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연구 프로젝트. 여기서 문종이라는 사람을 잠깐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입니다. 1414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천문과 역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늘을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농업을 개선하려고 고민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시대의 과학을 이야기할 때 세종과 장영실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성장하고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인물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비가 내릴 때 일정한 그릇에 물을 받아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입니다. 서울에서는 큰 통을 쓰고 전라도에서는 작은 통을 쓰고 경상도에서는 항아리를 사용한다면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측정기구의 규칙이 같아야 합니다. 측정하는 방법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도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많이 왔다, 조금 왔다, 사람의 느낌을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1442년에는 이 측정 방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일정한 규격의 치구기를 두고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기계를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종이 치구기를 하나 만들어 궁궐에 전시했다면 그것은 왕실의 과학기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행정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과학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의 초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시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면 농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뭄인지, 어느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렸는지, 어디에 국가의 자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종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종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측정입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별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비를 측정하고, 땅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감에 의존하면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관리가 마음대로 올해 농사가 좋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왕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자료를 가져오라. 숫자가 권력의 자의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통계를 봅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 데이터를 봅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검사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숫자가 완벽하다고 믿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600년 전 세종시대에도 바로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세종은 모든 것을 직접 발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종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 백성들이 더 편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영실 같은 기술자를 찾았고 학자들은 연구를 맡겼고 자신의 아들인 세자에게도 연구와 국정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좋은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종의 관심은 비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알았다면 계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봄이 시작되는가, 언제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가, 낮과 밤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별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은 당시 조선이 가진 과학기술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복궁 안에 놀라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관측하기 위한 천문 관측시설입니다. 그 중심에는 간이와 혼천이 같은 천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은 시간을 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 자체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가게 보겠습니다. 세종은 왜 그렇게까지 하늘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600년 전 경복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조선의 왕과 학자들이 별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세상,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여러분,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1430년대 어느 날 밤의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궁궐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궁궐 곳곳에 등불이 켜져 있지만 조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달의 움직임을 살피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왜 이런 일에 국가의 돈과 사람을 투입했을까요? 별을 좋아해서였을까요? 세종이 천문학에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곧 나라를 정확하게 운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을 아는 것이 왜 정치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달력을 너무 쉽게 얻습니다. 휴대전화만 열면 오늘의 날짜가 나옵니다. 내년 달력도 몇 초면 볼 수 있습니다. 24절기도 표시되어 있고 일출과 일몰 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년 전에는 달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과학 사업이었습니다. 1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한 달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윤달은 언제 나올 것인가? 해와 달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절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이것을 계산해야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국가 조선에서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청명이 오고 고구가 지나면 농부들은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농사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달력이 틀리면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제도도 달력에 따라 움직이고 관리들의 업무도 군사 일정도 왕실 행사도 달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달력은 말 그대로 나라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달력을 만들고 반포하는 일은 왕의 통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읽고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통치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중국의 역법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천문과 역법 분야에서도 앞선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종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좋은 것은 배운다. 그러나 그대로 베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맞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면 다시 계산한다. 저는 이 태도가 세종시대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시간을 생각해보죠. 두 도시는 위치가 다릅니다.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도 차이가 납니다. 위도 역시 달라 천체를 관측했을 때 보이는 위치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압니다. 지구본을 보면 되고 위도와 경도를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관측하고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조선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중국의 천문학을 배우되 한양에서 직접 하늘을 관측하자. 우리 위치에서 해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자. 이것은 명나라의 역법을 거부하겠다는 정치적 독립선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지나친 해석이고요. 오히려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조선에서 필요한 정확한 관측값을 확보하려는 실용적인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세종은 대규모 천문기구 제작에 나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간의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명합니다. 중국 천문기기의 원리를 연구하고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라. 이 과정에는 정초, 정인지 등 학자들과 이천, 장영실 같은 기술 인력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430년대에는 경복궁 안에 천문 관측을 위한 시설과 여러 관측기구들이 갖춰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오늘날의 천문대에 비유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천문대와 완전히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거대한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관측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천체를 관측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천문 관측 시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경복궁의 높은 관측 시설 위에 관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별의 위치를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관측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흐려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다시 봅니다. 하루를 관측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별의 위치는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해가 뜨고 지는 위치도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쌓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선이 국가 차원의 천문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을까요? 결국 다시 농업으로 돌아옵니다. 정확한 천문 관측은 정확한 역법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정확한 역법은 절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과학은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든 마지막에는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을 연구해도 백성에게 갑니다. 비를 연구해도 백성에게 갑니다. 별을 연구해도 결국 농사와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 과학을 단순히 조선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만 이야기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험 상품과 낮은 보험료만 제공하면 좋은 보험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지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애정. 그 마음으로 켈코는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역사, 97%의 고객 만족도, 250개 이상의 협력사를 갖춘 지금의 켈코가 되었습니다. 켈코는 모든 고객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30년간 꾸준하게 보험 서비스에 한 길을 걸어온 한인사회 대표 종합보험회사입니다. 켈코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진철이 사장을 필두로 크게 영업조직과 영업지원조직, 그리고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켈코 보험 마케팅의 근간이 되며 기업 및 법인,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프로듀서 조직과 SM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원조직은 언더라이팅 및 어카운트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디비전과 헬스 앤 베네핏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디비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해외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조직으로는 인사, 총무,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 경영지원실과 회사 IT 업무 지원을 총괄해주고 있는 IT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전반의 재무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 등이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켈코 보험은 현재 총 60여 명의 켈코 구성원이 각 조직 구성원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켈코에서 다루는 보험은 이렇습니다. 기업, 그룹 건강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분쟁 보험, 자동차 보험 및 주택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생명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보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켈코 보험은 고객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켈코 TV, 켈코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일간지 및 라디오, TV를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켈코의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켈코의 믿음직한 협력사들입니다. 켈코는 고객과 직원들이 보내주는 깊은 신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켈코 보험이 되겠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성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4: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6: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2: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0: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3: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1: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3: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1: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 9,0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4: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0: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곳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5분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히면서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3: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4: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3: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이렇듯 모기 입이 빗돌어진다는 처서에도 30도 넘는 한낮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놀이동산 물놀이장은 아직 한여름. 솟구치는 분수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로 지치면 신나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면 그만. 뙤약볕이 내리쬐도 마냥 즐겁습니다.
6: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레고랜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5: 계곡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의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으면 이제 허기를 달랠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 서 너 한 입 나도 한 입.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7: 서서 지났는데 날씨가 좀 더워서 애들이랑 물놀이하러 좀 나왔습니다. 아까 물놀이도 좀 하고 좀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놓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미국 경제는 좋다. 그러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 반면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한쪽에서는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기준금리부터 보겠습니다. 7월 28일과 29일에 열린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회의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8월 19일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3명의 위원은 아예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은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연준은 아직 그렇게 선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역시 물가입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는 아직 그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동 문제와 에너지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면 가스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올라가면 마켓의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죠. 항공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올라간 비용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물가는 한번 사람들의 심리에 자리 잡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재료비도 오르고 직원 월급도 올랐으니 음식값을 올려야겠다.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활비가 올랐으니 월급을 더 받아야겠다. 기업은 다시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물가와 임금이 서로 밀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2%에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금리가 높으면 미국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는 최근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약 20조 달러였던 미국 국가 부채가 9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니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경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0만 달러가 있을 때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과 200만 달러 빚이 있을 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빚이 많을수록 금리 1포인트의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미국 정부도 똑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이제 사회보장연금 다음으로 큰 지출 항목이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업의 대출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내려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미국 연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경제가 좋았으면 하겠죠.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고 집값도 좋았으면 하고 실업률도 낮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돈을 싸게 풀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것입니다. 연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도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압력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연준의 금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와 국가 부채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경제적인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잘못 낮추면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조금 이상하죠? 바로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고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아직 안 잡혔는데 연준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3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사는 투자자는 걱정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높은데 내가 30년 동안 낮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하나?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단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10년물이나 30년물 장기금리는 오르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신뢰, 연준이 정치적 압력과 관계없이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빚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입니다. 채권시장은 이 신뢰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40조 달러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계속 엄청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미국 국채를 사겠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빚이 많아집니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부채와 금리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트럼프와 연준의 금리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모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9월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7월 FOMC의 의사록만 보면 인상론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몇몇 위원 정도가 아니라 여러 위원이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용은 생각보다 약해졌고 최근 물가 지표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연준 의사록만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략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준 내부의 목소리는 매파적인데 시장은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매파가 있고요. 반대로 경기와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확실히 비둘기파적 방향입니다. 반면에 7월 연준 회의록에서는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PCE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PCE는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9월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금리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와 시장이 결정하는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장기 시장 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를 듣고 이제 모기지 금리도 바로 크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때문에 장기 금리가 계속 높다면 모기지 금리 역시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그래서 단순한 트럼프와 연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과 정부의 이자 부담을 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신뢰를 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두 쪽을 모두 바라보면서 스스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심판은 대통령도 연준도 아니라 채권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채권시장은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연준이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역시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지나친 압력을 가한다고 판단해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 신뢰입니다. 40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가진 미국 정부가 재정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정치와 관계없이 달러와 미국 국채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신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결국 이 세 가지 신뢰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금리가 너무 높고 연준에게는 물가가 아직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 정부는 40조 달러의 빚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하반기 미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줄타기가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금리를 억지로 낮추지 않고도 40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올해 남은 기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1: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40조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미국 국가 부채가 약 20조 달러였으니까 불과 9년 정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조 달러라고 하면 너무 큰 숫자라서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를 대략 3억 5천만 명 정도라고 잡으면 국민 한 사람당 11만 달러가 넘는 빚에 해당합니다. 네 식구 가족이라면 40만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물론 정부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대국 미국은 도대체 누구에게 40조 달러를 빚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국가부채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미국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개인투자자,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조 달러 가운데 약 32조 3천억 달러가 시장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른바 대중 보유 부채이고 나머지 약 7조 8천억 달러는 사회보장 신탁 기금 같은 미국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40조 달러를 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줄까요? 바로 미국 국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도 빚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것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빚은 왜 이렇게 빠르게 늘었을까요? 한 가지 원인 때문은 아닙니다. 먼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지는데요.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집이 매년 12만 달러를 쓴다고 생각해보죠. 2만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 돈을 카드나 대출로 충당합니다.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정부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적자가 해마다 쌓인 결과가 국가 부채입니다. 여기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재정 적자는 한 해의 적자입니다. 국가 부채는 지금까지 누적된 빚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올해 카드값이 소득보다 2만 달러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자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쌓인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카드 빚을 모두 합친 것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2026년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약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약 5.8%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정부가 돈을 많이 씁니다. 실업수당도 늘리고 경기 부양책도 실시하고 세금도 줄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커지는 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년 2조 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돈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그 다음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미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미국은 빚이 많아도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빌리고도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부채는 커졌고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빚도 많고 이자율도 높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CBO는 2025년 약 9,700억 달러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지출이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실제 이자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BO의 7월 월간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순이자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70억 달러, 14%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것이 조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로 쓰는 돈은 새로운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을 하는 돈도 아닙니다. 과거에 빌린 돈에 대한 비용입니다. 만약 정부가 1조 달러를 이자로 지출한다면 그 돈은 국방이나 교육, 인프라, 복지,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돈을 쓰면 다른 쪽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자가 또 빚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세입만으로 이자까지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부채의 눈덩이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조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CBO는 현재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대중 보유 연방 부채가 올해 GDP의 약 101%에서 2036년에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6년 연간 재정 적자는 3조 1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두 배가 넘는데도 아직 멀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에는 절대적인 위험선이 없습니다. 100%가 되면 망하고 120%가 되면 국가 부도가 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좀 특별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담보와 안전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와 미국을 똑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장 40조 달러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나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시장의 신뢰가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닌가? 인플레이션도 높은데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한때 5.34%까지 올라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정부만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 전체의 금리 기준 역할을 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회사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돈을 빌리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민간 경제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의 자금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민간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30년 동안 5.3%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5.5%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겨우 0.2% 더 받으려고 기업의 부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말합니다. 7%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높은 국채금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I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발전소,
송전망,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정부도 막대한 돈을 빌리고 AI 기업들도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한정된 자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적자뿐 아니라 이런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 수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40조 달러 국가 부채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기지를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 채권에 투자한 사람, 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순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 가지 모두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이 싫어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손대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마음대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 부채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약 19조 9천억 달러였던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왜 빚이 늘었느냐 보다 앞으로 계속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장기 금리가 5%를 넘어갑니다. 정부의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재무부는 장기채 바이백을 확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여러 뉴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숫자에 도착합니다. 40조 달러. 그러나 이 숫자를 보고 미국이 곧 망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이며 미국 국채 역시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시장이 거의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 조금씩 묻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빚은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미국 정치권이 신뢰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높은 금리는 다시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모기지와 기업 대출 금리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의 진짜 위험은 내일 당장 미국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과거의 빚에 대한 이자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빚 때문에 경제 전체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40조 달러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조 달러. 이 숫자는 미국이 내일 위기에 빠진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등은 분명히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는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결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성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7: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8: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6: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9: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10: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6: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거라며 민간 분야 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0: 학교의 청년이나 실원부부, 뭐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1: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2: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1: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2: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 9,0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4: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0: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구조물 사이에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경기 광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곳에서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15분쯤입니다. 사고를 당한 40대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물류센터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입식 지게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구조물 안전바와 부딪히면서 목 부위가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 운전석이 바깥과 통해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사고 전후 CCTV 영상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3: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4: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3: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이렇듯 모기 입이 빗뚤어진다는 처서에도 30도 넘는 한낮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며 휴일을 보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놀이동산 물놀이장은 아직 한여름. 솟구치는 분수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로 지치면 신나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면 그만. 뙤약볕이 내릴 때도 마냥 즐겁습니다.
6: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레고랜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5: 계곡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의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으면 이제 허기를 달랠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서 너 한 입, 나도 한 입. 일상의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7: AM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1: 뭐 안부를 네. 떠나서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12: 별로 안 바빴어요.
11: 아 그래요?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뭐 이거저거 바쁘시잖아요.
12: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11: 네. 근데 여기 신문 광고에 보니까 네. 참 이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앞으로 30년을 함께한 은퇴 천재 문선영의 머니코트 토크. 아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2: 앞으로 30년을 함께하는 제가 한 말이고요. 네네. 은퇴 천재는 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천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11: 아니 근데 그 은퇴 천재라는 게 네. 굉장히 저거한 게 그만큼 네. 특히나 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낀 점이 있고 네.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네. 이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 같아요. 저는
12: 저희 손님들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1: 자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12: 오늘은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라디오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늘 네네. 롱텀 케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롱텀 케어가 혹시 어떤 롱텀 케어 상황 그러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규정을.
11: 솔직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조차도.
12: 네. 네. 롱텀 케어라는 거니까 케어가 네. 아주 길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11: 네, 그렇죠.
12: 보통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건데 생활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뭘 마시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11: 그렇죠.
12: 혼자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11: 네.
12: 그리고 또 혼자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배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6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1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당연한 건데
12: 가장 기본 생활.
11: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12: 그렇죠,
11: 거네.
12: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조를
11: 그렇죠.
12: 해드려야 돼요.
11: 네네네.
12: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누가
11: 네네.
12: 부축을 해주거나
11: 예,
12: 그런
11: 예.
12: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네.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 네네네.
12: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당장 혼자 식사를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밥을 먹여주거나
11: 네네.
12: 나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샤워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11: 네.
12: 결국에는 전문 요양하시는
11: 그렇죠.
12: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 그렇죠. 네.
12: 네.
11: 그렇죠.
12: 그럼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짜냐? 사람을 내가 부르면 집에 들어오면 공짜냐?
11: 페이를 해야죠.
12: 그죠? 이게 예. 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럼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6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기본 중에서 2가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양로 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 한 얼마 정도가 페이가 될 거라고 페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1: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와주면 미니멈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페이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안 줘도.
12: 아무도 사람을 못 구하실 거예요.
11: 그 액수에는. 네.
12: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정말 저희가 그런 요양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1: 그러면 엄청나네요.
12: 그죠?
11: 미니멈으로만 따져도.
12: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시간을 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11: 아니죠.
12: 하루에 세 시간만 오는 게 아니죠.
11: 예, 예.
12: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누가 날 먹여줘야
11: 그렇죠.
12: 된다라든지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타임에 밤에 주무실 때는 빼더라도 그래 데이터에 한 보통 세네 번은 가지 않나요?
11: 그렇죠.
12: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거의 올데이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500불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11: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12: 7500불 정도라고 얘기해요.
11: 네?
12: 한 달에.
11: 와.
12: 그 시설에 들어가면 7500불.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이제 저기 선생님 밥 드실 시간입니다. 왔는데 나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권하고 그다음에 예. 결국에는 밥을 서비스해드리지 못하고
11: 네.
12: 그다음에 다음 끼니까지는 안 오시는데
11: 네.
12: 이런데
11: 네.
12: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 침대가 좀 눅눅해졌는데
11: 네.
12: 아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침대를 이제 시트를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1: 네.
12: 배를 눌렀는데 4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
11: 예, 예.
12: 한
11: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한 모금 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12: 네, 제가
11: 아니, 물 드시고 조금 있다 말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란 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천천히 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 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워낙 성대를 쓰기 때문에 마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노래하다가 사례 들리면 중간에 쓰고
12: 아 죄송합니다.
11: 그래. 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예.
12: 롱텀 케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건강의 문제
11: 네.
12: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11: 네.
12: 정말 죄송합니다.
11: 네,
12: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시설을 좀 그렇게 정말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11: 네.
12: 풀리 케어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4,000불 정도라고 네, 보시면
11: 네,
12: 돼요.
11: 네, 네.
12: 근데 정말로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11: 네.
12: 나에게 1대1로 거의
11: 네.
12: 나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한 네. 12,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11: 네.
12: 평균 비용이 7,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11: 네네.
12: 그럼 한 달에 7,500이면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의 진짜 은퇴 플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돼요.
11: 네네네.
12: 아시다시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시는데 만약에 집 페이오프가 다 되신 분이다.
11: 네네.
12: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것만 정산을 네. 해야 되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
11: 네.
12: 그리고 식비 그런데 또 이제 뭐 식사만 하고 사시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그래도
11: 네.
12: 아무리 없어도 집세를 안 내면 3,500에 4,000불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1: 그렇죠. 예.
12: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게 또 평균이라고 하면은
11: 네.
12: 한 부부가 둘이서 사시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처하게 된
11: 네.
12: 그렇게 되면 7,500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1: 와, 엄청나시네요.
12: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옆에서 돌봐주면 되지.
11: 네네.
12: 아유 너무 힘드세요.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그거 계속 옆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들더라도 부축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11: 네.
12: 일반인들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11: 네네.
12: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은퇴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11: 그렇죠.
12: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3명 중에 한 분이 롱텀 케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
11: 예, 예.
12: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시면서 오래 사실 가능성은 더 넓어지게 된 거죠.
11: 예, 예.
12: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1: 아, 그러네요.
12: 네.
11: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필수적이니까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12: 못해요.
11: 또 일해야 되는 거 있고 자기
12: 그렇죠.
11: 생활이 있는데
12: 맞습니다.
11: 잠깐인데도
12: 네.
11: 그렇게 풀로 할 수는 없는 거군요.
1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님들이 뭐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걱정 없어 메디컬이라든지 메디메디라든지 저소득에 저 이제 해당이 돼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1: 네네.
12: 근데 저소득이 아니다. 나는 메디칼이나 메디메디 저소득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11: 아, 그러네요.
12: 네. 와.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드냐?
11: 예.
12: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11: 해요.
12: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11: 아, 예.
12: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셔서 내가 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7: 네네.
12: 롱텀 케어가 진단을 받았을 때
7: 네.
12: 그로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네. 첫 번째 방법이고
7: 그렇죠.
12: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롱텀 케어 상황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7: 네네.
12: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7: 네.
12: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그냥 어뉴이티를 가입을 하셔서 돈이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7: 네.
12: 따박따박 받아 쓰실 때 롱텀 케어일 때 그 돈을
7: 네.
12: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진짜 농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내가 그걸 써야겠다 이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7: 네네.
12: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텀 케어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7: 아, 그렇겠죠.
12: 그리고 또
7: 네.
12: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7: 아.
12: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7: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신
12: 그렇죠.
7: 분한테 맞춤형으로
12: 그렇죠.
7: 예, 천재시니까.
12: 그러고
7: 네.
12: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7: 아, 언제 토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12: 이번 주
7: 그러면?
12: 토요일 날
7: 예.
12: LA 오피스에서
7: 아.
12: 그 윌셔의 에퀴터블 빌딩이죠.
7: 예, 그렇죠.
12: 저희 오피스에서
7: 예.
12: 오전 10시 30분에
7: 아 시간 좋네요.
12: 요 세미나입니다. 요 세미나.
7: 아, 요거 딱 필요한 거네.
12: 네.
7: 그러면
12: 그래서 롱텀과 라이프 인슈런스와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내가 롱텀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7: 아.
12: 딱 비교해 드릴 거예요.
7: 아, 정말 네. 필요한 걸 거예요.
12: 네.
7: 사실 뭐 물론 은퇴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바람은 건강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12: 맞습니다.
7: 불의하게.
12: 네.
7: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족이 됐건 내가 됐건 준비를 해놨다가
12: 네.
7: 그래야 주변 가족들도 덜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2: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롱텀까지 뭐 가겠어. 그 전에 내가 뭐 아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7: 아니요,
12: 그렇게
7: 뭐.
12: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아니, 분들이
7: 뭐 그런
12: 계세요.
7: 경우 많아요.
12: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같이 죽고 싶을 때 빨리 죽지 못하고요.
7: 아유, 우리 저 어렸을 때도요.
12: 네.
7: 할머니들은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12: 네.
7: 거예요.
12: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7: 아예 안 일어나죠.
12: 일어나지 않아요.
7: 네.
12: 그리고 뭐 아프면은 뭐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나는
7: 네.
12: 진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건강처럼 자신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7: 네, 네.
12: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7: 네.
12: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7: 네.
12: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롱텀 케어 걸리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7: 네.
12: 시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7: 네네.
12: 세 번째는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7: 아 그렇죠.
12: 누군가 하나는 정말 집에 붙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7: 네네.
12: 결국에 이제 돈과 결부가 되는 거죠.
7: 네.
12: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7: 네.
12: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7: 네.
12: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7: 네.
12: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7: 네.
12: 뭐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7: 네.
12: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LA에
7: 네.
12: 이 오피스에서 10시 30분에
7: 네.
12: 세미나가 있으니까 정말 롱텀 케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날 다 보여드릴게요.
7: 네, 여러분 예약 문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전화하셔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우리 문선영님에 연락하셔서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12: 네.
7: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치고 나서 아이고 미리 해둘 거리라는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2: 아 근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전 오후 1시에 방금 전에 만나고 왔던 손님 얘기가
7: 하세요.
12: 돼요.
7: 예, 예.
12: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11: 네.
12: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11: 네.
12: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11: 네네.
12: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11: 예,
12: 아,
11: 예,
12: 내가
11: 예.
12: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11: 네.
12: 아프고 나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 회복하는 경우도 생기죠.
11: 예.
12: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롱텀케어는
11: 네.
12: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잖아요.
11: 네네.
12: 그러면 어떤 플랜도 불가능해요.
11: 아.
12: 롱텀케어 플랜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11: 네.
12: 라이프 인슈런스 불가능하고요.
11: 네.
12: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롱텀케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11: 아,
12: 그러니까
11: 그렇구나.
12: 정말 일이 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
11: 네네.
12: 관련된 플랜입니다.
11: 아 그렇군요.
12: 네.
11: 알겠습니다.
12: 오늘 당장.
11: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말씀드리면
12: 네.
11: 이번 주도 예약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1: 네.
12: 626-827-9599번입니다.
11: 네, 616-827-9599번입니다, 여러분.
12: 네.
11: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12: 네.
11: 시간 내주셔서.
12: 감사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려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설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14: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6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불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4: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문선영의 머니토크.
14: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의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16: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하라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대단하세요.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1: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네.
1: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도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네.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대신...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 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1: 엄마
0: 얘기도
1: 괜찮아.
0: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중요한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2: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2: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2: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2: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2: 네.
1: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2: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2: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2: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2: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2: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2: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2: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2: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2: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2: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2: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2: 네. 나
1: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2: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2: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2: 시장에.
1: 평균 남가주가.
2: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2: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2: 네.
1: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2: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2: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2: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2: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2: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2: 이 플랜이 요즘은
1: 네.
2: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2: 어느이티 그리고
1: 네.
2: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2: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2: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2: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1: 네.
2: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2: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2: 바라겠고요.
1: 네.
2: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2: 네.
1: 8월에 저희가
2: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2: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2: 네.
1: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2: 네.
1: 중에.
2: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IT ATM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셀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키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 네.
1: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2: 네.
1: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0: 이제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1: 네.
0: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1: 네.
0: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0: 네.
1: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0: 아,
1: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0: 와우.
1: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1: 네.
0: 아버님은
1: 네.
0: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1: 네.
0: 심으셨네요.
1: 네, 와우.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나 맞건, 5년이나 맞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0: 상속이 됩니다.
1: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뉘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뉘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뉘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 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 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3: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뉘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어뉘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뉘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뉘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4: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